일주일에 하루쯤은 스킵했으면 싶고 살짝 건너뛰고 싶어질 때가 있죠. 특히 월요일 아침에 그런 생각 많이 드실 텐데요. 현실에서 실현되기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피곤한 순간도 있지만 준비하고 시도하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 절대 건너뛸 수 없는 즐거움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이죠.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입주 1337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자, 6월 8일 월요일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아, 첫 곡으로 SES 달리기 띄워드렸어요. OTT 서비스 이렇게 드라마 뭐 시리즈물 볼 때 매번 반복되는 타이틀 장면을 살짝 건너뛰고 볼 때도 있지만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볼 때마다 감탄하면서 보게 될 때도 많죠. 요즘은 포스터나 타이틀 시퀀스에서 드라마의 상징이나 결말을 읽어내는 새로운 크리에이터도 등장했다고 하잖아요.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 바로 그 일요일에

0: 입부 혹은 타이틀 시퀀스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스킵하지 말고 생략하지 말고 멋진 순간들을 지금부터 한땀한땀 만들어가 보시죠. 원래 가장 강한 곡이 또 오프닝에 쓰이고, 그죠? 또 오프닝 타이틀도 되게 예쁘게 신경 써서 잘 만들잖아요. 우리의 월요일이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월요병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나저나 한 주에 또 시작입니다. 파이팅 하셔야겠죠?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12 우물정 하나둘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지연님께서 신청하셨어요. 핑크 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 그리고 이어서 칼펜터스의 We've Only Just Begun 듣고 오셨습니다. 아싸님, 잭잭 알디님, 출산하고 몸조리하는 딸을 위해 주말마다 손녀 돌보러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몸은 피곤한데 이쁜 천사가 눈에 삼삼하답니다. 우리 손녀 이채희, 우리 딸 덜 힘들게 잘 먹고 잘 자기로 약속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이렇게 손녀 돌봐주러 네 이렇게 직접 매번 와주시는 부모님들, 어머님들 너무 감사하죠. 힘드실 텐데 네 우리 따님은 어서 네 몸 좀 푸시고 몸조리 잘 하시고 또 어머님께 또 네 감사의 표현 또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나저나 아기가 얼마나 예쁠까 그죠? 그렇대요. 우리 할머니 대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 꼬물이 막 태어난 이 꼬물이 보면서 되게 생각도 많아지고 약간 설레임도 생기고 막 보고 싶고 약간 그렇다 하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예쁠까요? 자, 우리 복덩이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1201님 알디, 2학기로 논에 모심으로 가는 길인데요. 본격적으로 일 시작하기도 전에 모기한테 된통 물렸네요. 논에 있는 모기들은 얼마나 센지 군화 정도는 가뿐하게 돌아버리는 무시무시한 녀석들입니다.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산에 많이 이제 다니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 그 삼선 모기라고 네 아디다디 도디스 모기라고 배 쪽에 이렇게 까만색 하얀색 테두리가 이렇게 막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와, 걔네들은 막 가죽 옷을 입고 있어도 뚫고 들어와요.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번 물리면 진짜 오래 갑니다. 한 일주일 가요. 네. 아, 일주일이 뭐야? 긁다 보면 또 상처 터지죠. 그럼 상처 나죠. 그 상처 닦지 않죠. 닦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가렵고.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7072님께서 신청하신 Family of the Year. Hero 그리고 아담 르바인의 A Higher Place 이렇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보면 월드컵과 동학의 올림픽이 기다리던 휴가처럼 찾아온다. 이렇게 쓰니 각종 스포츠를 섭렵한 광팬 같지만 모든 경기를 챙겨볼 여유가 있을 리는 없다. 작업실에 가기 전 집안일을 하면서 스포츠 채널을 돌려가며 주요 경기들을 따라간다. 광고가 시작되면 청소기를 맹렬하게 돌리고 세탁이 끝난 빨래를 개며 중계를 보는 시기다. 그러니까 나는 아침을 조금이라도 기대하면서 맞기 위해, 가사 노동을 조금이라도 덜 지겹게 하기 위해, 같은 하루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색칠하기 위해 스포츠라는 대체 불가능한 오락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다.

전날 저녁에 내일 빅게임이 열린다는 걸 확인하고 자면 아침에 케이크 한 조각 남겨둔 어린아이처럼 설레며 깬다. 만화책 다음 권이 언제 나오나 목 빠지게 기다렸던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실은 우리 인생의 많은 기다림이 그런 것처럼 여행지에서의 하늘보다 비행기 탑승까지의 시간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 집중하지 못할 때도 많다. 그렇게 고대해 놓고 왜 안 봐? 어쩌면 나에게 중요한 건 스포츠 자체보다 스포츠라는 위안거리가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싶다. 스포츠 팬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는 극성스러운 스포츠 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는 분명 극단적인 팬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를 더 행복하게 했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이 되도록 했다. 우리가 흔히 덕질이라고 말하는 건강한 애착은 없는 것보다 있는 편이 언제나 낫다. 왜냐하면 우리는 까딱하면 허무하고 권태롭고 외롭고 불안한 영원히 위태로운 인간들이니까. 그럴 때 기대를 품게 하거나 마음을 달래주는 무언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치맥리 편지 번역가 노지향 작가의 에세이 오늘의 리듬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였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는 국가대표 경기 엔딩 장면에는 언제나 네, 나오게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죠? 자, 17년차 번역가의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자기 탐구.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 책입니다. 읽어드린 챕터는 스포츠팬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글이었고요. 아무래도 직업이 번역가이다 보니까 혼자서 일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겠죠. 시간 배분을 잘 해두지 않으면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그런 남다른 고충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거, 텐션을 끌어올리는 꽤나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보입니다. 경기 시작 전에 번역 몇 페이지는 반드시 끝내놔야지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나저나 우리 그 목요일에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이 되거든요. 엄청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자, 마음에 읽는 편지 오늘은 번역가 노지향 에세이 오늘의 리듬 중에서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0: do.
1: Sweetbox, Life is Cool, Britney Spears, Lucky 두 곡 띄워드렸어요. All the Jazz님, 어제 방 청소하다가 오래된 라디오를 발견하고 충전하고 있는데 딸이 어머, 엄마, 너무 감성적이다. 요즘 진짜 라디오로 라디오 듣는 거 처음 봤어. 크크크크 이러네요. 주파수 맞추는 옛날 감성을 니들이 알아? 모르죠. 아이들은 알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충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옛날에 진짜 그 주파수 돌려가면서 맞춰서 듣던 라디오는 뚱뚱이 건전지 들어가던 라디오잖아요. 이게 뭐랄까요? 예전에 TV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디오 하드웨어는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안방에만 TV가 있거나 마루에만 TV가 있거나 그러면 TV를 오래 보면은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혼났었어요. 왜 안 자냐 빨리 자라 그러고 리모컨 뺏어버리고 약간 좀 이런 거 시간 TV 보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근데 라디오는 그렇지가 않았죠. 몰래 자는 척하면서 이불 안에 들어가서 별밤 듣고 그죠? 이경규 선배님과 이문세 선배님의 그 재미난 말들 그런 거 듣고 막 노래자랑 이런 거 들으면서 나도 한번 나가볼까? 그리고 사연 이렇게 막 발표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아 나도 우편에다가 이렇게 엽서에다 써가지고 보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옛날 감성들이 있었죠. 요즘 친구들은 그거를 다 이제 드라마 그죠? 네, 드라마에서 접하게 되니까 저희는 그 시대를 살았잖아요. 좋았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걱정거리 없이 그냥 네 칠렐레 팔렐레 살던 네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2357님 알디,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준비 중인 고1 학생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알디와 함께 하려고 달려왔어요. 음악 들으면서 하늘을 보니까 기분이 크. 저는 라디오

나 노래를 들을 때 자연을 바라보면 더 좋더라고요. 알디와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야, 진짜요? 나의 선택이었고, 네, 또 내가 원하던 거였으니 그 과정에 나의 모든 것을 녹여 부으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런 멋진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있니? 형이 응원한다. 우리 2357님 자주 놀러오세요. 5 Seconds of Summer, Hi, 그리고 Justin Bieber의 Off My Face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 CBS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네요. 9100번님께서 신청하신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이순환 우수제품.
8: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무상 방문 수거.
6: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8: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과 미 이란 종전 불확실성 속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서 개장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기준 달러당 1555.2원의 거래를 시작해 환율 시초가로는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앞서 외환당국은 어제 예정이 없던 긴급회의를 열고 환율 관리 의지를 보여줬지만 달러 강세 압력이 훨씬 커 원화 가치 하락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승승장구하던 글로벌 반도체 주가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8% 넘게 폭락하면서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가 전거래일 종가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돼 발동 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겁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 급락해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이란이 미사일로 반격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하자며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란에 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미국 언론들

0: 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한 상태라며 현지 시간 이번 주 수요일인 10일까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하는 오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일면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 및 협조를 강조하면서 세계 다극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중 관계와 관련해 시대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국제 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9도, 습도는 77%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일봉산 정보입니다. 오늘도 심한 더위는 나타나지 않겠고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오늘 아침 최저기온 16.9도를 기록하면서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은 낮 동안 27도까지 오르겠고 대전과 대구 26도, 춘천, 광주 25도, 부산은 2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상도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제주도에도 지역에 따라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도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 소식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지금보다 오르면서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3: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5: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6: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7: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6: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8: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9: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10: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11: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S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김동률의 출발 띄워드렸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뒹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시즌 1이 상황리에 마무리가 됐고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요 가맹점 상호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어요.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대표님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즌2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는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은요 인증문자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커피 쿠폰으로 보답할게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문은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그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 남겨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많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4: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듣고 오셨고요. G-Dragon의 삐딱하게 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7954님, 알디 저 주말에 잭잭 가맹점 다녀왔습니다. 오, 잘하셨군요. 지난주에 끌어올해 주신 김치찜이 급땡겨서 구리 갔다가 아이들과 늦은 점심으로 먹었어요. 은근 내성적인 저는 주문하면서 사장님께 살짝 잭잭 가맹점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장난 아니네요. 묵은지도 맛있고 고기도 너무 부드러워요. 먹어도 먹어도 계속 나오는 고기에

묵은지도 듬뿍 주셨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더 먹겠다고 하니까 추가 주문까지 해서 아주 그냥 야무지게 싹싹 먹고 왔습니다. 양도 완쪽 듬뿍 주시고 할인도 해주시고 웰컴 드링크 서비스까지 챙겨주신 맛땡네. 네, 대박 나세요. 같이 못간 아빠한테 아이들이 맛을 엄청 자랑했어요. 조만간 또 갈게요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요런 문자 받을 때, 네, 요런 이벤트를 꾸리고 있는, 네, 저희 PD님, 작가님, 그리고 제가 엄청 뿌듯해합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김치찜, 김치찜. 맛있겠다. 이렇게 4분의 1 포기 정도 되는 요렇게 묵은지 옆으로 이렇게 쫙 누워있고, 이렇게 통으로, 뭐 목살도 쓰는 집도 있지만 우리가 통 삼겹살, 통 오겹살을 이렇게 썰지 않고 통으로 이렇게 쫙 넣는 집도 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안 썰고 넣는 집들은 목살이 많죠. 이렇게 잘 끊어지니까 푹 과가지고, 예, 팍팍팍팍팍 그 다음에 그 김치의 그 특유의 묵은지의 신내가 싹 올라오면서 뚜껑 옆으로 살짝살짝 넘쳐나는 그 빨간 국물. 뚜껑을 탁 열었는데 푹 하면서 올라오는 그 향과 고기를 먹으려고 이렇게 젓가락을 탁 뗐더니 그게 마치 조금 거짓말부터 해서 생선 살보다 조금 단단한 느낌? 그걸 이렇게 탁 뜯어가지고 김치 너 엄청 잘 찢어지잖아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톡톡 끊으면 되니까. 딱 해가지고 싹 말아가지고서는 딱 먹은 다음에 흰밥에다 김한장 이렇게 딱 싸가지고. 죄송해요. 노래 들을게요. 9213님의 신청하신 정승환의 너였다면 어쿠스틱 콜라보에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6678님께서 신청하신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2430님 알디 책책 결혼 준비 과정을 알디와 쭉 함께했는데요. 이번 주에 예비 와이프와 부부의 연을 맺으러 혼인신고하러 갑니다.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너무 좋다. 축하드립니다. 예비 신부님과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유, 너무 좋다.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외국에 훨씬

더 오래된 그런 문화겠지만 뭐랄까요? 이렇게 웨딩카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가면은 뭐 just got married라고 이렇게 막 적어놓고 깡통 같은 걸 이렇게 차고 다니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자기들의 소식을 이제 넓게 넓게 좀 알리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 시작된 문화인데 사람들이 그런 차를 보면은 빵빵빵빵 해줘요. 그게 이제 막 비켜라 빵빵빵이 아니라 축하한다의 빵빵빵이거든요. 그리고 혼인신고라든지 이런 거 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어우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이제 박수 쳐주고 어깨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약간 이러는 이게 사람이 축하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가 이제 그 표현하는 것 중에서도 행복감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아주 그 파지티브한 표현들 있잖아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뭔가 계속 나 불편함, 나 저거 싫음, 난 그렇지 않아. 뭔가 이렇게 네기티브한 표현만 넘쳐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게시판 그렇지 않죠? 여러분, 2430님, 혼인신고 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두 분, 많이 축하해 주세요. 와니님, 알디님, 저 위로해 주세요. 허리 아파서 주말마다 병원 다녔고 걷기 운동해야 안 돼서 부지런히 걸었더니만 뒤꿈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발사진을 찍어봤더니 아킬레스건 쪽에 석회화가 진행이 돼서 많이 걸으면 통증이 심해진다네요. 허리 생각하면 걸어야 하는데 걷자니 뒤꿈치가 아프고 7mm의 석회화 제거 수술을 하면 3주 정도 기부스를 해야 한다는데 날은 점점 더워지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알디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에 아픈 허리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라는 게 뭐 물론 뼈 자체의 이상이나 디스크의 문제 신경의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근육 자체가 너무 이제 좀 텐션이 심해져서 그런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허리가 땡기는 경우에는 허리만 아픈 경우가 아니라 엉덩이부터 우리 허벅지 대퇴부까지 짧아지는 경우들이 허리가 좀 많이 아파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 스트레치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 상체의 살을 좀 빼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또 스트레치나 운동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하시면 네 답이 나올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잘 받으시고요. 아이고. 존 메이어의 New Light, 해리 스타일스의 Late Night Talking 듣고 올게요.

밀크티님, 병원 가려고 서울 가는 기차에서 듣고 있는데 진료만 보고 오기엔 너무 아깝네요. 아점 먹고 서울 투어 하려면 어디가 좋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서울 투어. 기차. 그러면은 내리시는 역이 어디신지도 궁금하고. 용산이시면은 살짝 그 용산 삼각지

쪽으로 가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가 삼각지가 골목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먹자골목식으로 이제 돼 있는 곳들도 많고. 그리고 또 병원이 어디실지 궁금하네. 강남이면 뭐. 네, 어디 들어가나 웬만하면 집은 다 맛있고요. 또 어디가 있으려나? 이태원 쪽 가는 것도 저는 뭐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노선이 이제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용산 근처다 보니까. 그죠? 아니, 좀 날이 덥다 싶으시면은 용산에 굉장히 큰그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맛집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시원하게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쇼핑몰에 볼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역이었고. 칼리 레잽슨의 Call Me Maybe 그리고 원 다이렉션의 One Thing 듣고 올게요.

0: 홍고님, 알디, 하나 둘 셋은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저도 괜히 따라해봅니다. 진짜요? 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1시 5분부터 김인주의 랄랄라 이어집니다. 꼬메이님께서 신청하신 글렌 체크의 60's Cardin 이어드리면서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1: 안녕.

0: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오늘 미국발 투자 심리 악화로 장중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1분 동안 8% 이상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20분 동안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으며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 급락해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달러당 1555.2원의 거래를 시작해 환율 시초가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 준수 여부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당시 상황에 관여된 투표소 근무자 등 선거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기념사를 통해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초격차 산업 강국과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등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하겠다며 지난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고 역설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0: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대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먼저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회와 성실히 소통하고 각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면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개전 100일째를 맞이한 현지 시간 7일 돌발 변수로 부상한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 고조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주장과 함께 구체적인 예상 시점까지 제시했습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년 백내장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수와 의료비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스님의 이야기입니다.
2: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1: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2: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1: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갈수록 폰카 기술력은 완전 넘사벽이라서요. 곰손이 찍어도 예술이 나오는 세상이죠. 그럼에도 멋진 사진을 찍으려면 1000번을 찍어라. 많이 찍어본 사람을 당해낼 장사는 없거든요. 괜찮은 사진을 찍으려면 구도와 빛, 초점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찍는 사람이 뭐에 집중했는지를 알려주니까요. 우리 앞엔 매일 오늘이라는 피사체가 있죠. 미뤄뒀던 일들, 사랑하는 사람들, 맛있는 식사,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하루가 영롱해질 수도, 흐릿해질 수도 있고요. 재밌어질 수도, 보람찰 수도 있겠죠. 내가 오늘, 내가 이번 주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뭐다? 오직 일? 건강? 친구들과의 만남? 휴가 계획? 신청곡? 초점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매일 11시 짜릿한 초점 김윤주의 랄랄라예요.

0: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태양의 나만 바라봐 들으셨고요. 오늘 이번 주 초점 맞추고 싶은 거 뭔지 오늘 받아보겠습니다. 초점 이행시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946님의 초점 이행시 초심이냐 점 점심이다. 맥락이 없지만 맥락은 없지만 그래도 커피 드립니다. 1878님도 초점 이행시 초록이 점 점점 짙어지는 여름 휴가 기간이 돌아옵니다. 아, 그쵸. 조금 이른 휴가 떠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부터 준비는 시작하셨겠죠. 7월에 간다 해도 이제 벌써 6월도 거의 중순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오늘 이번 주 초점 맞추고 싶은 것 그리고 초점 이행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1878님께도 커피 드리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계속해서 받아볼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한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엄정화 하늘만 허락한 사랑 리즈 그댄 행복에 살 텐데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오늘 가장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 뭔지 받아보고 있고요.

이응 씨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번으로 보내주시면 커피 드립니다.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A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뿐인 우리 아들의 35번째 생일인 6월 11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부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안동 토목 현장에서 매일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들 자랑스럽고 생일 축하한다. 아, 이렇게 한 주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월요일부터 조금 남다르죠. 한 주를 시작하는 느낌도 기분도. 좋은 일 있는 슈퍼A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6366님, 초점 이행시, 초, 초롱초롱 빛나던 학창시절, 점, 점심시간 맛있었던 엄마표 도시락, 아, 그립다. 도시락 점심시간에 드셨구나. 저는 2교시 끝나고 먹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배가 고프던지. 한창 키 클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2교시 끝나고 엄마표 도시락 먹고 4교시에는 매점 가고. 6366님도 커피 쿠폰 드립니다. 얄프님께서 그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연보라님도 개편으로 자리 이동이 있나요? 찬이 아빠님,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이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침 7시에 김용신 아나운서가 그 말씀하셨죠. 저희 CBS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프로그램 개편이 이루어지고요. 저는 이제 아침 7시 CBS 음악 FM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너무.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운을 떼야 할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소니님은 그 여아 가면 윤주씨 성대모사 못 들어서 아쉬워서 어떡해요 하셨는데, 그 여아에서 왜 제가 성대모사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시키면 합니다. 로맨틱화 질투님은 이번 주 초점 맞출 것은 윤디가 랄랄라를 떠나고 이 자리에 누가 오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 랄랄라의 새 주인이 될까요? 하셨는데, 제가 떠난 자리는 CBS 아나운서부의 자랑, CBS 아나운서부의 보석, 백원경 아나운서가 이어서 랄랄라 함께 해줄 겁니다. 지금 매일매일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백원경 아나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또 좋은 방송 만들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계속 이렇게 인사하면서 아름답게 우리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부활이에요. 론리 나이트.

0: 남들에겐 사소해도 내겐 황당하고 서운한 일 속풀이라도 하고 싶다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사연 주세요. 살다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0184님의 사연입니다. 아들과 딸의 월급날이었어요. 가족 독방에 참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아들 딸 월급날이네 뿌듯하제 억수로 애써 딸 즐겁게 보내라마 열에 올렸는데 아들 딸은 하트와 웃음으로 답했고 근데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1: 당신 말이야 부모가 돼갖고 애들한테 빌붙어서 어? 용돈이나 받으려고 그런 톡을 보내? 아유 내가 낯이 뜨거워서 정말 아유
0: 어이가 없대 얘 여보야 뭔 소리가 얼라들 힘들게 일했는데 월급날이 돼가 보상받는 기분이겠다 싶어가 내 파이팅 해준기라
1: 아 됐고 갓 입사한 애들 짠내 나는 돈 받을 생각도 하지마 아이 그러지 좀 마
0: 졸지에 애들 돈 탐내는 속물 엄마 됐어 얘 아, 나 퇴근한 애들 보기도 민망해가 왔나? 아까 엄마가 톡 보낸 거 왜 말아? 너는 파이팅 해준 거지 용돈 달란 거 그런 거 아니다 했더니
1: 허! 달라는 거보다 더 무서운데 엄마? 알았어 대리 달면 그때부터 참고할게요
0: 엄마 우리 회사 초봉짠 거 알지 그래도 내가 밥은 한번 쓸게 이 갔는데 저요 진심으로 월급날 파이팅 톡 보낸 거예요 아따 이 억울한 마음 어째 쓸까요잉?

살다 내가 별걸 다 방송에서 말해보네. 김윤주의 랄랄라 별다방. 0184님의 사연이었고요.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초로님, 와 진짜 억울하시겠다. 호랭이 아저씨, 살다 보면 본심과 다르게 비춰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말은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어서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비단물결님, 와 내가 화난다. 아니 같이 살면 뭐 용돈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엄마 밥 먹을 텐데 용돈 좀 드리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용돈 좀 주면 안 되나 쳐들고 받았는데? 까비맘님도 아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뭔 소리예요. 얼마나 잘 키웠는데. 아빠가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가 용돈을 받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두둑이 제발 저리는 느낌으로 아 용돈 왜 안 주나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단톡방에 올리시니까 더 발끈하신 거 아닐까요? 아, 까비맘님이 그래서 아버님은 받지 마시고 어머님만 받으세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달라는 거 아니었고 정말 축하한다는 의미였고 혹시 뭐 어쨌든 그래서라도 준다면 받으세요. 뭐 어때요.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지금도 같이 살면서 밥 해주시고 살림 다 해주실 텐데. 자격 있으십니다. 0184님께 별다방에서 커피 1 플러스 1으로 보내드릴게요. 답답하고 속상해서 별다방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말머리에 별다방 쓰시고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으로 보내주세요. 적극 편들어드리고 커피 1+1으로 드립니다. 별다방도 이제 이번 주까지만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자꾸 좀 분위기가 처지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라벤더님이 용신님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나요? 그럼 지금 김윤주의 랄랄라도 개편이고 마지막인가요? 방송 잘 듣고 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하셨는데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고요. 이번 주까지는 김용신 아나운서는 그대와 여는 아침 계속 하실 거고요. 저도 김윤주의 랄랄라 계속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편이 됩니다. 6월 15일부터 이제 저는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가고 김용신 아나운서는 저녁 스케치로 가고 이 랄랄라 자리에는 백원경 아나운서가 오게 됩니다. 네.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려요. REF예요. 상심.

아리에프 상심 EOS 넌 남이 아냐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의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지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 그리고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제이레빗이에요. 해피 띵스.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이쁜 공주님이 개편 소식 듣고 난 후 모든 선곡이 개편과 연관 있는 것처럼 들려요. 노래는 신나는데 슬픈 듯한 묘한 기분.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그 생각하면서 음악 듣고 있었거든요. 에픽하이 지선의 원 들으면 아, 시간이 이렇게 째깍째깍 가고 있구나 싶기도 하고요. 이 노래로 월요일 김윤주의 랄랄라 마칠게요. 오늘도 룰루랄랄라.

0: 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제 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그동안 선거 종사자들의 메신저 대화방을 확보했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도 소환 조사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도 조만간 꾸려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상승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정상화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물가 상승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현재도 전체 물가 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글로벌 반도체주가 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코스피가 오늘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크에 이어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인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올해 세 번째이며 역대로는 아홉 번째이며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5일 이후 1거래일 만입니다. 코스닥 또한 장 초반 급락해 두 달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늘 젠순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함께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 AI 메모리 협력을 넘어 미래 AI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 사업으로 협력 관계를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차세대 AI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는 등 장기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8일 이란 중부와 서부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으며 이란 국영 TV도 수도 테헤란 등 3개 도시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베이루트 남부 외곽 헤즈볼라의 거점을 타격하자 이란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면서 수시간 전에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오전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을 출발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초청으로 북한 국빈 방문에 나섰다고 중국 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이고 북중 정상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은 이후 9개월 만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8: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0: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키보드 스위치 위에 씌우는 플라스틱 덮개, 일명 키캡을 활용한 다양한 소품들이 요즘 젠지 세대들에게 큰 인기라고 하죠. 키를 누를 때 들려오는 딸깍하는 소리와 특유의 촉감 덕분에 스트레스 해소용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답니다.

자신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키캡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다는 것도 인기 비결에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사회학자들은 이런 키캡의 유행을 두고 촉감에 대한 결핍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 말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윗세대에게도 비슷한 역할을 하던 것들이 엄연히 존재했었죠. 하루 종일 손에 넣고 굴리던 호두 두 알이나 효자손 같은 것들이 어른들의 키캡이었을 텐데요. 한 줄을 여는 월요일, 여러분의 손에 지금 어떤 게 들려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에드션의 Bad Habits였어요. 며칠 전 문구점을 지나는데 손글씨로 써놓은 이런 안내문 이런 걸 봤는데요. 말랑이, 왁부 있습니다. 그 밀랍이나 왁스를 굳혀서 부시는 콘텐츠가 요즘 SNS에서 한창 인기라고 하죠. 이 딸깍거리는 키캡의 유행도 그렇고 촉감이 주는 쾌감이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촉감에 대한 결핍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회학자의 분석, 납득이 가는데요. 뭐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만지다 보니까 진짜 물성에 대한 감각이 결핍될 수밖에 없겠죠. 밖으로는 창밖에 한창 멋진 초여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흙이나 나무, 꽃과 풀을 조금 더 가까이 봤으면 싶기도 하네요. 자, 월요일이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0: 가족끼리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7: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8: 마더스테약.
0: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0: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1: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0: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베네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앤 마리, 마시멜로, 프렌즈였고요. 또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진짜 촉감에 되게 예민하다 그럴까? 즉각즉각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 스칼렛 지유님은 저는 뽁뽁이 터뜨리는 거 좋아합니다. 이 뽁뽁뽁 소리에 스트레스가 훨 날아가는 것 같다고. 또 이게 뭔가 이렇게 심적 안정을 주면서 성취감도 동시에 주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탁탁 터뜨리면서. 그리고 그게 또 한 번 쓰고 버리기도 아깝고 버릴 때도 그냥 뭐 비닐에 넣어서 버리기에는 좀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유리님은 제 손에는 커피가 들려있쥬 하셨는데 아유 커피는 뭐 현대인의 필수품이죠. 민들레님, 저는 한 손에는 물병, 다른 손에는 휴대폰 있고 또 귀에는 이어폰, 지수님의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와 이게 진짜 찐 우리 모습입니다. 자유로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 필요한 것들? 우주데스타님은 늘 운동을 위해서 텀블러, 또 업무를 위해서 인수증 갖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은 특히 보라로 보는 분들은 보라 함께 하시면 뭐 PC로도 만나실 수 있지만 휴대폰으로도 많이 한 손에 휴대폰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죠? 아, 우주데스타님, 지수님 오늘 패션이 수박 같다고 수박 먹고픈 패션입니다 하셨는데 아 요즘 제 수박도 막 그 노란 수박, 망고 수박인가요? 노란 수박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수박보다는 애호박 느낌 아닙니까? 뭔가 약간 이 여름에만 만날 수 있는 둥근 애호박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왕서방님이 말차 라떼 느낌이라고 말차 아이스크림 어제 먹었습니다. 아셨고. 말차의 인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식빵님은 럭비 선수 의상 같다고. 로지리님은 지수님 옷에 청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하셨는데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자, 월요일인 오늘 보라 퀴즈, 넌센스 아재 퀴즈 준비했습니다. 이제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이어지는 곡은 사라 바렐리스예요. Brave.

케이티 페리였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죠. 케이티 페리의 War, 또 사라 마렐리스의 Brave까지 전했습니다. 아, 유리님은 지수님은 오늘 상추 패션? 오이 패션? 하셨고, 푸른홍사님은 아닌데 오늘 멜론인데 하셨어요. 마스크 멜론?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엘라디오입니다. 오늘 보라 퀴즈 풀어야죠. 월요병을 잊게 하는 넌센스 아재 퀴즈, 먼저 몸풀기 퀴즈입니다. 물이 썩으면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일까요? 물이 썩으면, 아, 수상한 냄새, 수상한 냄새. 오리가 꽥꽥, 오리가 조용히 수군수군 되면 무엇일까요? 덕, 수궁, 덕, 수궁, 덕, 수궁. 신이 낳은 아기는, 오, 신이 낳은 아기는 갓 난 아기, 갓 난 아기. 빵이 목장에 간 이유는, 빵이 목장에 갔습니다. 목장에. 소보로. 소가 머리를 깎으면 이발소. 소가 구걸을 하면 우거지. 소가 불에 타면 탄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입니다. 순대를 누르면 무엇이 될까요? 자, 순대를 눌렀습니다. 순대 속이 터져버렸습니다. 자, 순대를 누르면 무엇일까요? 순대를 누르면 세 글자. 아, 이것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봉뒤의 최애 음식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순대를 누르면 무엇일까요? 순대를 누르면 속이 터지겠죠? 자, 세 글자입니다. 넌센스 아재 퀴즈. 순대를 누르면 세 글자. 이제 한 잔 하고 그 다음날 이걸로 해장을 하고 그러는 거죠. 한여름에는 2열, 7열로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이거 먹을 때 꼭 풋고추하고 양파하고 쌈장이 있어야지 그 김치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김치는 꼭 깍두기, 깍두기와 김치 국물이 있어야 되죠. 자, 순대를 누르면 무엇일까요? 아, 침 나온다, 침 나와. 자, 세 글자의 이것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순대를 누르면 세 글자. 우리의 아, 늘 점심 식사로 선호받는 음식 중에 하나죠. 자, 알려주시고요. 신청곡 적어주세요. 유재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마노홀로님, 아쿠아의 Turn Back Time, 또 로코홀릭님, 탑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또 지리사님, 맹글스의 Manic Monday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 풀고 있어요. 넌센스, 아재 퀴즈, 순대를 누르면 뭐라고 할까요? 멋진 여자님은 봉디가 결정적인 힌트였다고 하셨고, 꾸니꾸니 뱅뱅님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선지 해장국과 이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맛이 할아버지입니다. 듣고 계신 할아버지 속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중에서 초콜릿 좋아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어쨌든 귀엽네요. 크게 될 인물입니다. 택트맨님은 정구지 부추 넣어 먹으면 맛있죠. 돼지국밥처럼 아셔도 이게 경상도식인 거죠. 경상도. 1736님은 지난번에 이거 먹다가 순대가 뜨거워서 접시에 따로 빼놨는데 부장님이 홀라당 드시더라고요. 아 속상해. 이거 직장 내 갑질 아닙니까? 아, 부장이 이거 너무하시네, 진짜. 그죠? 침발나 놓은 건데, 다 참. 자, 그리고 1127님은 이거 한 상을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와, 이거 찐이다, 찐. 자, 순대를 누르면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로 이것. 아,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순대를 누르면 세 글자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딸기산도님 쉐어예요. Dark Lady.

진원님 포인터 시스터즈의 점프까지 띄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화곡동 김밥님, 미들러페, I do anything for love, but I won't do that.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우리가 좋아하는
2: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1: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2: 배즙일이지.
1: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2: 배즙일이니까
1: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2: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1: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관련해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8000이 깨졌으니 대폭락이 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취임 이전의 수치인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 5000 달성을 제시했던 것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은 과도하게 눌려 있었고 60% 정도의 평가밖에 못 받았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것만 정리해도 5000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거기에 반도체 특수가 생겨나면서 본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외환시장에 영향을 이상하게 미치고 있다며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외환 당국은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 요인 이외에도 역외 차액 결제 선물환 등 일부 투기적 외환 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구두 개입은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에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50원을 넘은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 45분 현재 어제보다 14원 오른 1,553.1원이며 장중엔 1,555.2원까지 올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평양에 도착해 7년 만에 북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중앙TV는 오늘 정오쯤 시 주석이 평양에 도착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고 북중 정상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은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민주노총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폐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을 통해 검경 합동수사를 포함한 즉각 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국회는 국정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은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확정된 선거 결과를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등 총 18명을 현재까지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재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사고 당시 상황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면밀히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박 본부장은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1명을 입건했다며 압수물 분석 관계자

0: 진술, 수사 매뉴얼에 따라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3.8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3: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3: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2: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3: 문의전화 서울 771-1932.
0: 1시 5분입니다.

일주일 중에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요일은 월요일? 제 뇌피셜입니다. 아무것도 근거는 없는 얘기고요. 혜숙님의 신청곡 맨하탄 트랜스퍼의 자바 자이브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1154님이 타방송을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해피송에 오셨다고 하시면서 가요 신청곡을 적어주셨네요. 유지수의 해피송은 낮 12시 5분부터 2시까지 함께 하고요. 팝송 프로그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보라 퀴즈 넌센스 아

0: 번째 퀴즈 풀어봤는데요. 순대를 누르면 뭐라고 할까요? 뚜리님은 저는 체력이 떨어질 때 꼭 먹는 음식이라고 기력보강 음식이라고 하셨고 벤쿠버님은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걸 안 드셔서 대학 가서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아, 그 집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가족마다 식문화가 있죠. 아, 그리운 화양시장의 순대국. 저는 순대국을 좋아하는 전 남친 덕분에 이것을 싸들고 부산 가는 기차 타고 배달한 적 있습니다. 현 남편을 위해서. 전 남친, 현 남편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했다. 따끈따끈한 그 순대국을, 사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와, 대단하시다. 평생 잘하셔야겠네, 남편이. 자, 오늘의 정답은 그렇습니다. 순대국입니다. 순대를 누르면 순대국. 정답 많이 알려주셨고, 우리 나나님 9575 3793 벤쿠버님 1154 바다장 러블리수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해피송 2부 주제는 순대국.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순대국에 얽힌 이야기. 뭐 순대국을 집에서 만들어 보시는 분도 계시죠? 저도 예전에 그 사골국물을 사다가 순대 넣고 끓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되던데. 아, 그리고 예전에 저는 왜 순대국집 특히 유명하고 잘하는 데가 뭐 경찰서 앞이라든가 관공서 앞이라든가 아니면 큰 병원 앞에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하시고 막 8시간 이상 수술을 하시고 얼마나 대수술입니까. 계속 쫄쫄 굶고 있다가 이제 수술이 끝나고 늦은 식사를 하러 그 병원 앞에 순대국집에 갔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머니가 그때 의식이 아마 돌아오셨긴 했겠죠? 어쨌든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순대국은 왜 그렇게 맛있었던지 죄송합니다. 불륜이 옵니다. 순대국은 너무 맛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햇님이들의 기억 속에는 순대국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오늘 2부에서 순대국에 어울리는 커피도 팡팡 드립니다.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2부 주제 뭐다? 순대국. 우리 햇님이들은 순대국에 어떤 이야기를 갖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것은 동요인가 팝송인가 조르시오님 또 우리 춘수님은 와 저의 최애 곡입니다 하셨는데 토니 올랜덴던의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ive Tree였고요 낚시꾼님 포스가든의 Lemon Tree 또 마마샘 파파스의 Monday 문경도련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런 곡이지만 따라 부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2부 주제는 순댓국입니다. 순댓국. 1182님이 앞서 얘기 듣고 어머 화양시장의 순댓국 그 말씀하신 분 누군가요? 거기 진짜 찐이에요. 찐하셨는데 와 여기 마니아층이 굉장히 두텁나 봅니다. 어디지? 가봐야겠다. 해피그님은 봉디가 어떤 가요에서 홍보하던 순댓국집을 방문했었습니다. 순대 안 좋아하는 저도 깔끔하게 잘 먹었네요. 일단 석박지가 맛있으면 장벽이 낮아집니다. 아셨는데. 석박지는 사랑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순댓국집은 순댓국을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김치를 직접 담으는 데는 이것도 대단한 정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특대님은 요즘 사골 분말이 나와서 만들기 편해요 하셨는데 아니 이거 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로님 아직 순댓국 못 먹는 사람입니다 하셨는데 아 이거 그냥 해장국이에요. 네 왜 순대 드시면 순대국도 한뚝배기 순삭인데 머릿고기 빼고 순대만 드셔도 되는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제어하는 이 브레이크가 너무 많으신 것 같고 웅이님 요즘 우리 고딩 따님이요 학원 가기 전이나 학원 끝나고 친구들과 저녁으로 순대국을 먹더라고요. 그 속풀이 한번 해야지 공부하느라고 힘든데 아니 근데 이 순대국은 뭐 나이나 성별에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 국적도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잘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꽃마리님, 저희 집도요 아버지가 돼지고기를 안 드시는 관계로 대학 입학하고 첫 MT 때 남대문에서 해산하기 전에 새벽에 먹은 첫 순댓국. 첫사랑은 잊어도 그 맛은 못 잊어요. 다행히 남의 편 덕분에 요즘은 잘 먹습니다. 서초 순댓국 은광여고 앞에 최고 있습니다. 아셨는데. 아, 그 동네를 평정하는 순댓국집이 동네마다 지역구마다 있습니다. 아, 순댓국을 못 드시는 분도 가끔 계시긴 합니다. 제 주변에도 못 먹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한번 먹으면, 그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고 순댓국이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왕서방님은 순천의 웃장 국밥거리 가면 순댓국을 시키면 수육을 공짜로 준다죠 하셨는데 아 이런 정보 너무 감사하고요. 구사구호님은 몇 년 전에 순댓국을 맛있게 먹고 아 글쎄 급체를 내서 요단강을 건널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뼈아픈 추억으로 눈으로만 먹습니다. 아 순대 먹고 체한 적은 저도 있어요. 순대 먹고 체한 2, 3년간 순대를 멀리하다가 그래도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 다음에도 먹게 되던데. 아무튼 순댓국은 사랑입니다. 자 계속해서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2부 주제는 순댓국입니다. 내 인생의 순댓국 이야기 전해주시죠. 이어지는 곡은 Dead or Alive예요. You Spin Me Round.

람보, 곱돌니, 문워크하는 레인이도 필요합니다 하셨는데 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클 영화 보신 분들 대동단결 하셨고요. 남양이님도 6253님, 마이클 잭슨, 밀리진, 또 강수 배우님, 카일리 미노의 The Locomotion, 또 Dead or Alive의 You Spin Me Round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주제는 순대국입니다. 순대국. 요기님이 순대국은 공덕시장 족발 골목이 최애입니다. 아 나의 최애 순대국 먹고 싶다 하셨는데 아 공덕시장에 다 맛있죠. 저 거기 근처 살았잖아요 예전에. 6120님은 전주의 대표 음식은 비빔밥이 아닙니다. 남부시장의 피순대국입니다. 아 그 진한 맛에 반했죠 하셨는데 사실 이 우리가 흔히 먹는 순대는 당면 맛에 먹는 거죠. 은서님은 저도 결혼하고 나서 순대를 처음 먹었는데 그랬던 제가 대학 축제 때는 주막에

넣어서 순대 썰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순대를 먹기도 전에 썰기를 먼저 하신 건가요? 순대는 뭐 그냥 가위로 송송송 썰어도 맛있지. 근데 이 순대국과 추어탕 어떤 것이 더 난도가 높은 건지 궁금하네요. 푸른 하늘님, 저는 물에 빠진 순대는 안 먹습니다. 순대국밥을 주문해도 순대로 빼고 드신다고. 8397님도 저는 순대 빼고 먹어요. 약간 철분 냄새 때문에. 와, 예민하시다 진짜. 우리 해피영미님도 순대국은 먹는데 순대국에 있는 순대는 입맛에 안 맞아 안 먹어요. 뭐예요 이거는? 순대는 지하철역 앞에서 포장마차 순대가 제일 맛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당면을 좋아하시는 걸로. 3288님, 파순대를 아십니까? 아니 피순대는 들어봤는데 파순대요? 대파가 듬뿍 들어가서 돼지고기 특유의 잡내를 완벽하게 잡아주는 파순대. 씹을 때마다 대파 고유의 은은한 단맛과 향이 입안에 퍼집니다.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대파가 들어가서 맛이 넘는 음식이 없습니다. 하나패밀리님은 저희 부부도 순대국을 너무 좋아하고요. 특히 저는 내장을 좋아합니다. 식당에 가서 내장 순대국 하나, 일반 순대국 하나를 주문하며 꼭 내장 있는 건 남편 앞에 줍니다. 또 공깃밥 하나 추가요 하면 덩치 좋은 남편 앞으로 갖다 주는데 그거다 제 겁니다 하시면서 오해받고 먹는 순대국은 더욱더 사랑입니다 하셨어요. 아 그치,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죠. 백꽃여왕님은 아 우리 딸은 아침 수업을 하러 가는 날 새벽에 나가는데요. 대학교 앞에 순대국밥 특자를 먹고 들어간답니다. 이제 종강이 다가오니 주인께서 알아보고 반가워 하신다는데요. 여선생인 우리 딸 아재 입맛입니다. 크. 듣는 아재 괴롭습니다. 아재 중에도 이건 말씀드렸지만 꼭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혜우님은 아 점심으로 얘기 듣고 순대국 먹으려다가 감자탕으로 먹었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또. 저 어쨌든 좋습니다. 감자탕 다음번에 저희가 한번 또 스페셜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5667도 메타버스 커피님, 수잔 잭스예요. Evergreen.

별빛지은님, 1127님, 올리비아 뉴튼존의 Let Me Be There, 또 하종님 앤 모레이의 I Just Fall in Love Again, 또 로버트 존의 Sad Eyes, 존잭스의 Evergreen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러블리 순님 헐리스입니다.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유지수였습니다. 내일 봬요.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 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평가와 국정기조 변화 여부를 묻는 말에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겼냐 졌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며 그런데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부정선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것이라며 부정선거론하고 뒤섞여 있지만 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라는 문제 제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추가 조치에 대해선 합수본을 꾸려 수사를 빨리 하자고 했다며 독립기관의 문제이니 정부 주요 요인들의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이 오늘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비당권파인 이 최고위원이 지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을 두고 사실상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대표를 향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 이사를 입건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가 사업장장은 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테스크포스는 지난달 8일 권익위 정승윤 당시 사무처장이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기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야 시간에 회동했다며 관련 의혹을 국가수산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경찰은 김건희 씨가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 목걸이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가 목걸이 논란이 일자 당시 김 씨는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이후 모조품, 가품이라는 취지로 바꿔 설명했으나 해당 목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 경제에 대한 판단을 경기 회복세에서 한 달 만에 완만한 개선세로 되돌렸습니다. 경기 하방 위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KDI는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5도, 습도는 46%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5: CBS 네가 좋아.
0: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6월 9일부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

0: 그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1: 2시 5분입니다.
2: 이봉규의 어떤 가요.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에이미의 첫 번째 트랙 슈가와 함께했어요. 샤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벙디 벙벌벙벙 아나운서 이봉규 이사올립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봉팔님들. 저도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왔습니다. 양일 모두 사랑하는 딸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채우고 왔어요. 추억도 생성 많이 하고 왔고 주말에는 그 젠슨 황의 방한 소식으로 계속

0: 뉴스가 뜨더라고요. 케인 치킨 마니아임이 분명한 젠슨 황. 여러 치킨집들이 도 들썩였다고 해서 저도 그 들썩거림에 동참해 치킨 한 마리 당연히 먹었고요. 그 소식에 뭐 치킨 배달은 물론이고 삼겹살, 삼계탕 이런 음식들도 계속 언급이 되더라고요. 젠슨 황 한번 보겠다고 홍대까지 방문했다는 분들도 많았고 우리 봉팔님들은 어떤 주말을 보내셨는지요. 이런 얘기들은 비면 접속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날 오늘은 일단 A면 다수의 선택 몇 대면 우리 봉팔님들과 함께할 시간입니다. 골드핑거의 자리와 꽝순의 자리 모두 비어 있고요. 우리 봉팔님들이 채워주시길 바라죠. 방송 초반부터 그타 프로그램 개편 소식에 우리 봉팔님들이 어떤가요는 이번 개편에 포함이 안 되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예, 저희는 변화 없습니다. 개편되길 좀 기다리셨나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변함없이 어떤가요는 이번 개편에는 함께한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주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에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6: 참 좋은 여행.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It's 1998. 마크 DRV is coming at you.

나 유엔이었습니다. 평생이었고요. 그 전곡 디바였어요. Zoy Zoy. 자, 첫날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였던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아이디 포카리님 진짜 오랜만에 문자 주셨네요. 지금까지 문자 안 보내시고 뭐 하시고 계셨어요? 전 월요병을 없애고자 월요일에 연차를 냈답니다. 근데 대학생 딸 둘 다 집에 있네요. 오전 운동 끝내고 점심 차려드리고 저녁까지 다 준비해놓은 전 그냥 신데렐라예요. 왜 휴가를 냈을까요? 그래도 오후 침대에 누워 봉디 라디오 들으니 이것도 좋네요. 니들이 차려 먹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니들 좋아하는 마라탕 시켜 먹고 떡볶이 시켜 먹으면 되지. 엄마 오랜만에 월요일날 연차 냈는데 응? 니들이 고생한다고 엄마 밥 해주고 엄마 데리고 나가가지고 밖에서 데이트 시켜주고 그래야지.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정말 미워요. 보카리님 커피 쿠폰 한잔 제가 보내드릴게요. 커피 한잔 하고 오세요. 4203번님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왜 행복하냐고요? 저희 부부가 조금 이른 여름 휴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부산에서 영월로 향하는 길인데요. 차 안에서 남편과 함께 봉디 목소리 들으며 반가운 마음에 소리까지 질렀답니다. 저는 월요병이 없어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도 여행길 더욱 설레기만 해요. 결혼 26년 차 50대 부부가 함께 떠나는 이번 여행 오래도록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운전자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2시에서 3시 시간 졸음운전 상당히 취약 시간대입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은 우리 4203번님 말씀처럼 조심하시고요. 이른 여름휴가를 이제 6월 초순에 떠나셨으니 진짜 찐 여름휴가 본 여름에도 가셔야죠. 영월 여행 잘 다녀오시고 오며 가면서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사진도 찍어서 뭐 드시고 계시는지 어디 가셨는지 보내주세요. 저도 영월 안 가봐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봉팔님들 오늘 월요병으로 계속 눈꺼풀이 무거우신 분들을 위해 요거 준비했습니다. 변함없이 달려갈게요.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대.

세기의 눈치 싸움이 시작된다. 많은 선택을 받은 쪽에 줄을 서시오.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0: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두 후보곡 가운데 봉팔님들께서 끌리는 한 곡을 선택하시는 시간이에요. 눈치는 좀 봐야 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기 복잡하다 싶을 때는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노래 선택지는 총 3번 3라운드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3번 모두 내가 선택한 노래가 나갔다, 다수 쪽에 줄을 잘 섰다, 골드핑거 봉팔님 3분 뽑아서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3번 모두 끝까지 도전해주신 봉팔님 3분 뽑아서는 아차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리죠. 다수의 선택 몇 대 몇?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길래 비 올 줄 알고 저희가 요 특집으로 준비했거든요. 락 발라드 특집. 근데 지금 오목교는 해가 나네요. 지금 전국에 비 오는 곳이 있나요? 구름만 잔뜩인 것 같은데. 아, 제주는 지금 혹시 비가 오나요? 지금 현재 상황 보니까 비가 오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자, 어쨌든 구름 잔뜩 낀 날씨가 더 많으므로 오늘 락 발라드 특집은 변함없이 가겠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후보곡이에요. 다 같이 이 바보야.
1: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0: 주옥 같은 가사를 쏟아냈던 이지의 응급실. 사실 가사를 보면 도대체 이 곡이 응급실과 무슨 관계가 있나 싶지만

0: 자세히 들여다보면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애절하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다. 알아다? 알아다오. 하는 간절함을 표현한 단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후보곡이에요.
1: 그대 기억해. 지난 사랑이 내 하늘 파고들.
0: 그 시절 우리가 목났던 불렀던 락 발라드는 이렇게 자꾸 다치고 아픕니다. 이지는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애절하고, 버즈는 지난 사랑이 가시처럼 차고 파고들어서 괴롭다고 노래하고 있죠. 1라운드는 너무 애절해서 몸이 베베 꼬이는 두 곡이에요. 지금 리 공기, 리 온도, 리 습도에서 우리 08님들이 더 듣고 싶은 곡은 어떤 곡인 가요? 빠른 집게 위에 노래 제목으로 봤습니다. 응급실 또는 가시.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응급실 또는 가시로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다수의 선택을 받은 곡이 다음 곡으로 재생되는 거 다 아시죠? 문자번호 샵1212 레인보우로 기다립니다.

가시의 방언이죠. 가시. 가시가 낀 건 그냥 쉽게 빠질 것 같은데 가시가 끼면 쉽게 안 빠지고 더 따끔하니 아플 것 같죠. 그쵸? 가시, 가시, 거제의 가시. 가시가 돼요. 얼마나 아픈 거예요. 이거 얼마나 뾰족한 거예요. 7724번님 AI에게 물어봤어요. 제 생각도 같습니다. 응급실. AI에게까지 이 선택은 맡기지 마세요. 본인의 취향을 고르는 코너입니다. 1136번님 천국 선택 괴롭네요. 저에게 그 시절 버즈는 종교였습니다. 가시. 그렇습니다. 그 당시 버즈는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MP3에 만약 버즈의 음악이 없다. 아니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913번님 오늘 점심 생선구이 먹어서 가시로. 0336번님은 실제 지금 응급실에 가셨다고요. 괜찮으셨으니까 이렇게 사진까지 보내셨겠죠. 얼른 나오시길 바랍니다. 금방 퇴원하시길 바랄게요. 별일 아니길.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1라운드부터 좀 쉽진 않았습니다. 6대4의 비율로 가시 버즈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2라운드 바로 넘어가죠.

0: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면 우리 봉팔님들 이 노래 듣고 싶다면서 그렇게 신청곡을 보내십니다. 실제 노래 중에도 방금 제가 불렀던 구간 비가 오는 거리에 혼자 버려진 채로 서 있는 이 가사가 등장해서 듣고 있으면 처량하게 비를 맞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이 그려지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락 발라드 다음 후보곡도 우리 봉팔님들의 단골 신청곡입니다.
1: 다 같이
2: 아주 먼 곳으로.
1: 아, 어떻게 골라요 이거.
0: 비의 랩소디 제목에서부터 비장함이 느껴져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레인이 아니라 한자로 슬플 비자를 썼어요. 여기에 관련된 일화 하나를 도색하자면 작사에 참여한 주영훈 씨가 한자를 몰라서 그냥 손글씨로 슬플 비라고 써놨다고 하죠. 슬플 비든 하늘에서 내리든 비든 어쨌든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생각나는 두 곡이죠. 우리 봉팔님들은 지금 어떤 곡이 더 마음에 드실까요? 빠른 집계 위해서 이번에는 숫자로 봤습니다. 김상민의 유가 더 듣고 싶다면 1번, 최재훈의 비의 랩소디가 듣고 싶다면 2번, 정확하게 숫자로 보내주십시오. 유는 1번, 비의 랩소디는 2번. 문자번호 샵 1212, 레인보우 여전히 열려있어요.

1라운드 다수의 선택곡 버즈 가시였습니다. 2라운드 김상민의 유와 최재훈의 BL 랩소디의 대결. 3333번님 2번 비와 랩소디. 가수와 이름이 같은 최재훈입니다. 우리 최재훈 봉팔님께서 최재훈을 뽑아주셨고요. 김밥이 엄마님 그 시절 때 남자들이 다 BL 랩소디를 엄청 불렀었습니다. 공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참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요새 우리 학생들은 이제 연애하고 나서 이별하고 나면 뭐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저도 과거의 기억이 미화된 상태이긴 하지만 나의 이별 상태, 나의 이별 감정에 맞게 부를 수 있는 발라드 곡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 젊은 학생들은 이별하면 뭘 부르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2015번님 단 한 번도 끝까지 따라 불러본 적이 없었던 바로 그 곡 1번의 You. 웬만한 가창력 가지고는 유는 소화가 안 되죠. 뭐 물론 BL 랩소디도 마찬가지고요. 자, 2라운드 결과는 1라운드보다 조금 더 갈렸습니다. 그 결과 7-3의 비율로 최재훈 BL 랩소디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았네요. 와우, 오케이. 자, 이제 3라운드 그 시절 락 발라드 특집 첫 번째 후보곡 만나보죠.

김정민의 무한지혜. 락발라드 특집하면 빠질 수가 없어요. 96년도에 발매됐던 정규 3집 앨범의 수록곡. 흔히 말해서 우리가 김정민이라는 가수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히트곡 중 한 곡입니다. 우리 봉팔님들께서 참 애정하는 가수고요. 김정민의 무한지혜 맞설 후보곡은 요 정도는 돼야 할 것 같네요.

박완규 천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소나무 거북이 학처럼 불로 장생하는 것은 아니나 천년이 가도 널 잊을 수가 없다. 너만을 사랑한다. 간절히 이렇게 소망하는 곡이에요. 특히 샤우팅 이렇게 고음을 내지르면 내지를수록 이 청중의 마음은 막 흔들렸다고요. 그 시절 락발라드 특집으로 만나본 마지막

마지막 3라운드. 역시 3라운드 마지막인 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딱 한 곡만 선택해주세요. 빠른 집게 위에서 가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김정민 또는 박완규.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1212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는 언제나 무료.

2라운드 다수의 선택곡은 최재훈의 비의 랩소디였습니다. 자, 3라운드 김정민 무한재와 버관규 천년의 사랑이었는데요. 아이디 오리오님 천년이 형이라고 부르시면서 박완규 골라주셨고, 1633번님은 지금 어떤 방송을 듣고 계신 거죠? 박정민을 뽑아주셨습니다. 박정민, 영화배우 박정민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영화배우 박정민 씨도 천년의 사랑이나 무한재를 부르신 적이 있겠죠. 예, 반주자님 난 김정민이니 김정민으로. 아, 반주자님의 본명은 김정민. 자, 마지막 라운드는요 6대4가 나왔습니다. 제 예상과 반대로 갔어요. 요새 제 감이 항상 좋았었는데. 자, 3라운드 다수의 선택곡 지금 들어봅니다.

0: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1: 3라운드 다수의 선택곡은 박완규 천년의 사랑이었어요. 2961번님 마지막은 박완규 그리고 내가 듣고 있는 프로는 이봉규 저는 김정규 규규규 모두 사랑해요. 913번님 오늘 점심 생선구이 아주 나이스. 초롱별꽃님 박완규 이번엔 끝까지 간다. 기말 시험인데 노래가 좋아서 계속 들어요. 시험 망쳐도 어쩔 수가 없네요. 봉디 책임져요. 제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초롱별꽃님 기말 시험은 직접 공부하셔야죠. 우리 프로가 너무 재밌는 걸 어떡해요.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세트로 기말 시험 응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 모두 끝까지 도전한 아차상 받을 봉팔님 세 분이세요. 거기서 비니맘 2015번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면 마지막 트랙 조이님의 신청곡 정재욱입니다. Season in the Sun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올게요. Just what is it that you want to do? Well, we want to be free. We want to be free to do what we want to do. And we want to get loaded. And we want to have a good time. That's what we're going to do. Well, wait, baby, let's go.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지금은 산업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며 최고의 시기에 졸업하는 여러분이 너무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15분간의 연설을 마친 뒤 현장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친필 사인이 담긴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 등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오전 LG 트윈타워를 방문한 뒤 서울대를 찾은 황 CEO는 이어 현대

0: 한국세차그룹 양재 사옥,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차례로 찾을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가 북한 등으로 반출됐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 두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같은 허위 정보를 게시한 6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4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2명도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연 1%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소는 최대 5억 원, 식품 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의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화장실 개선과 운영 자금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경기도는 총 42억 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통해 영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식품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3년 가까이 중단됐던 소아 청소년과 진료가 오는 8월부터 재개됩니다. 강화군 유일의 종합병원인 BS종합병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영입하고 입원 환자와 신생아 응급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 입원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 병원을 찾아야 했던 강화군 어린이 환자들의 의료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2026 경기 창업 공모 도약리그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대회는 서류 발표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경기 스타트업 서밋 현장에서 결선을 진행하며 최종 4개 팀에 총 5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결선 진출팀에는 전문가 멘토링과 전시 홍보 기회, 보육시설 입주 우대 등 다양한 성장 지원 혜택도 제공됩니다. 경기도가 도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 신규 패널 모집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신규 가입자 가운데 2,000명에게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가입을 추천하는 추천왕 챌린지 참가자 120명에게도 경품을 증정합니다. 현재 7만 2천여 명이 활동 중인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은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9: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8: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그렇습니다. 봉파를 이해할 사람은 봉디뿐이야. 비면 첫 번째 트랙 625번님 신청하신 GOD 봉팔 있어야 할 곳 만나보고 왔어요. 자, 비면 접속 체크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말 우리 봉팔님들 어떻게 주말에 보내셨는지, 뭐 하셨는지, 누굴 만나셨는지, 어디에 다녀오셨는지, 봉팔님들이 어떤 주말에 보내셨는지 접속 체크와 함께 만나볼게요. 주말 풍경이 담긴 사진 있다면 함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비면 접속 체크 가볼까요? 이어진 트랙 Brown Like Girls 뽀글이에요. S-I-G-N Sign.

0: 저는 결혼식 갔다 오기 엊그제는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5시간 매우
1: 아 30년 지기 대학 동기들과 함께 동강에서 래프팅을 하고 오셨어요. 5401번님 이 다섯 분 중에 5401번님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중간에 계시는군요. 정중앙에 계시는 분이 5401번님 맞습니까? 주말에 출장 가서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고 우리 파인코코님도 접속! 어떤가요? 선거표 탐색하면서 남편과 함께 코인노래방 데이트 다녀오신 흑구밤님도 접속! 우리 흑구밤님께 그리고 3177번님도 삼악산 케이블카 타고 놀러 갔다 오신 8397번님도 북한상 영봉 604m 올라갔다 내려다 미끄러져서 왼쪽 발 복숭아뼈가 피멍들고 까졌습니다. 5180번님 괜찮으신가요?

아이 학원, 저는 밥순이, 신랑은 잔연무부로 출근. 그냥 매주 같아요. 갑자기 여행 가고 싶네요. 민트조아님도 어서 오세요. 다들 주말 풍경이 비슷하군요. 방콕하신 딸기관행맘님도, 중주호 놀러 갔다 오신 1523번님도 안녕하세요. 타타타 타타타. 주말에 울산 고래바다 여행 배 타고 시원한 바다 구경하고 오신 2016번님도 어서 오세요. 아, 젠슨 황 지구를 보고 승효가 되신 아이리스님, 이제 아이리스 요정님이라고 부를게요. 이어진 트랙 키아라입니다. 너 때문에 미쳐. 0336번님은 독일 마을을 갔다 오셨는데 여긴 어딘가요? 비한다고 했는데 가평꽃 축제 가서 양귀비 많이 보고 왔어요. 남편이 저랑 꽃이랑 헷갈린대요. 어머, 지금 사진 보내주셨는데 4459번님 저는 구분이 확 되는데요. 현아님, 625번님, 2435번님, 0336번님, 슝슝바람님, 접속. 1년 반 만에 초밥을 먹었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치료는 잘 끝나신 겁니까, 3232번님? 봉디가 보내준 간식 받아서 오늘 회사에 돌렸는데 황제펭귄 대표님 너무 좋아하심. 아몰랑님 어떤가요? 덕분이죠? 배를 1시간 반 타고 넓은 바다를 항해했는데요. 고래는 못 만났어요. 아까 2016번님. 그래도 생태체험관에서 귀여운 돌고래 만나고 오셨다고. 소식 고맙습니다. 조아랑님, 311, 4번님, 10, 38번님, 52.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라면 사진은 어떤가요의 전송 금지. 먹고 싶어지니까. 김포 테니스 여자 복식대회 안에 응원 갔다 오신 7인 7호번님도

3, 2, 1, BAM! 티아라 너 때문에 미쳐 브라운 아이드 걸스 사인 그 전곡으로 만나보고 오셨고요. 아까 남해 독일 마을 놀러 갔다 오셨다고 한 분 계셨는데 저는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남해 독일 마을이 60에서 70년대 독일로 파견됐던 광부와 간호사들의 귀국 후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이 마을이네요. 한번 나중에 저도 꼭 놀러 가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속에 작은 독일의 정치를 만끽하기 좋은 곳이네요. 우리 08님들 주말에 이렇게 뭐 하셨는지 보고 나면 저도 나도 다음 주에는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어딜 가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08님들도 들으시면서 남들은 주말에 저런 데도 갔다 오는구나 이렇게 보냈구나 하면서 내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죠. 자, 이번 게 어떤가요? 비면 함께 하고 있고요. 슬로우 킥킥, Let's get it!

익숙한 노래, 자주 듣던 노래, 즐겨 듣던 노래가 오늘은 다르게 들릴 겁니다. Slow, slow, 쾌쾌. Close, 이 시간 어쩌면 지금도 우리 봉팔님들의 드라이브 송 플레이리스트에 저장된 곡, 다시 말해 잘 알고 있는 노래가 빠르게 혹은 느리게 변주되면서 전혀 다른 곡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경험을 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경험 원치 않아요 하는 봉팔님들 계실 수 있지만 본디 퀴즈라는 것이 약간의 난이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난이도가 좀 높아야 돼요. 어려운 1단계부터 그보다는 조금 쉬운 2단계, 때로는 제가 직접 드리는 힌트까지 있으니까 지금부터 어텐션 슬로우 슬로우 퀵퀵. 오늘의 노래 먼저 어려운 1단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1단계 주세요. 너무 귀엽다 오늘 목소리. 아, 개미들의 합창 같네요. 개미들의 합창. 이 귀여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굴까요? 1단계 다시 한 번만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들으면은 뭔가 감이 올 것 같기도 한데. 개미들의 합창 시작. 뭔가 자꾸 고점에 물려서 손절하고 싶어지는 우리 개미들의 마음을 합창한 노래같이 느껴지는데, 자, 어떤 곡인지 아시겠나요? 우리 봉팔님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정답 알겠다, 가수와 노래 제목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둘 다 정확하게 쓰셔야 정답 인정되고요.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자, 2단계는 이제 확연히 안개가 걷히고 시야가 탁 트일 것 같네요. 2단계 들려주세요. 이제 감 잡으셨죠? 우리 봉팔님들이라면 2단계 한 번만 듣고도 충분히 다 맞힐 수 있죠? 서비스로 마지막 한 번 더 듣고 노래 두 곡 듣고 나서 정답 확인해 봅니다.

2AM 죽어도 못 보내였고요. 그 전곡 제이워크의 Suddenly였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슬로우 슬로우 퀵퀵을 함께했고요. 6780번님 오답으로 2번 보내셨는데 오늘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문제였거든요.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1단계 들려주세요. 이 곡이 어떤 곡이었을까요? 나다빠야님, 모기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소리 같아요. 영시민님, 아리랑 목동이요. 아리랑 목동. 7116번님, 김태우, 사랑비. 자, 오늘 정답곡 어떤 곡이었죠? 이 곡은 박진영, 난 여자가 있는데.

구간을 오늘 문제로 아주 빠르게 감아서 들려드렸습니다. 정규 6집 타이틀곡이고요. 반복되는 요 기타 리프가 진짜 매력적인 곡이죠. 그리고 난 여자가 있는데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 후반부에 댄스 브레이크 때 박진영이 그 탭댄스를 춰요. 이때 그 물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탭댄스 출 때마다 딱 튀면서 그 한 씬을 담아낸 게 저는 지금도 뇌리에 아주 강력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만큼이나 기타 리프가 정말 매력적인 곡이고요. 오늘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코코78번님 택시 내리자마자 다 몰려봅니다. 내리자마자 저희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코코78번님 포함 다섯 분께 챙겨드리죠. 이어지는 트랙 제2의 곡입니다. 타임아웃.

차장안의 무정 재생해드렸고요. 그 전곡 제2의 타임아웃이었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4884번님이세요. 붕디 이번 주에 아들이 군대 갑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필요한 물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은 귀엽고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네요. 목요일 입대인데 벌써 울컥울컥합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논산훈련소 가보는데 눈물 닦을 채 손수건만 준비하면 될까요? 무심한 바람만 살랑거리는 월요일. 먼저 아들을 군대 보낸 선배 맘들의 의견 듣고 싶어요. 뭐 웬만한 건 요새 군대에서 다 보급을 해주니까 보급품이 요새는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맨몸으로 가도 충분하긴 하죠. 그래도 굳이 제가 재입대한다면 꼭 가져가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은 꼭 가져가고 싶어요. 훈련소 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군화가 당연히 이제 발에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행군 같은 거 하면 물집이 많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물집 방지 밴드 같은 거 뭐 약국이나 이런 데서 미리 좀 사가지고 들고 입수할 것 같네요. 행군할 때 요긴하게 쓰입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것은 뭐 그저 손수건 하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손수건을 그냥 준비하지 마세요. 보낼 때 우리 아들에게 잘 갔다 와 하고 씩씩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아들도 엄마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합니다. 우리 엄마 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또 기초 군사훈련 받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 잘 다녀올 겁니다. 슝슝바랑님은 3주 연속 전국 산 등산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차산, 용마산 등산했어요. 도시 안에 있는 산도 매력 있네요. 서울이란 또 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이 그런 거죠. 바로 도심에서 조금만 빠지면 금방 산을 즐길 수 있고 또 금방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또 그 골목대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볼 것도 많고 외국인들도 요새 보니까 한국 와서 꼭 서울 방문하시는 분들은 등산 코스를 본인 그 관광 일정에 넣더라고요. 예전과 다르게 산에 가보면 관광객 모습도 훨씬 더 많이 보이고요. 8397번님 요즘 군대 좋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하셨는데 재입대 가능? 남성분이시면 한 번 더 오케이?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좋아도 다시 가고 싶진 않잖아요. 청결맨님은 올인원으로 되는 뭐 바디워시 같은 거 꼭 챙겨가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라찌님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울지 마세요 하셨고요. 아 모라케산노님이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네요. 그 총을 사야 되거든요. 가면은 그래서 총 사야 되는 그 금액 현금으로 지참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까먹지 마세요. 오늘 12시에 만납시다의 그 1부 첫 곡으로 레게봉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재생이 됐대요.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은 없어요. 답과 갑니다. 이수영이 부르는 그레이스.

어느 맑은 여름날 화려한 조명에 흔들리는 댄서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조명이 움직이는 겁니까? 댄서가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조명도 아니고 댄서도 아니며 서로의 인생뿐이다. 당신의 삶이 음악이 되는 순간, 이봉규의 어떤가요?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대.

0: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미래.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7: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8: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10: 예. Yeah.
9: 이번 게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 프라이머리 러브 준비했습니다.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10: Let's go.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하면서 8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676.18포인트, 8.29% 내린 7,484.41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91.05포인트, 9.08% 내린 911.39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급락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서킷브레이커와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인 매도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1원 내린 1535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개에서 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도 계속 성능을 개선해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과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 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면서 이 얘기를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했고 다른 정상들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박 2일간의 방북 일정을 위해 평양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했습니다. 중국 중앙TV와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 등이 탑승한 전용기가 오늘 정오쯤 평양공항에 도착했고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영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이 비행기에서 내린 뒤 양 정상이 악수했고 공항청사에는 대형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걸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총 50개 투표소에서 발생했으며 추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 사무처장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실태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는 총 50곳이며 실제로 투표자가 대기를 해서 투표해야만 했던 곳은 22개 투표소였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지난 5일 기준으로 추후 확인되는 대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투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투표소의 투표 마감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것도 중앙선관위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게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으며 사후에라도 서울시 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 의결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올해 1분기 예금 취급기관의 산업대출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4분기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예금 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 산업 대출금은 2061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보다 35조 6천억 원 늘어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컸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5도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갯벌류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속이기가 쉽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억지로 미소를 지어도 뇌는 이걸 진짜 행복해서 웃는 거라고 착각한대요. 억지로 지은 미소 하나로 내 기분, 마음 상태까지 속이기 정말 쉽지 않나요? 오늘 하루가 유난히 꼬이고 또 지루했다면 내 뇌를 속이기에 음악보다 완벽한 치트키가 있을까 싶습니다. 가장 확실한 기분 전환이에요.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0: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월요일은 왠지 좀 꿀꿀하고 뭔가 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날일수록 행복한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프닝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뇌는 속이기가 아주 쉽다고 하거든요. 억지 미소만 지어도 진짜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을 막 방출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억지로라도 웃고 즐기고 신나게 이 오후를 보내보자고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0: 두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타짜요.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5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AI가 다

여러분의 기분을 업업 시키기 위한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 마이클 볼튼의 Love is a Wonderful Thing, 그리고 2286님 신청곡이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까지 띄워드렸습니다.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요? 올드 재즈님, 영화 마이클 보고 댄서인 딸에게 문워크를 배웠습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요즘 마이클 잭슨 노래에 푹 빠져있는데 꼭 멋있게 추고 싶어요 하셨어요. 캬, 대단하시다. 이런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신 것도 너무 대단한데 그게 문워크라니. 어머, 웬일이에요. 너무 멋있다. 이거 나중에 영상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멋있다. 저도 춤 잘 추고 싶어요. 이런 문워크 특히. 아, 생각만 해도 멋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올드 재즈님의 이 열정을 함께 응원하면서

문워크 저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아, 될라나 모르겠네. 제가 성공하면 라이커님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스키럴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 김은숙님 청해주셨고요. 1678님의 신청곡 존 덴버의 Today 띄워드립니다.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였고요. 신의 숙님 신청곡 탈 바흐만의 She's so high 그리고 바크만 터너 오버드라이브 였습니다. You ain't seen nothing yet 까지 함께 들었어요. 3492님이 아파트 단지에 시장 열려가지고 떡볶이며 닭꼬치며 뻥튀기 이것저것 사와서 아주 파티를 열었습니다. 신나요 하셨네요. 아 아파트 장 서는데 요즘 많이 없지 않나요? 이런 장에서는 또 그 떡꼬치를 먹어줘야 돼요.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장터에서만 파는 그 특유의 맛이 있어요. 맛있겠다. 배 통통 두드리면서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노래 들어보죠. 엘튼 존이에요.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그리고 엘리 고딩, How long will I love you?

엘리 고딩 How Long Will I Love You 였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준비했어요. 여러분 포근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수도권은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하늘이 흐려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까지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에도 당분간 비교적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일부 내륙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도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이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16도, 광주 15도, 원주 대전 13도로 오늘보다 평년보다 좀 더 서늘하게 느껴지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청주 전주 28도, 춘천 27도, 대구가 3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좀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평년 수준과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도는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CBS 경제연구실.
12: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론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정호입니다. 화웨이의 로직 폴딩, 엔비디아의 새 AI 기술, 삼성의 HBM5까지 반도체 신기술이 미래의 패권을 결정하는 지금 이 경쟁의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존재감 키우는 중국 반도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긴장해야 할지 책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13: 잘 돌아갑니다.
14: 잘 돌아갑니다.
15: 잘 돌아갑니다.
1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7: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8: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권석준 성균관대 공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최근에 이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 이게 막 한 700쪽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네. 책을 쓰셨더라고요.
6: 네, 맞습니다.
5: 예,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은 지금 제목부터 꽤 도발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책은 어떤 문제의식으로 쓰시게 됐는지, 중국에 자주 가셨습니까?
6: 네, 자주 갔고요. 아주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중국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한국이 굉장히 잘해왔었던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중화학공업을 비롯해서 여러
5: 맞아요.
6: 산업들에 대해서 거의 잠식해오는 이 추세가 더 가속이 되고 있고, 그나마 한국이 남아있는 게 반도체 정도로 보고 있지만 이 반도체마저도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띄게 지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의 기반이 다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5: 그래도 반도체는 뭐 미국, 한국, 대만 이런 쪽이 강하다. 그런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반도체도 중국의 굴기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6: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 전작으로 2022년에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을 썼고
5: 예.
6: 거기에서도 이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일부 다루긴 했습니다만, 일부라는 말씀에서 뭐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메이저한 분야는 아니었고 중국에서. 그리고 격차가 아직까지는 한국이랑 충분히 벌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만, 불과 한 4년 좀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중국은 그 격차 자체를 한 절반 정도로 지금 단축을 한 것이 보입니다.
5: 아, 그래요?
6: 네. 그래서 반도체도 이대로 추세가 되면, 이어지게 되면 한국은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의 이런 주요 경쟁국들, 강국들의 거의 2030년대 초반 정도가 되면 다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 저는 오늘 인터뷰가 지금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굉장히 저도 꼭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6: 네네.
5: 이 중국 반도체 산업도 전망과 평가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6: 네,
5: 뭐
6: 맞습니다.
5: 기술 수준이나 또
6: 맞습니다.
5: 시장 규모나 경쟁력 이런 걸. 근데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좀 중국의 어떤 국가적인 특성상
6: 네.
5: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이런 자료나 정보를 획득하셨나요?
6: 네, 홍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듯
5: 네.
6: 일부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정부 당국에서 대학 교수들은 물론이고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 해외 미디어나 학자들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5: 아, 예.
6: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출판이 되는 여러 논문들, 특허, 기술 문서들, 그리고 각종 미디어 자료들을 1차적인 자료로 뭐 많이 좀 수집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문서상으로 확보가 되지 않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중국에 출장을 다니면서 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되는 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최대한 좀 날 것 그대로의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5: 예, 그 뭐 중국의 뭐 이제 교수시니까 중국의 유수 대학에 이런 네트워크가 있는
6: 네네.
5: 그러한 교수랑 만나면 사적으로 조금
6: 네.
5: 현재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 와 있다 이런 얘기를 공유를 해주나요?
6: 아, 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부 깊이 있는 얘기까지 가기는 좀 꺼려하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특허, 특히 저는 논문보다도 특허를 많이 보게 되는데
5: 네.
6: 반도체 쪽은 이제 논문보다는 확실히 이쪽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좀 경쟁 업체들에 대한 일종의 기술 정벽을 만들기 위해서 특허를 선제적으로 출원하는 경우들이 보이는데,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관측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2020년대 들어와서는 미국 특허보다도 자국 특허에서 일종의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세우고 있어서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중국어로 된 특허 문서들을 보면서 기술의 진보 방향과 그들이 뻗어나가는 이런 다변화 추세를 최대한 좀 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5: 그래요. 사실 반도체 산업도 굉장히 복잡다기 하잖아요.
6: 네, 맞습니다.
5: 그래서

0: 뭐 메모리, 뭐 파운드리, 뭐 설계 장비 소재, 뭐 미국이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런 것도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걸 텐데요.
1: 맞습니다.
0: 이런 여러 부문 중에 어느 쪽에 중국은 특히 강점이 있습니까?
1: 사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자급할을 하고 싶었던 영역이 반도체 공정 장비고 그만큼 이제 그쪽의 격차가 제일 벌어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홍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리소그래피 장비라 그래서 월표 표면 위에다가 굉장히 미세한 전자 회로 패턴을 그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지금 현재 특히 가장 앞선 세대의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곳이
0: 그렇죠.
1: 단독으로 만들고 있어서 이 회사의 중국 수출만 막으면 사실상 중국에서는 이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그만큼 격차가 벌어진 영역부터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내재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가장 격차가 벌어진 영역이라면 상대적으로 가장 격차가 지금 좁혀져 있는 부분은 공교롭게도 지금 한국이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그중에서도 NAND 플래시 쪽. 이쪽은 한국의 메모리 양산은 물론이고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는 기술적으로는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까지는 따라온 것 같고 DRAM 같은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 2, 3년 정도의 격차가 나지만 이 격차마저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좁혀 지고 있다라는 것도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조뿐만 아니라 제조나 공정뿐만 아니라 제가 더 우려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이들이 이제 반도체 설계 쪽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이제 좀 다른 경쟁국들을 앞서가고 있는 것도 보인다라는
0: 설계
1: 건데요.
0: 설계 쪽에서도요.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AI 반도체, 뭐 GPU나 아니면 NPU 같은 이런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 당국은 물론이고 중국 내부에서의 그런 산업적인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어서. 이쪽은 시장에 그런 팽창이 되는 트렌드에 맞춰서 또 이런 칩을 설계하는 이른바 팹리스 업체들도 지금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빠르게
0: 결국
1: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중국 정부의 전략은 중국 내에서 완결성 있는 공급망 구조를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구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1: 이게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자의라는 것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재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적인 동기가 있고 약간 타이반이라는 거는 말씀 이제 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가 주도를 해서 지금 중국에 대한 이런 첨단 기술을 아주 핀포인트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아주 강력한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이 화웨이가 최근에 그 로직 폴딩 기술 이건 뭐 저한테는 저처럼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제 아는 사람은 좀 어려운데요. 이 기술은 어떤 개념이죠?
1: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까지의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트렌드는 얼마나 단위 면적 안에 최대한 많은 트랜지스터를 우겨넣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경쟁의 관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앞선 세대의 공정은 손톱만한 면적에 한 트랜지스터가 수백억 개 정도가 지금 집적이 되고 있는 그야말로 초선단, 초미세 패터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지금 이런 ASML의 리소그래피 장비 같은 것들이 금수 조치가 있다 보니까 이걸 평면 방향으로 회로를 작게 만들어서 트랜지스터의 밀도를 높이는 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선택한 우회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1층에 사람이 4명 살 때와 2층, 3층까지 계속 아파트를 올리면은 단위 면적당 사람이 더 많이 살 수 있는 것하고 똑같은 전략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제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는 여기 청취자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도시를 접어버리는 장면이 있었죠. 홍 교수님 혹시 보셨습니까?
0: 잘 기억 안 나요.
1: 네, 한번 집에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도시를 접어버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저희가 양천구에 있지 않습니까? 양천구에서 예를 들어서 구리까지 가려면 원래는 뭐 강변북로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타고 쭉 가야 되는데 이 서울을 반으로 접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리하고 양천구를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을 차용을 한 것이 지금 화웨이가 발표한 로직 폴딩 기술이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트랜지스터의 밀도를 높이는 기술이 아닌 트랜지스터를 위아래로 이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단위 면적당 트랜지스터의 밀도 자체가 늘어난 것 같은 효과를 지금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이거는 네덜란드의 그 ASML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른바 수포을이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독점적인 공급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그 기술이 아니어도 이걸 좀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로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1: 네,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겉보기 스펙 자체는 ASML의 이런 노광 장비 없이도 트랜지스터의 밀도 자체를 비슷하게 여기서 말하는 비슷하게의 대상은 TSMC의 1.4나노 공정을 의미하는데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평면 방향으로의 트랜지스터

0: 밀도 자체는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에너지 효율이나 아니면 어떤 신호의 지연이나 아니면 리키지 커런트라고 해서 누설 전류 같은 성능 자체를 따라오기는 어렵습니다.
1: 네. 수율은 어떻습니까? 수율이 잘 청취자들께서 금방 들으면 이게 무슨 용어인지 쉽게 말하면 이게 불량률에 반대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좋은 제품 제대로 그렇습니다. 만드는 거냐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0: 청취자분들도 아마 네. 미디어에서 뭐 이게 거울처럼 생긴 둥그런 웨이퍼를 네.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런 웨이퍼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작은 칩들을 만듭니다. 손톱만한 칩들을 만드는데 저희가 이것을 다이라 부르는데 보통 이제 12인치 웨이퍼,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한 반지름 한 15cm 정도 되는 웨이퍼에서 한 100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만약에 수율이 90%다. 그러면 이 1000개 중에서 900개 정도의 칩은 잘 작동을 하고 100개가 좀 이제 오작동, 좀 에러가 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90% 정도의 수율은 굉장히 높은 수율입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점점 공정의 난도가 높아질수록 이 수율은 점점 낮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양산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75%, 한 70% 정도는 일단 넘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국에서 지금 가장 앞선 세대의 공정을 하고 있는 파운드리 회사가 SMIC라는 회사고 이 회사가 지금 7나노 공정까지 왔는데 2024년, 2023년 정도에 이제 양산에 들어갔을 때 최초의 수율은 15%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개념 자체를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의 네. 낮은 수율인데 그나마 한 2, 3년 정도 지나면서 이 수율이 한 60%, 70% 수준까지는 이제 육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로직 폴딩 공정 같은 경우에 70%의 수율로 볼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저희가 2층 혹은 3층으로 계속 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70 곱하기 70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직 폴딩 같은 기술들을 쌓는다라는 개념 자체는 기술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수율에 이른바 저주에서 해방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미국 얘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국도 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
0: 네.
1: 이것도 공개했고요. 또 SK 하이닉스 메모리가 여기에 탑재돼 있다. 또 네. 한국의 주식상 들썩였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또 삼성은 HBM5 실물 모형을 공개하기도 했고
0: 네.
1: 이렇게 보면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산업에서 여전히 미국은 최강자다.
0: 네.
1: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0: 반도체 산업에서 확실히 미국의 지배력이 지금까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미국의 고민도 하나 있습니다.
1: 네.
0: 미국이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반도체 제조가 아니라 반도체 설계 쪽 그리고 일부 반도체 공정 장비 쪽입니다. 그 설계 쪽은 말씀하신 이런 엔비디아나 뭐 구글이나 AMD나 퀄컴 같은 이런 회사들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확실히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런 설계에 들어가는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EDA라 부르는데 이 EDA는 미국의 시납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기업들이 그야말로 이제 세계 시장을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공정 장비들 예를 들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사나 램 리서치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세계 시장을 거의 이제 과점하다시피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대조적으로 반도체 제조 쪽은 좀 많이 쇠락한 상황입니다.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인텔이나 글로벌 파운드리, 뭐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그나마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반도체 수급의 한 30%, 한 35% 정도로 작업을 해왔다면 지금 2020년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 수치가 한 10% 정도로 많이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그게 미국의 사실 고민거리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대부분의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 제조를 누구한테 위탁을 하고 있느냐? 다 동아시아 쪽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대만이나 한국이나 예전에는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다 동아시아 국가들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게 반도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특히나 최근 들어와서 중국과의 이런 패권 경쟁에 있어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사실상 가장 천병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더 이상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기는 어렵고 국가 안보적인 관점에서라도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1: 그래요.
0: 초당파적인 지금 트렌드가 예. 되고 있습니다.
1: 그 말씀하셨듯이 제조 쪽은 이제 미국이 많이 세력했다. 근데 또 이면에서 또 메모리 반도체는 또 한국이 최강자 아닙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메모리도 키우고 있다.
0: 맞습니다.
1: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0: 맞습니다.
1: 이게 한국과의 경쟁 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사실 중국에서도 지금 가장 따라잡고 싶어 하는 영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리서그래피뿐만 네.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자체가 지금 굉장히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그럼요. 하는 일종의 블랙홀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RAM이나 NAND 같은 범용 메모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HBM 같은 AI 특화된 메모리도 굉장히 대량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중국에서는 이 DRAM이나 NAND도 물론 여러 가지로 사실 기술 격차가 있긴 합니다만 HBM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기술 격차가 한국하고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0: 다만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분야보다 HBM에서의 격차가 있긴 하지만 한국의 HBM 역시 지금의 로드맵대로 가면 점차 이게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특히 수율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 열 문제가 더 큰 병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중국이 다른 방식의 우회로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을 때 어떻게 보면 파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 진짜 걱정되는 건 결국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 반도체에 있어서 서로 나눠지는 이른바 디커플링 이런 게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워낙 중국이 지금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완결성에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요. 여기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이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 라는 조짐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디커플링 자체는 미국과 중국 모두 양측에 대해서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아마 두 나라 모두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상황이 가는 것을 피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중국은 중국 내부에서의 이런 내재화 추세 그리고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국에서의 제조의 어떤 내재화 같은 추세가 계속 이런 식으로 심화가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디커플링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디커플링 상황이 만약에 이르게 되면 한국과처럼 이런 반도체를 수출을 해야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해서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었던 나라들의 공통적인 이런 이점 중에 하나는 공급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표준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표준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좀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인데 만약에 디커플링이 되게 된다면 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는 중국향 반도체와 미국향 반도체가 서로 호환이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 그래요.
0: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 입장에서는 팹을 하나 지으면 될 것을 두 개 지어야 될 수도 있고
1: 양쪽 시장을 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
0: 그렇습니다. R&D도 이제는 두 쪽으로 방향을 나눠서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즉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체가 완전히 기술적으로 호환이 되지는 않는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는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 특히나 그 시점이 되어도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초미세 공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반도체 제조 공정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이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초격차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서의 한국의 이점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적으로 불확실성이 아까 제가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는 나노미터 공정에서 옹스트롬 공정으로 이 공정 기술이 더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옹스트롬 공정이 되면은 수율도 낮아질 뿐더러 이제는 그에 적합한 소재를 찾거나 그에 적합한 장비를 만드는 것도 하나하나가 큰 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회사가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디커플링 상황까지 만약에 가중이 될 경우에는 모든 나라다 그리고 모든 이런 회사들이 이제는 개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좀 연합을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이런 의향들이 더 강해질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거대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국 내에서 이런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으로 탐색할 수 있는 일종의 국제 공동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이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표준을 공동으로 확립한다라는 것을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의 이런 업계 그리고 학계가 공동으로 좀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이제 디컴플링이 언제 올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시기가 온다고 했을 때 그때까지 중국의 산업 발전의 전략은 일단은 정부가 될 기업들은 열심히 밀어주겠다. 전략적으로 모든 금융과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거 한국의 이제 국가자본주의 시절의 그런 발전 전략을 중국이 지속적으로 하고 굉장히 성공적이었잖아요.
0: 맞습니다.
1: 과연 이것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중국 반도체 산업이 충분히 크는 시점이 빠를지 아니면 투자 자금이 사실은 그래서 중국의 이 금융시장에 금융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된다
0: 맞습니다.
1: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지금 중국은 사실상 이 국가 자본주의가 이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하나 흥미로운 특징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이런 반도체 산업에 흘러들어간 국가의 자본이 예를 들어서 1기 반도체 빅펀드, 2기 반도체 빅펀드만 하더라도 좀 더 우세했습니다. 근데

0: 3기 반도체 빅펀드부터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혹은 공기업, 중국의 몇몇 이런 좀 국립은행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각광을 받고 있는 중국의 몇몇 대기업들의 자본들이 비슷한 규모로 커지고 있는 것도 관측이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는 중국에서 정부 주도로 혹은 당 주도로 좀 하향식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자본만 볼 게 아니라 과연 이들이 지금 이번에는 상향식으로 올라오는 이런 자본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홍 교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게 비교적 성공적인 트랙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 자본주의라는 것은 과문한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본다면 엄밀히 말하면 다 어느 정도의 수명이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예전과 같은 국가 자본주의에서 어느 정도 많이 벗어난 것이 대표적인 저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 나라가 중진국 정도까지 온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근데 그 단계에서도 여전히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이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 국부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중국 내부에서도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중국의 어떤 이런 하향식 산업 정책에 힘이 빠지고 민간 자본이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상향의 어떤 변환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을 중국 정부에서는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민간 자본 쪽으로 민간 주도로 이 산업이 너무 흘러들어갈 경우에는 당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래요.
0: 그래 그것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같은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했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체질 개선을 한 비슷한 성격의 나라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가자본주의가 계속 이런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여러 첨단 산업기술 면에서 계속 지배력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는 트랙이 조금 바뀔 경우 혹은 산업의 변동이 있을 경우 그리고 이런 정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좀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2: 중국 이제 이 반도체 산업 또 기업들을 꾸준히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시고 분석해 보신 입장에서 지금 잘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지나치게 중국의 중앙정부 주도적인 그런 반도체 산업 증진 이런 전략 계획이 민간 기업 중국 내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뭐 지금까지는 뭐 금융이나 자본 많은 것들도 대주니까 도움이 된다 좋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2: 기업들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0: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정설할까 또 대놓고 의지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대놓고 이제 불만을 표시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눈치가 보이고. 최근에도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몇 대표적인 AI 기업이 미국의 AI 기업에게 인수가 될 뻔한 상황에서 20조 정도의 규모였는데 막판에 이 딜이 중국 당의 개입으로 인해서 좀 어그라진 일도 있었습니다.
2: 아, 그래요.
0: 이 말인 즉슨 이제 미국에서 이제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기술 유출이 되는 상황도 이제는 생기고 있다는 건데
2: 네.
0: 이것을 최종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중국 당국이 개입을 해서 좀 이제 이것을 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으로의 이런 자본 투자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좀 꺼리게 될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뭔가 좀 성공적인 사업가들이 이제 내가 이것을 액시스를 해서 더 큰 사업을 하겠다라는 모델이 어떻게 보면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생긴 거죠.
2: 네.
0: 이런 상황으로서 봤을 때 중국 당국이 중국 내의 이런 반도체나 인공지능 기업들 그리고 첨단 전략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네는 중국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없다. 벌려면 돈을 벌 것이면 중국에서 벌어라. 그리고 중국의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우리는 허용할 수 없고 중국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 이것을 만약에 어길 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엄벌로 다스린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일부 기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위에 천장을 지금 만들고 있다. 캡을 만들고 그래요. 있다라고 좀 보이기도 합니다.
2: 자,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어떤 반도체 시장에서의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이런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한국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0: 뭐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책에서 굉장히 좀 가장 정성스럽게 쓰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요.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이런 첨단 전략 기술들은 물론이고요. 저는 한국의 어떤 전략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로서 저는 린치핀이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린치핀은 마차에서 이 핀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데요. 한국은 가만히 놓고 보면 반도체나 인공지능은 물론이고 좀 민주주의권, 자유민주주의권에서 일종의 제조기지, 최후의 제조기지가 될 수 있는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집약적인 여러 산업들, 석유화학이나 제철, 뭐 건설이나

0: 이란, 조선 산업이나 여러 산업에서 한국 정도로 제조업 비중이 큰 나라는 단연코 이제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독일이나 일본 정도의 포지션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두 나라 모두 이제는 제조업이 많이 쇠락하고 있고 나라 자체의 경쟁력이 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반도체와 인공지능이 이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모든 오버랩이 가능한 나라는 지금 저는 한국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전략은 이런 독특한 한국의 포지션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특히나 앞서 말씀하신 이런 불확실성이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이것을 한국만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뭔가 이제 글로벌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금까지의 마인드셋을 조금 더 개방적인 마인드셋으로 조금 더 포괄적인 마인드셋으로 그리고 이것을 좀 리딩할 수 있다는 마인드셋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1: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박지환의 뉴스톡 530이 방송됩니다.
1: 토크로 전하는 뉴스, 박지환의 뉴스톡.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환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윤상입니다. 6월 8일 주요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 조사에 착수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야가 나란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제도 개혁에, 국민의힘은 재선거와 대통령 특검 포함에 무게를 두며 대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쇼크와 금리 인상 공포 영향에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50원을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북한 국빈 방문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0: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방식으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아쉬움, 코스피 8000 시대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소회를 밝혔는데요. 기자회견장에 다녀온 정치부 이준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우선 최근 가장 큰 현안이죠. 6.3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6개 시도지사 중 12개를 가져왔는데도 성공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를 가리킨 거라고 봐야겠죠?
2: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지방선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4분의 3이라는 숫자 많이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이겨야 하는 곳을 이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서울시장 자리를 오세훈 현 시장에 내준 것이 가장 뼈아프지 않았나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선거 결과 때문에 선거 후에 한 2, 3일 정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선거 결과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평택을 부산 북갑 등 이 보궐선거 주요 격전지에서도 모두 패한 것이 아쉬움이 좀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거듭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3: 제 입장에서는 비가 안 와도 그건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2: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사상을 검열하거나 아니면 뭐 이해관계, 이해득실을 따져서 상대를 비판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당은 통합 그리고 포용에 나서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 대통령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죠.
2: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문제 삼아서 이 시위에 나선 시민들 특히 청년들을 향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 참정권이라는 이 주권이 침해되는 데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만 이 같은 시민들의 움직임을 이 부정선거론과 연관짓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3: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라는 문제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2: 이 대통령은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라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하기 위한 그런 자세로도 보이네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 후에 4부 요인과의 회동에 나서기도 했죠.
2: 네, 이 대통령은 5부 요인 중에서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논의에 나섰습니다.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면서 함께 논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청와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회동 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이 4부 요인과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가 이번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신속한 국정조사 진행 의지를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 네, 다시 기자회견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었다면서요?
2: 네, 민주당이 선거 직전에 조작기소 특검 이슈에 대해서 잠시 쉼표를 찍었었는데 이 대통령은 오늘 이 문제와 관련된 물음에 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한 일이라고 답을 하면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놔두고 또 은폐된 것이 있으면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잘못됐으면 이제 취소를 하고 잘못 안 됐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라는 이런 의미고 또 그 와중에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은 이제 직접적인 수사보다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7,40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2: 네, 이 대통령은 이 8,000피가 깨졌기 때문에 대폭락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취임 당시에 2,700선이던 당시랑 비교하자면 코스피 지수가 엄청 올라온 것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

0: 평가를 내놨습니다. 코스피가 이슈에 따라서 진폭이 다른 나라 증시보다 좀 큰 편이긴 하지만 이 주가 지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진통도 있고 또 오름세와 내림세가 다 있는 만큼 이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국내 주식시장이 경제 상황 또는 기업 상황에 비해서 과도하게 지수가 눌려 있다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부동산에 대한 자산 쏠림이 여전한 만큼 공급과 세제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보다 건강한 상태로 이끌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는데요. 이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0: 이 대통령은 내각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힘을 다해 전력 실주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한성숙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에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너무 많이 시켜서 공무원들이 괴로워한다면서 그 괴로움을 다른 공무원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서 참석자들의 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추가적인 개각이나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관련해서는 한 후보자 지명으로 인해서 공석이 될 이 당장 중기부부터 비롯해서 몇몇 부처들은 역할을 좀 바꿔야 된다. 방식도 좀 업무 방식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했고 또 청와대 참모진도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은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 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의 개각이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재선거 집회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를 폭행하거나 지나는 사람들을 일일이 검문하며 폭력적이었던 양상이 시위 초반에 있었다가 좀 사그라들었는데 어젯밤부터 다시 과격한 양상을 띠며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분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투표를 못한 시민들과 선거 사무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서울, 개표소가 설치됐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3: 부정선거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2: 몇 시간째 쉬지 않고 구호를 외치던 참가자들은 개표가 끝났더라도 부정선거의 증거인 투표함이 확인 없이 반출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위대는 핸드볼 경기장 주변을 통제하면서 핸드볼 선수들의 출입까지 막아서고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등 주말 사이 잠시 평화로운 분위기가 유지됐던 집회가 다시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4: 그러니까 저런 젊은 애들이랑 옛날부터 그 구치소 막 24시간 막 거기서 그냥 유튜브 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막 감시하고.
2: 심지어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제하고 불시 검문 등 과격한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던 청년은 부정선거론자들에게 집단으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5: 문제 없으니까 우리 이제 보내줘도 된다 했는데
6: 불시검문 날려놨는데 본인이 보내라고 소리 질렀잖아.
7: 그런 식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공격받고 싶지 않아서.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가운데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선거 사무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의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투표를 하지 못한 시민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도 추진되고 있어 조만간 합수본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자 소환에 나설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인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김광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각각 국회 사무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단순 실수가 아닌 선거관리 전반의 문제로 보고 진상규명에 바로 나선 겁니다. 다만 대응의 무게중심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외부 감시와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고 필요하면 개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선거 정당성 문제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면 재선거 요구와 함께 민주당 책임론을 꺼내들었고
9: 무소불위 선관위를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선관위 비판하면 징역 10년, 법안까지 받는 게 민주당입니다.
8: 따라서 특검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하자는 제안까지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0: 민주당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대통령을 향한 공세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입니다.
1: 선거관리와 전혀 관계없는 뭐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해서 국조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서 하는 국정조사는 그건 좀 적절치 않습니다.
0: 이런 가운데 선거 이후 여야 내부 권력 재편 흐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열어 후임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전격 사퇴를 선언하며 정청래 대표 책임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가 쟁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패배 책임론을 잠깐 덮었지만 장 대표가 재선거에 사전투표 폐지론까지 꺼내자 덩달아 당내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레 원내대표 경선 이후 선관위 사태 대응의 주도권이 새 원내 지도부로 넘어가면 장 대표 입지도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박지원의 뉴스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한판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하며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이 덮쳤습니다. 조혜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주 검은 금요일로 장을 마감했던 코스피가 또다시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8% 넘게 떨어지면서 장 개장 3분 만에 거래가 20분 동안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해제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7,500선을 지키지 못하고 7,484.41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0만 원, 20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21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기록한 반면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1조 7천억 원 매물을 받아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울리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무려 9% 넘게 내려 911.39로 마감하면서 1000스닥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 전망으로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둔화될 수 있고 반도체 업황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젠순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방한 효과로 네이버는 홀로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와 달리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3: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0원대를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외환당국은 긴급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5: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555.2원까지 오르며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시초가를 기록했습니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상승폭을 반납한 환율은 결국 4.1원 내린 1,53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변동폭은 21.9원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환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 짐작되는 적정 환율은 있겠죠. 적정 환율. 근데 지금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이세요.
5: 당국은 최근 환율 상승 배경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와 함께 일부 투기적 외환 거래를 꼽았습니다. 특히 역외 차액 결제 선물환 NDF 거래가 환율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위법 사항은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은 수출입 기업들의 불법적인 선결제나 대금 수령 지연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동 정세 불안,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이 이어지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3: 한국을 방문 중인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오늘은 SK, LG, 현대차 그룹 총수 등을 잇따라 만나며 AI 동맹군 만들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지난 5일 입국 뒤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젠슨황 CEO는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나 양측이 걸음마 단계인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협력이 SK

0: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이제는 SK그룹과 AI 특수 인프라인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황 CEO는 네이버와도 기가와트급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황 CEO는 구강모 LG그룹 회장과 만나서는 피지컬 AI, AI 인프라,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황 CEO는 LG와 협력의 핵심은 로보틱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도 만났는데 양측은 모빌리티와 AI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사족 보행 로봇과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에 많은 관심을 보인 황 CEO는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거물 기업이자 전문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최근 글로벌 증시 급락에 대한 질의에 황 CEO는 오히려 기회라고 답변했습니다.
1: 주가와 관련해선 모두가 매우 흥분해야 합니다.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AI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0: 황 CEO는 오늘 저녁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뒤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출국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박유진입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경제협력과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방북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리고 의장대가 도열한 공항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직접 나와 영접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으로 올해 첫 해외 일정입니다.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 두 정상은 회담을 하고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전략적 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은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에 맞서 다극적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데 함께하기로 이미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두만강 개발과 이를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 나선 특구 인프라 확충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북미 회담 재개를 시 주석이 중지할지도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2: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왔지만 선조들 중에 중국인이 있다는 이유로 국적을 부여받지 못한 유령 탈북자들의 이야기 CBS가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송선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CBS가 만난 제북 화교의 후손들은 모두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부모 중 한 사람은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 주민도 모두 우리나라 국민으로 여기기 때문에 제북 화교의 2, 3세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들에게 수십 년째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국적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선조가 자진해서 북한 국적을 버렸다는 것인데 CBS가 만난 유령 탈북민들의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과거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건너온 화교들에게 중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가 다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화교 신분을 부여했었던 역사 속에서 피동적으로 국적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이들을 화교 취급하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이들의 존재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법을 전공한 장복희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입니다.
5: 우리가 워낙 국적이나 그거 부여하는 게 까다로워서 뭐 완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긴 하겠어요. 선진국일수록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만들거든요.
4: 격변의 북중 관계 속에서 국적이 좌지우지됐던 제북 화교 후손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권 사각지대에 수십 년째 방치된 현실에 대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대책을 모색할 때입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6: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7: PC방 소화기 테러 여중생과 부모의 사과문.
2: 소화기 테러면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7: 6월 5일 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전북 군산의 한 PC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0: 있습니다. 이곳은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는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 여중생 두 명이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고 휴식을 취한 겁니다. 심지어는 매장을 뒤지다 걸려 쫓겨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대낮에 매장 안에서 소화기를 쏘면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이 모습을 웃으면서 촬영을 했었고요.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건데요. 그리고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여중생 중 한 명의 부모라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우선 자식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고요. 이어서 자식을 바르게 키우지 못한 부모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저희 아이의 잘못이며 부모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인지한 직후에는 효자손으로 강하게 체벌을 내렸으며 스스로 잘못한 만큼 학생의 본분에 맞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라고 시켰다고 하면서 머리를 짧게 자른 학생의 뒷모습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 어이고, 부모가 무책임한 경우도 많던데 다행입니다. 어쨌든 학생들도 진심으로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0: 비둘기 전용 뷔페.
1: 비둘기 전용 뷔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0: 최근 SNS를 중심으로 비둘기가 길거리 판매대위의 음식을 쪼아먹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위생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영상을 보면 닭꼬치, 어묵, 소시지, 계란빵 등 손님에게 판매될 음식이 가득한 진열대 위로 비둘기 두 마리가 올라가 있는데요. 한 마리는 판매대 앞을 돌아다니고요. 다른 한 마리는 튀김 위에 올라가서 소시지를 쪼아먹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주인은 자리를 비웠었고 음식에는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촬영한 A씨는 영상을 찍고 바로 비둘기를 내쫓은 다음 사장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황을 말씀드렸다라며 사장님은 슬퍼하시면서 해당 음식을 전량 폐기하셨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1: 뭐 가게 주인도 모를 수도 있던 상황이잖아요.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은요?
0: 장례식 도중 극적 등장한 셰르파.
1: 정말 다행인 일인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0: 네, 50대 네팔인 셰르파 힐러리 다와 씨는 지난달 말 영국 산악인과 함께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산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됐었고 가족들은 그가 사망했다고 판단, 사흘간의 전통 장례식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정비 중이던 직원이 인근 경사면을 스스로 기어내려오던 다와 씨를 발견한 겁니다. 실종 6일 만에 자력으로 생환한 다와 씨는 이후 응급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요. 다행히 금방 안정을 되찾은 상태라고 합니다.
1: 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2: 네, 월요일인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6.4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수준의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당분간 북서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이번 주 아침 공기가 부쩍 서늘해지겠고요. 한낮에도 30도를 웃도는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구 16도, 청주 광주 대구 15도, 춘천 13도로 오늘보다 좀 더 낮겠고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춘천 27도, 대전 28도, 광주 대구가 29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는 좀 더 덥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비교적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이번 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도 잦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녁까지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또 내일은 오후 한때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돌풍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 코스피가 8%대 급락한 오늘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목소리도 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경제도 민심도 격랑 속에 아직 균형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취임 2년 차에는 그 균형점이 국민 삶 속에서 확인되는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한 아나운서 이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2: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3: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국정 2년차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1시간 30분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2시간 47분 동안 진행됐고 혁신 실용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해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오늘로 나흘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4부 요인을 만나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 일부 처리와 영해에서 짚어보고요. 2부 월요 직설에서는 이동형 작가와 함께 6.3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상황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빈커.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0: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더 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4: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예, 박정희 한판 승부 철이와 영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철이를 맡고 있는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영희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신이 자 오마이뉴스 과우신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3: 네, 안녕하세요.
0: 자, 일단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끝이 났고 김민석 총리 거취에 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었는데 사의를 표명했어요.
3: 네. 일단 SNS에 대통령께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씀드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선언으로 읽히는 대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3: 여기에 송영길 의원도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송 의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나서 이번 공천이 폭동이 일어날 수준의 공천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어놓았는데요. 이번 공천 평가는 당 지도부가 아니라 제3의 인사가 해야 한다라고 했고 본인의 출마 여부도 정 대표의 거취와 연결해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0: 예.
3: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광주 일정을 같은 날 소화한 점까지 맞물리면서 결국 이번 전당대회에 친명 대 친청 구도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다수 나왔습니다.
0: 예, 이제 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 뭐 이런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이현주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3: 네, 일단 지도부 책임론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드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번에 6.3 지방선거 결과를 마주하면서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는데요.
0: 예.
3: 선거의 승패를 떠나 국민께서 보내주신 경고와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고요.
0: 예. 그러니까
3: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의 다수를 확보하면서 숫자로는 이기긴 했지만 서울시장 탈환 실패와 일부 격전지 패배를 두고 승리 같지 않은 승리단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지도부 책임론에 조금 더 불을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0: 예, 자, 6.3 지방선거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게 또 끝이 났지만 끝난 것 같지 않은 뭔가 묘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이긴 하나. 자, 일단 노 변호사님, 민주당의 승리입니까?
2: 아니죠.
0: 아닙니까?
2: 네, 크게 이겨야 될 때는 정말 신승

0: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정말 이길 것으로 기대했던 곳에 또 지기도 하고
1: 예.
0: 그 예컨대 성남 하남 어그 시장
2: 안산
0: 안산 이런 데
1: 용인
0: 예, 용인
1: 과천
0: 과천
1: 왜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 예.
0: 이게 저는 이번에는 사실은 진거다 민주당이 진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마저도 취임 1주년 되는 기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1: 자, 장 소장님.
2: 기초단체장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119개, 국민의힘이 95개예요.
1: 예.
2: 뭐 영남권에서 뭐 압도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대통령 긍정평가를 보면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영화제로 비유하자면 작품상은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남녀 주연상, 평론가상, 뭐 음악상, 조연상 다 국민의힘이 가져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기고도 진참 희한한 선거 결과였다. 정청래 대표가 이 졌다라고 통칭되는 이 지방선거 결과 때문에
1: 예.
2: 참 당대표 연임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졌다. 그렇게까지 좀볼수 있을 것 같네요.
1: 주연상 누굽니까?
2: 한동훈이죠. 오세훈이죠. 남녀주연상은 다 이겁니다. 진짜 정말. 한동훈 대표가 저희가 막 방송을 나가도 아이템의 50%는 한동훈 후보 얘기를 했었고,
1: 예.
2: 오세훈 시장이 극적인 역전승을 했잖아요.
1: 예.
2: 정말 아침 7시 13분부터 역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환호도 하고 의미 부여도 하고,
1: 예.
2: 또 정원 후보는 왜 졌을까? 계속 이거였어요, 분석이. 왜 졌을까? 정원 후보는. 대통령 픽이었는데.
1: 예.
2: 그러면은 당연히 남녀주연상은 한동훈, 그리고 오세훈. 이 둘이 될 수가 있겠죠.
1: 예, 황우신 기자님은?
3: 네. 뭐 아까 장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평택을 선거라든가 서울시장 선거가 좀 컸죠. 부산 북갑도 그렇지만,
1: 예.
3: 그러니까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이긴 것 치고는 초상집이잖아요.
1: 아, 예.
3: 네, 국민의힘은 오히려 졌는데 당대표가 이제 버티고 이 사퇴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문제로 좀 올라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1: 예.
3: 이번에는 민주당의 기대에 너무 못 미쳤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선거를 그러면은 더 이길 수 있는 걸왜더못 이겼느냐의 책임론을 두고 더 시끄러운 게 아무래도 여당이다 보니까 당분간 전당대회까지는 주요 뉴스를 여권이 좀 많이 깔고 끌고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민주당이 흔들흔들하는 게
1: 예.
2: 호남이 지금 쫙 갈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전북도지사 보통 한80% 넘는 득표율로 이겨야 되는데 50%갓 넘었단 말이에요.
1: 네.
2: 전북도지사 전임 전북도지사가 정청래 가만 안 두겠어. 전전
1: 김영록 지사
2: 아니
0: 아니 김관영
2: 김관영도
0: 예,
2: 그렇고 전 전남 도지사도 정청래 가만 안 두겠어. 다 이렇게 되어
1: 가만히 안 두면 어떻게 하죠, 그분들이?
2: 반 전청래의 깃발을 들고 이번
1: 네.
2: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 대표 당대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시락 싸들고
1: 당원들이 설득할
2: 자발적으로 할
1: 것이다.
2: 거 아니에요. 이렇다면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근거지가 저렇게 분열되고 여론이 악화된 거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라도 좀 상당히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온 지역을 다 패배를 했기 때문에 경기 평택을도 졌고 서울시장도 졌고 부산 북갑도 졌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뭔가 좀 승리했다고 하기엔 뭔가 찝찝한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곽우신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대표 연임이 가능할 것이냐?
3: 전당대회 때 증명을 해야겠죠. 본인이 어떤 것들을 잘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더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의 리더십을 발휘를 해가지고 그럼 지킨 곳이 무엇이었는가. 예를 들면은 이제 전북을 당 지도부가 열심히 나서가지고 이제 진짜 민주당 후보 이원택 후보가 이긴 거니까 당 열심히 잘했다고 볼수 있느냐 이런 건 포함해서
1: 예.
3: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평가가 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또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성적표는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애매하게 이기다 보니까 책임론을 제기하더라도 어디까지 제기하는 게 맞느냐. 결국 지금 당원들 입장에서도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당대표가 누구인가를 두고 지금 싸울 거기 때문에 결국 누가 더 찐명이냐의 대결로 갈 수밖에 없고 정선대표는 그 시험대에서 아, 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대통령과 일치 단결해서 열심히 했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죠.
0: 대통령 말이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겨야 되는 것을 졌다는 것은 문제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았고 이 결과는 국민들의 경고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 겸손을 다하는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것과 선거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딴 마음 먹는 것은 다르다. 요거예요. 핵심이 선거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선거 이후 결과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1: 오늘 기자회견 보면 주어는 없는데 주어를 예상할 수 있는 말들 굉장히 많았어요.
0: 그러니까요.
1: 사실은
0: 이게 그리고 대통령이 예. 나 선거 결과에 대해서 며칠간 기운이 안 좋았다.
1: 대통령은 선거 중립이지만 얼굴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0: 아 우리 대통령 아. 너무 솔직한 것 같고 예. 이게 핵심이잖아요. 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에 대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것과 선거 이후 결과에 대해서 딴 마음 먹는 것. 결국은 선거엔 관심이 없고 선거 이후에 당 대표 연임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게다가 오늘 또 오늘인가 어젠가 나온 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지지율이
1: 리얼미터 조사 예, 붙었다.
0: 쫙 붙었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왜 장동혁 대표한테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 이번에 엄청 잘한 거 아니에요?
1: 어, 맞네. 그럼 사퇴하면 안 되겠네요.
0: 아, 그러니까 왜 장동혁 대표한테 뭐라 그래요, 정말. 아, 예. 정말 이해가 안 가네.
2: 자, 그러면 예. 저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셔서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노 변호사님께서.
0: 제가 입당한다고 무슨 힘이 힘을
2: 엄청 실어줘요. 큰 힘이 되죠. 아니면 데리고 가시죠. 근데 대통령께서 이번 지방선거를 예. 딱 패배했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우리 이겼어요. 대통령 덕분에 이겼어요.
0: 그 얘기가 진짜 제일 정말 황당했죠.
2: 그렇잖아요. 근데 딱 이건 패배야. 정청래 대표 당신 잘못이야.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해버리신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주어는 없지만 당대표 잘못이다.
0: 그러니까 네. 그 정청래 대표가 그랬거든요. 대통령 덕분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우리 대통령은
2: 졌어.
0: 너 때문에 졌어. 좀 이러고 있잖아요. 아. 뭐 이거는 뭐 누구라도 어떻게든 해석을 여러 갈래로 할 수가 없는 딱 한 방향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김민석 총리에게 가서 당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재가를 해준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2: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방선거 후에 당대표 선거에서 대통령이 정말 적극적으로 깊숙이 개입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혀지고 확실히 이제 김민석 후보를 우리는 밀어라고 얘기를 한 게 어제 강호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1년 성공은 다 저기
0: 야, 김민석 덕분이다.
2: 공이다.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잖아요. 아하. 김민석 밀어라. 내 마음이 거기 있다. 이거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이현주 최고도 바로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뭐랄까 이 지방선거 이후에 전면전이 사실상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광고신 기자님 민주당 분위기 요즘 어때요?
3: 아니 안 좋죠. 민주당 예. 분위기 안 좋죠. 제가 예. 지금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힘이 더 안 좋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국민의힘 오히려 약간 약간 지금 예를 들면은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이제 후보가 의원이 됐기 때문에 예. 등원했으니까 우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장동현 대표 좀 이 체제를 실각시키고 좀 우리 일신해 보자 예. 부산 의원들도 우리 편이니까 해보자. 원래 이런 분위기가 떠야 되는데 장동현 대표 지금 지금 올림픽 공원을 가보십시오. 이러고 있으니까
1: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3: 분위기가 지금 묘해지고 심지어 장 대표의 이 발언에 지금 또 동조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이나 사람들이 늘어나고 중진들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 숫자로 보면 어쨌든 진 건 진 건데 이 국민의힘은 원래 보통 선거에 진 정당이 가는 루트대로 안 가고. 묘하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여기도 좀 새로운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습니다.
0: 아니, 제가 장동혁 대표 운이 진짜 좋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딱 보세요. 본인이 사실 이번에 그 처음에 이제 결과 나올 때 약간 미안한 말이지만 도망갔어요. 근데 갑자기
1: 당사를 떠났다.
0: 선거 예 네, 그래요. 그렇게 좋게 말하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랐네. 부정선거네. 이제 그러니까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그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와 이제 이러면서 또 이제 모든 시선을 또 그쪽으로 돌려버리고 난 잘했는데 이게 좀 선관위 때문이야. 이제 이러면서 모든 시선을 또 이제 흐트러뜨리면서 또 살아날 길을 지금 찾잖아요. 진짜 장동혁 대표는 대단하다. 불사조다. 지금 제일 자기에게 안 좋은 결과가 사실 나왔잖아요. 오세훈 시장 당선됐죠. 한동훈 의원 당선됐죠.
2: 유이동도 됐죠.
0: 유이동 됐죠. 어, 그랬는데 지금 본인이 막 신나가지고 지금 그런 거 다 신경 안 써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야. 이러면서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데.
1: 예.
0: 근데 왜 장종혁 대표를 자꾸 뭐라 그러냐고요. 장종혁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주셔야죠.
1: 예. 예. 그 주말 사이 이제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3: 일단 오늘로서 이제 나흘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예.
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면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12시 10분, 그러니까 자정 조금 넘은 시간 기준으로 현장에 비공식 추산 8천여 명이 여전히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상으로도 올림픽공원 일대 인구가 9천 명에서 9,500 명으로 집계가 됐고,
1: 예.
3: 이 가운데 20대가 33%, 30대가 22.2%로 둘을 합치면은 절반을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예.
3: 현장에서는 이제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 실시 이런 구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 지지자들과 그렇지 않은 지지자들 사이에 마찰도 좀 있는 상황이었고요. 경찰은 기동대를 배치해서 계속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예, 현장 영상이 있는데 상황 한번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예, 저 첫 번째 장면 목소리는 이제 광화문 시위대들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서 좀 뭔가 정리된 하나의 목소리는 잠실에 있는 시위대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일단은 광화문은 중장년층 중심, 그리고 잠실은 2030 중심의 시위를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나오신 2030이 99, 이른바 태극기 부대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왜 현장까지 나오게 됐을까? 거기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사회적 현상으로 지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죠.
1: 근데 저는 이걸 뭐 청년들이 우경화됐기 때문에 이런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분노하고 황당하고 어이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2030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너무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0: 예.
1: 그리고 정말 이거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사실은 완전히 뺏어버린 상황이거든요.
0: 예.
1: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이제 해줘야 되고 책임을 누군가가 제대로 져줘야 되는데 이미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자기 임기 끝난 다음에 그냥 더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러면서 아, 나 사퇴하겠다. 그리고 자기 책임지겠다는 이제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건지 사실 책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0: 예.
1: 이제 이러다 보니까 2030이 이제 화가 났던 것 같고 점점 점점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 지금 거의 한 만 명이 지금 모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분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광화문에 있는 분들은 이 올림픽공원에 있는 분들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광화문으로 몰리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또 극우적인 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서 좀 저는 잠실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순수하게 정말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분노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광화문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거를 조금 빌미 삼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0: 잠실에서 이제 초기에 전환길 씨가 이제
1: 그걸 쫓겨났지 않나요?
0: 학생들도 이거 막 소리 지르다가 옆에서 네. 아니 젊은이들 하게 내비두라고 하면 소리 하면서 서랑설 하면서 쫓겨난 네. 장면도 있긴 했었는데 장 소장님도
2: 저희 애들이 이제 저 세대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권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친구들이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어가 달라요. 우리는 저거는 선거 관리 부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저건 부정선거라고 통칭을 하더라고요.
0: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가 치러졌다.
2: 네. 그러니까 황교안, 전환길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정선거론 그거는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나타내도록 조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조작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게 부실 관리한 거지. 잘못 판단한 거고.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일단은 분노해야 하는 것 같아요. 참정권을 뺏겼다.
0: 맞아요.
2: 이재명 정권 기분 나쁜데 일단은 빌미를 좀 잡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잠실 저 올림픽공원 저기는 점차 변질.

0: 것 같아요. 이 젊은 친구들은 조직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조직화된 부정선거론자들이 저기를 연탄가스처럼 스물스물 이제 좀
1: 연탄가스요?
0: 네, 스물스물 스며들어가지고 저기를 좀 장악해 나가는 모습 때문에 저 시위도 상당히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결국에는 황교안, 전한길, 장동혁에게 힘이 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참 안쓰럽고 저렇게 재선거 주장하는 것에 가슴이 철렁할 오세훈 시장님께 심심한 위로를 좀 보냅니다. 서울시장 재선거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어렵게
2: 근데 오세훈 시장은 변호사잖아요. 네. 별로 철렁할 것 같지 않아요.
1: 아, 법적으로 그게 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네. 알고 있기 때문에
2: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1: 거의 불가능한 그 상황이다.
2: 재선거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상식 상당히 저희 법조인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1: 예.
2: 뭐 소청을 하네, 뭐 이게 무효네 이런 소송을 해봤자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판사들이에요.
1: 아.
2: 선관위원장들이 다 판사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선관위에서 실제 일을 하는 그 늘공 분들은 사실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게 그들의 불문율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니네가 소송할 수 있겠어? 니네가 재선거 할 수 있겠어? 이제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셨을 거라서 오세훈 시장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이제 좀 기분은 나쁘겠죠. 자기네 당에서 장동혁 대표 등등을 비롯해서 재선거 하자고 하면 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나 그만두라는 거야? 또 나경원 의원도 뭐 또 이제 무효다 막 계속 주장하니까.
1: 김은혜 의원도 굉장히 진지해요.
2: 네. 아니, 처음에는 그분들이 조금 입을 좀 다물고 있다가 예. 니네는 이제 뒤집어지니까 또 입을 다무는구나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또 이제 또 세게 얘기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1: 네.
2: 그러니까 그러든 안 그러든 간에 일단 기분은 나쁘겠죠. 그래서 그래봤자 뭐 해봤자 결국은 이거 소송 만약에 간다고 해도 끝까지 가봤자 4년 넘게 걸리고 난 이미 그때 되면 또 벌써 대선 주자로 우뚝 서 있을 텐데 뭐가 걱정이야 이런 생각할 것 같고 저는 명태균 씨가 참 축하하는데 재뿌려서 미안하지만 너 이제 좀 있으면 1심에서 뭐 어쩌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속으로 콧방귀 꼈을 것이다.
1: 아.
2: 실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무죄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1: 예.
2: 무죄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자기의 그런 거취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2: 오세훈 시장은 지금 너무 행복하다. 오세훈을 불사조로 만들어준 사람이 진짜 누군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1: 예. 일단 뭐 현재에서는 이제 선거 소청이라는 제도 그리고 그리고 이제 무효 소송,
2: 선거 무효
1: 두 종류 정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과구신 기자도.
3: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적 쟁점으로 가면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다만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또 빌미로 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역시 대한민국 전체가 썩어서 사법부가 이렇게 또 놀아나가지고
1: 예.
3: 이 대한민국 부정 선거를 감추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이밍을 짜가지고 계속 불을 붙일 거라면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고 이미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는 스텝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은 이거를 빠르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국 이게 선관위가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대통령의 언급도 그렇고 김미석 총리가 이제 전현직 총학생회장들 만나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1: 예.
3: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집회 나가거나 시위 나와가지고 난 참정권이 침해된 데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1: 예.
3: 막상 현장에서는 또 갈등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 부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피켓 시위하면서 어떤 구호를 들 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의 억눌려 있는 분출하지 못하고 있는 목소리들을 정치가 대신 들어주고 풀어줘야만 그 효용성을 채워줘야만 그나마 조금씩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정쟁화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자, 또 인강에서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청년층의 우경화 뭐 또 시작하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최근 일부 평론가나 또 진행자들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를테면 매불쇼의 최욱 씨가 뭐 탱크로 이제 구구들 밀어버려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전두환 씨를 동경하는 사람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이제 그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단서를 달긴 했는데 오늘 이제 뭐 사과 방송도 하긴 했습니다. 사과도 하긴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장 소장님.
0: 최욱 씨는 저랑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 분인데 그분도 참 좀 괴물로 변한 것이 아닌가.
1: 아, 친분이 있으세요?
0: 이전에 방송 진행할 때 네. 제가 한 3년 정도 방송을 같이 하고 나갔었죠.
1: 더 라이브.
0: 예. 네. 그리고 정준희 씨 같은 경우도 100분 토론 진행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 두 분이 얘기하다가 이런 탱크 발언, 몽둥이 발언이 나왔는데 네.

0: 민주주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의견이 다르다고, 예. 사상이 다르다고 그냥 땡크로 밀어버리고 몽둥이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금 대형 스피커들이 할 말인가. 그분도 이제 원한에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길 줄 알았는데. 자기네 최욱 씨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를 밀었잖아요. 그거 진 것에 대한 원한, 불만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좀 실수하는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사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계속 좀 사과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저는 정준희 교수가 더 문제라고 봐요. 지금 이제 최욱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본인이 약간 개그성으로 사실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보기엔 이제 도를 넘은 잘못된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맞고 예. 본인이 약간 조금 업돼가지고 좀 한 것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동접자가 많이 빠졌거든요. 진짜. 그래서 조금 불안해서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사과는 했거든요. 이제 예. 그거 뭐 보수에게는 안 한다고 하면서도 근데 정준희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30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들한테 에베베베 하고 싶은 태도예요. 그다음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랬는데 왜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들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좀 안 가서 그거야 뭐 그분들이 생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고 정준희 교수는 원래 이렇게 말을 세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제가 예전에 저도 100분토론 진짜 자주 많이 나갔었고 정준희 교수 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요즘에 이제 조금 내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인도 이제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좀 사과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예. 아 이게 이제 세대가 이제 자꾸 너무 조금 한쪽 방향 극단적인 방향으로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기의 생각을 세게 표현해야지만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2: 예, 광호신 기자는?
3: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은 그걸 되게 항상 문제시했어요. 예전에는 예. 아, 저 좌경화된 저 전쟁도 안 겪어본 저 젊은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철도 없이 저러고 있네라는 담론이었고 지금은 그 민주화를 겪은 세대들이 아, 쟤네가 일베와 저 국정원에서 이명박 정부에 또 세뇌를 당해가지고 저렇게 언론 플레이 당해가지고 저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층의 얘기거든요.
2: 예.
3: 20대 XXX론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음모론 이런 것들은 토론과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음모론 자체를 분쇄해야 된다. 그건 진압해가지고 공론장에 못 올라오게 막아야 아마 이런 의미에서 했던 것으로 추정은 돼요.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결국 그들의 언어를 똑같이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언론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민주화 시대에서 언론이 해야 되는 거는 그 모든 시민들 하나하나를 동등한 개인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네. 이거는 좀 다분히 조금 그러니까 아마 분노하시거나 여러 가지 좌절감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좀 다분히 잘못된 방식의 언행이셨을 거라고 봅니다.
0: 정준희 교수는 100분 토론 등 지상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가면을 쓰고 다른 목소리를 갖고 본인을 숨기면서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방송을 진행했던 것 같고
2: 예?
0: 그곳에 나오면서 본인 유튜브나 다른 데 패널로 나가서는 본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지적 우월감을 갖고 상대를 좀 경시하고 깔보는 듯한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듯한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걸 몽둥이로 뭐 정리해야 된다. 교육시켜야 된다. 파시즘적인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2: 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5: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 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0: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1: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2: 예, CBS 라디오 박종영 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송원석 전 원내대표죠. 이제 사퇴를 했는데 내일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미뤄졌습니다. 이 하루 미뤄진 것도 좀 당락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또 의원들에게 계속 전화하고 만나고 설득하고 네, 이게 또 기자들도 모르는 원내대표 선거 아닙니까?
3: 아, 그렇죠. 기자들이 절대 맞출 수 없는 네.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죠. 네. 일단 원래 9일에서 10일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후보자인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의원 3명이 면담을 갖고 결정을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9일 오전에 새 원내대표 선출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좀 선거운동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견들 때문에 예. 하루 미뤄준 건데 사실 그전에도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게 너무 속도전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있기도 했습니다.
2: 예.
3: 어쨌든 해외 출장 중인 의원들에게도 투표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 허용 여부도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2: 이게 다 원내 의원들끼리만 선거하는 거잖아요.
3: 그렇죠.
2: 100, 네. 100표인데
3: 항상 다 더하면은 100표보다도 많이 나오죠.
2: 아, 그런가요?
3: 네.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누구누구 찍으실 거예요 라고 해서 그 표를 다 계산을 할 텐데
2: 기자들이 네. 물었을 때
3: 하면은 항상 100표가 넘습니다.
4: 200표나
2: 4선의 김도읍, 3선의 성일종, 정점식 의원 이렇게 이제 세 분이 출사표를 던진 건데 분석해 주세요.
3: 네, 일단 지역도 다 다릅니다. 김도읍 의원 4선이고 부산 강서가 지역구고요. 성일종 예. 의원은 충남 서산 태안 3선, 정점식 의원은 경남 통영 고성의 3선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 그냥 원내대표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2: 예.
3: 향후 장동혁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좀 맞물려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아무래도 이 장동혁 대표 아래에서 정책위 의장을 했기 때문에 좀 일체감이 높은 편이고
2: 예.
3: 반면에 김도읍과 성일종 의원 쪽에서는 선거 패배 뒤 당 운영 방식에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다라서 이표심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하고 있고요. 특히 김도읍 의원이 상당히 좀 날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사실 계속 대여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 안에서는 선거 패배 책임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점식 의원이 되면 장동현 지도부가 다시 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반대라면은 흔들림이 더 본격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예, 일단 김도읍, 성일종 두 분은 현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고 정점식 의원은 이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그래 당내 원내는 친윤 세력이 더 많기 때문에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 될 거다. 이런 예측이 있거든요.
5: 네, 맞아요. 언더 친윤 얘기도 몇 네. 나왔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정점식 의원 대 그다음에 성일종 김도읍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은 결국 표가 갈릴 거 아닙니까?
2: 네.
5: 장동혁 대표를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봤자 그러면은 유리한 사람은 정점식 의원이고 실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원하는 사람도 정점식 의원이라는 거잖아요.
2: 아, 그래요?
5: 몰라요. 제 감이
2: 노 변호사님의 촉입니까?
5: 네, 제 감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거고.
2: 예?
5: 그래 게다가 이제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안에 들어오면
2: 예.
5: 사실 원래는 김도읍 의원이 좀 인기가 많았는데
2: 예.
5: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지. 왜냐면 지금 복당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2: 예.
5: 그렇게 되면은 이 국민의힘에 있는 언더친윤들이나 이 영남계에 있는 이 분들은
2: 예.
5: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2: 예.
5: 그래서 좀 사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동훈 의원님도 좀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나한테 나 지금 사실 들어가는 게 급한 건 아니야. 나한테 와서 좀 사정을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소리가 또 있어서
2: 사정까지는 아니고
5: 그것도 좀 기분이 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2: 아, 예, 예. 예.
5: 그냥 전체적으로는 한동훈이라고 한 사람이 지금 안 그래도 오세훈 시장도 살아 돌아와가지고 대권 가도에서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너무 예상이 되는데
2: 예.
5: 한동훈 의원까지 지금 이번에 아주 그냥 이렇게 지금 이게 어깨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원내대표까지 이쪽에 원하는 사람을 찍어준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2: 장소장님은 아시죠? 누가 됩니까?
4: 저는 그냥 김도읍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 김도읍?
4: 네.
2: 그러니까
4: 당이 바뀌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면
2: 예.
4: 김도읍 의원 정도가 당을 좀 맡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2: 예.
4: 일단은 세력 균형 차원에서 보면은 초창기의 친윤들이 정정식

0: 정책위원장을 딱짐을 해놓고 자 우리 몫으로 당신 원내대표 나가 예? 이렇게 했는데 분위기가 점점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정식 정책위원장 하면은 대통령도 대단히 아꼈던 분이잖아요. 아 우리가 또 당의 이미지를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성일종 의원으로 우리가 좀 몰아봐야 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찐인들이 좀 생각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1차 투표에서 김도우 의원이 1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지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은 성일종 의원이래요. 이미 대부분의 의원들과 밥을 한 번 이상 다 먹었고.
1: 어휴, 그럼 뭐 한 100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대1은 아니고 한 두 명씩 만나면 한 50번 한 달. 아 점심 저녁 있으니까 그죠? 예.
0: 두 번 이상 먹은 분도 상당수다라고 하고 회관에 자필 편지로 그냥 A 의원님 제가 A 의원님을 평소 어떻게 의원님이 하시는 뭔가 이 법안이라든지 이런 활동 제가 뒷받침 잘 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상임위에 저 잘 배치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필 편지로 의원들에게 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본인을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 한동훈계 의원들에게도 계속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2: 야, 원내대표 이렇게 좋은 거예요?
0: 아, 국회의원의 꽃은 당대표 아닙니다. 원내대표입니다.
2: 오, 그렇구나.
0: 원내대표 최고, 특히 집권여당, 이거 야당인데, 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요, 어찌 보면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네. 대통령보다 더 센 자리일 수가 있어요.
2: 진짜로?
0: 네, 왜냐면 예산 법안을 갖고 있잖아요. 집권여당 원내대표.
2: 예, 예, 예.
0: 정부의 모든 부처에 있는 장관들이 그냥 90? 예산 때만 되면은, 하, 대표님! 다 이래요. 법안 자기네들, 행정부에서 내는 법안들 있잖아요.
2: 야.
0: 와가지고 다 이럽니다. 그래서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제일 좋은 자리고 야당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은 자리인데 상대적으로 제일 선거운동을 열심히 안 하는 분이 정정식 전 정책위 의장이래요. 내 뒤엔 찐윤이 있잖아. 나는 기본빵으로 나는 40% 30% 나올 거야 라고 하는데
2: 예.
0: 성일종 의원 측에서는 일단은 정정식 40 성일종 30 김도우 30 이렇게 나와서 결론적으로
2: 간다?
0: 결선 가면은 내가 친인들 표를 다 먹어서 내가 원내대표가 될 수 있다. 결선 가는 전략을 지금 짜고 있다라고 합니다.
3: 3대 3대 3면은 누가 결선을 간다는 거예요?
0: 아 얘기했죠. 좀 방송 집중해서 들어요.
3: 정정식
2: 성일종 성일종이
3: 아니가 그러니까
0: 40 성일종 30 김도우 30 이렇게 해서
3: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성일종과 김도우 중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0: 성일종 자기가 올라가는.
3: 그러니까
2: 갑자기 약해졌어.
3: 갑자기 자, 말이 안 맞잖아요.
2: 흐뭇한 눈빛으로
0: 제가 봐도 말이 안 맞네.
2: 장 소장님의 분석을 흐뭇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던 과구신 기자.
4: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 측이 바라는 시나리오겠죠?
0: 예.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는데 성일종 40 정정식 30 그다음에 김도우 30에서 김도우
2: 예, 이제 이해됐죠 이제?
0: 네, 김도우 예. 성일종 이 두 분이 결선 가서 결국에는 친윤표 받아서 나 성일종이 된다. 이런 작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대요.
4: 정정식 의원이 사실은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2: 한 방에 또 무너뜨려버렸어.
0: 아, 그분들이 네. 빠졌다니까.
2: 아니, 설명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취재를 얼마나
3: 저는... 내가 앞에 설명해줬잖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4: 그런데 저는 김도 의원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3: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잖아. 김도 의원이 제 인기는 좋은데 내가 여러 가지를 다 들어가지고 말을 해주는데.
0: 평택을 맞추셨어요?
3: 저는 평택을 제가 어부질이 유이동이 된다 이런 얘기 내지는 둘 중에 사실은 뭐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 얘기 계속 했잖아요.
0: 부산 북값은 맞추셨어요?
3: 부산 북값 틀렸어요.
0: 서울시장은요?
3: 틀렸어요.
0: 네.
3: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0: 다 맞췄죠.
4: 네, 왜냐하면 정성식 의원 조금 매운맛 친윤이고 성일종 의원 좀 순한맛 친윤이고 그렇죠. 김도 의원 어쨌든 부산에서 지금 친한계 예. 쪽이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예. 수도권 부산 연대하고 TK하고 예. 충청권 이렇게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기존의 표수라든가 여전히 당 주류가 여전히 친윤 쪽이 당권파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정의원이 되는 게 정상적인 보통 그건데 하지만 사실 친윤계들도 고민이 요새 많을 거거든요. 표가 좀 갈릴 수도 있고
2: 예.
4: 앞으로 2년 후에 공천권 누가 쓰는데 장대표 어차피 조금씩 물러나지 않나? 다음 비대위원장 누가 하지? 샘플이 복잡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등원한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의원이 결국 당에 돌아올 거라고 한다면 우리 차기 대권 주자는 한동훈 아니면 오세훈인데
2: 예.
4: 줄을 좀 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원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이탈표가 나오면 이제 또 모른다.
3: 한동훈 의원 성격이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4: 그런데 본인이 그 첫 당선되고 나서 다음에
2: 기사회견 때 그렇게 생각해서 부산북감에 지셨습니다. 민주당이.
3: 아니 그거는 이번에 미안하지만 우리 정청래 대표가 좀 책임지셔야 되는 것이고
2: 야 한동훈 후보가 잘한 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못해서 이긴 거다.
3: 나는 정청래 대표

0: 제가 이번에
1: 상대 실수해서 이긴 것도 위험이지.
0: 잘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동훈 의원은 이번에 정말 운이 좋고 자기도 열심히 하고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잠재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막 사람을 품고 내 사람을 이렇게 막 다 챙겨주고 앞으로 큰 그림 그리면서 뭔가 하고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2: 사실 저도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3: 누가요?
2: 한동훈 대표세요.
3: 왜?
0: 전화도
3: 왜?
0: 안 해. 고마워하지도 않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죠.
3: 선거 기간에는 계속 소통을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2: 잘 안 했어요. 소통 안 하고 그랬는데.
3: 전화 안 받아.
2: 아, 아니 근데 서로 이제 엇갈렸는데
3: 안 받았네.
2: 제가 전화했을 때 그러니까 전화 꺼져 있고 한동훈 의원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 제 전화기가 꺼져 있어가지고
0: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된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는 저 그 예쁜 백곰의 백곰과 우리 식구들이
3: 북극곰인가
0: 우리 식구들이 열심히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니까요.
2: 그렇죠.
0: 그래 내가 말했잖아.
2: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도
0: 계속 말이 지금 바뀌는 거 봤죠? 장성철.
3: 잘 들어봐, 잘 들어봐.
2: 아니 한동훈 의원도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사람의 소중함
0: 많이 성숙해졌어.
2: 사람의 소중함, 민심의 중요성 이런 거를 충분히 많이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의 물을 많이 뺐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0: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때 한동안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2: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출마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출마를 하면 될 거다. 이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0: 아닌 것 같은데.
2: 노영희 변호사님. 맞추셨어요?
0: 야. 아, 진짜 정정래 대표님 이렇게 할 거예요.
1: 야, 모든 분명히 정정래 대표님이 하는 겁니까? 자 우리 곽우신 기자 이제 야당 반장이신데 한동훈 의원이 이제 보수 재편의 하나의 또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네네. 이제 이 부분인데 사실은 그래도 정말로 이번에 원내 진입을 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차기 대선 후보로 더 뭔가 그 크게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4: 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정당은 대권 주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좌우되는 게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대권 주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오세훈 시장 말고는 지금 당 안에 없어요.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 출마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좀 희소한 편입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가 일단 등원을 했고 그럼 이제 친한계들의 기세가 올라갔고 부산 지역 의원들도 한동훈의 효용을 어쨌든 느낀 거잖아. 이게 어쨌든 돌파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부산 지역 의원들이 차기 다음 이 전당대회라든가 선거를 생각해보면은 한동훈 후보 중심으로 좀 뭉칠 수밖에 없는 그게 있고 그리고 저는 되게 특이했던 게 아까 좀 말하려도 말았는데 한동훈 의원 당선되고 그 다음 날 기자회견 때 본인이 의원들하고 전화했던 얘기를 하잖아요. 아. 본인하고 좀 이렇게 대면대면했던 좀 서먹했던 의원들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대화를 나왔다. 사실 통상적인 한동훈 의원의 정치 문법이면 하지 않을 행위인데 그런 것도 보게 되면 본인도 어쨌든 복당을 준비하고 있고 돌아가서 전당대회를 바로 나가다 아니면 그 다음을 노리든 다시 당권을 쥐고 본인이 대권 갈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준비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윤계도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1: 사실 한동훈 의원이 이제 국회 첫 등원해가지고 이제 선서할 때 장도혁 당대표가 국회 없었어요.
4: 몸이 안 좋으셨어요.
1: 몸이 안 좋고 그 잠실로 그 현장을 막 가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향후 계속 국회 원내 안에서 두 분이 조우하고 어떤 장면을 펼쳐질지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4: 사실 좀 기대했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이제 의원 선서를 할 때 장도혁 대표 자리에 있으면 무슨 표정일까 많은
0: 있었어요?
4: 카메라 기자들이
0: 없었어.
4: 기대했는데 없었죠.
0: 방송실 집중 좀 해주세요. 계속 실수하고 말이야.
1: 그렇죠. 예. 아무튼 이제 한동훈 의원의 입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짚어봤고요. 자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 3일 이제 투표를 했었고 이제 오늘 6월 8일 이제 1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4: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으로 지난 1년을 평가를 하면서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의 위기 또 국제질서 격변에 따른 통상 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를 헤쳐왔다라고 자체 평가를 했고요. 앞으로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 그리고 혁신적 실용정부를 내세우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경제 분야 관련해서도 뭐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 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 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겠다라고 모두 발언 때 강조를 했습니다.
1: 예, 그 2시간 47분간 진행이 됐었고 저 이번 주말에 또 이제 이재명 정부 2기 총리 후보자가 발표가 됐죠. 강훈식이냐 정성호냐 두 분을 위주로 얘기했는데 3순위를 거론했다

0: 한성숙 장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1: 맞습니다. 네이버 네. 대표를 지낸 IT 기업인 출신이자 이재명 정부 초대 중기부 장관인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제 브리핑 때 설명을 보면은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다라고 했고요. 만약 이번에 인준을 통과해서 임명이 된다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여성 총리고요. 여성 기업인 CEO 출신 총리라는 상징성도 생기게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 출신 총리가 아니라 민간 기업 출신을 발탁한 만큼 향후 좀 국정 운영의 방점도 AI 대전환, 민생 경제 이런 정책적인 부분과 경제 분야에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대통령의 1주년 기자회견 귀에 들어왔던 내용들 짚어주시면 노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죠.
2: 예, 저는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거 관련해가지고 매우 기분이 안 좋았다 이 부분.
0: 아, 대통령에도 좀 심기가 불편해 보인다. 예, 명확하게. 예,
2: 그리고 이제 선거 우리가 진 거다. 그리고 국민들의 따끔한 이런 경고와 이런 질책에 대해서 내가 잘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있어서 앞으로 아마 당 관련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조금 피력하면서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당 전당대회를 민주당이 원래 대관 때문에 9월에 할까 해서 9월 6일 설, 뭐 8월 설 이랬는데 8월 17일 날 하기로 했잖아요.
0: 네, 8월 17일.
2: 이것도 이제 그냥 빨리 정리해서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 17일 날 전당대회에 그 정청래 대표가 나오려면 두 달 전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6월 17일 전에 이제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청래 대표를 조금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도 조금 지금 민주당 내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냥 빨리 정리하고 빨리 이제 이 소요를 조금
0: 빨리 조금 정리 안 되면 어떡하는
2: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아마 엄청나게 시끄럽고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예, 예, 그래서 예. 뭐 근데 그건 이미 예정돼 있던 거라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럴 때는 그냥 정면 승부해서
0: 한판 승부. 네,
2: 네. 한판 승부해서
0: 죄송합니다. 예,
2: 제대로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0: 승부에 민감해서. 예. 장 소장님.
3: 대통령 기자회견은 대단한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체불가라는
0: 대체불가 대한민국
3: 예, 그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0: 네.
3: 그만큼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0: 예.
3: 상당히 감동을 먹은 부분은
0: 감동한 게 있어요. 역시 누이재명.
3: 그럼요. 감동해야죠.
0: 네, 감동. 자.
3: 대한민국 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비 오는 것도 뭐 대통령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2: 노무현 대통령.
0: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3: 그런 어쨌든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감동을 한 부분이 있고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0: 걱정. 그러니까
3: 상황 인식에 대해서 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번 선거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강 벨트에서 국민의힘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동산 문제, 뭐 세금 문제라든지 뭐 전월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문제가 아니면 솔직히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7월 달에 세제 개편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급 대책 모든 걸 내려 다 이제 한번 발표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예. 이 선거와 관련된 부동산 문제 연관성에 대해서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상황 진단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여당이 포용적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거 전에 보였던 민주당과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을 위한 대통령이었던 모습,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모습을 벗어나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여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 이번에 예. 한강벨트 그 빨간색으로 다 물든 거는요. 2010년하고 사실 모양이 다 똑같았고요. 동작구하고 저쪽에 강동인가? 그쪽만 네. 좀 바뀌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엄청나게 부동산 문제가 있었었어요.
0: 예. 자, 우리 과구신 기자도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
1: 네. 저는 그 사실은 부정선거 이 부실 선거 관련 논란에 대해서 예.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대학 언론 기자들도 와있고 한 상황이었는데
0: 예, 예.
1: 본인이 처음에 둔감했음을 일단 인정을 했고 그거 뭐 맞아요. 처음에 몇 장 정도 뭐 한 거 그런 문제였나 싶었는데 본인이 뭘 놓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쨌든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이 아 내가 좀 잘못했다 내가 좀 모자랐다라고 인정한 태도를 보인 것부터가 일단 이 문제를 해소하는 쪽에 단추는 잘 끼운 것 같다. 이제 조금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는 모습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저는 이제 여당은

0: 그릿이에요.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또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에는 막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통합 포용해야지.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이렇게 말하면 되냐? 이거는 딱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과거신장님 누구 생각났죠?
1: 말하지 않겠습니다.
0: 아, 생각났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요, 그러니까 이런 포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어떤 분에 대한 비판적 말씀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 총리 후보자 좀 짧게 짓겠습니다. 한성숙 장관. 사실은 강훈식 유력, 막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2: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강훈식 비서실장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청와대 쪽에 알아보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0: 뭐라고 정리했어요?
2: 고요하다.
0: 아, 청와대가 고요하다?
2: 고요하다. 알아들어라. 아닌 거거든. 이거는 이제 페이커예요. 띄우기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0: 이름이 회자되게?
2: 예. 그냥 국무총리급, 대선 후보급, 급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성숙 지명자와 관련해서는 그냥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직할 통치하겠다. 그냥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좀더 주도권과 그립감을 갖고 국정운영을 뭐 내년 연말까지 해 나가겠다 그런 것처럼
3: 내가 듣기로는
2: 보입니다.
3: 누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카드는 버리고,
0: 정성호 장관?
3: 예, 그리고 이제 경제 그러면은 어차피 주식도 부양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0: 오늘 대통령
2: 북구간 맞추셨어요? 서울시장 맞추셨냐고요?
3: 정청래 대표님.
0: 야, 요거 한 2년 들어야 됩니다. 최소
3: 아,
0: 2년.
3: 진짜 너무
0: 최소 2년
3: 힘들어요.
0: 들어야
2: 이번
0: 됩니다.
2: 주까지만? 아니, 이번 달까지만 할게요. 6월 달까지.
0: 그 긴데?
2: 6월 3일로 선거 있었으니까 6월 달까지는 제가 놀려 먹어야죠.
0: 예, 철이와 형이 오늘도 사이가 좋아서 다음 주도 역시 사이 좋게 우진이도 조심히 가시고 고맙습니다.
3: 네,
2: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강원 남동부와 영남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비교적 맑은 날을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이렇게 한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일도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북서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영향을 주면서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구 16도, 청주 광주 대구 15도로 오늘보다 좀 더 서늘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춘천 27도, 대전 28도, 광주 대구가 29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좀 더 덥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비교적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강한 자외선과 짙어지는 오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0: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킥파리시킹 왔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2: 인천도시공사.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웠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봅니다. 월요 직설.
5: 예, 박종현 판승부. 매주 월요일 각 진영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이도영 작가와 함께 주요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자, 6.3 지방선거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입니다, 불과.
6: 네,
5: 예.
6: 네.
5: 주말 잘 쉬셨죠?
6: 네, 네. 네.
5: 예, 결과 어떻게 보였어요? 승패, 승리는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오늘 뭐,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 예, 뭐 대통령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고.
5: 예.
6: 뭐 수치상으로는 뭐 지난번보다 잘했으니까.
5: 12대 4.
6: 또 압도적으로 이겼으니까. 근데 그걸 그래서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 뭐 두 달 전, 석 달 전만 하더라도 모든 전문가들이 예. 15대 1 얘기했단 말이에요.
5: 맞아요, 맞아요.
6: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났으니까. 게다가 뭐 꼭 뭐 오늘 대통령도 한 이야기입니다만 꼭 이겨야 할 곳, 지면 안 될 곳 이런 곳에 있었지 않느냐.
5: 예.
6: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것은 무조건 이겨야 됐었잖아요.
5: 예.
6: 지방선거인데 서울시장이 뺏긴다는 것은 뭐 엄청난 데미지인데 구청장 선거는 이겼단 말이에요.
5: 맞아요.
6: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는 졌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북구도 구청장 선거는 이겼어요.
5: 부산시장도 이겼고.
6: 네.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로만 볼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1번은 후보 책임이고 2번은 당 책임이죠.
5: 당 책임.
6: 그럼요.
5: 당 책임이라면 당대표의 책임입니까?
6: 뭐 당대표의 책임일 수도 있고요.
5: 예.
6: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캠프도 책임을 져야죠.
5: 아.
6: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캠프가 너무 비대하다.
5: 아, 맞아요.
6: 스마트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캠프에 있었던 젊은 층 이야기 들어보면
5: 예.
6: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예. 어르신들이 다 카트시키더라.
5: 아하.
6: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5: 가만히 있어라.
6: 이런 데서 계속 이기니까.
5: 아하. 그 약간 좀 방어적인
6: 그렇죠.
5: 그 전략을 취한 건 사실이었던 것이고. 예. 사실 도전자였는데.
6: 그렇죠. 도전자였는데.
5: 도전자였는데 네. 실제 전략은 현직 시장처럼 했었다.
6: 그렇죠.
5: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6: 네.
5: 그런 분이 뼈 아팠다는 건데. 우리 작가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측하셨고
6: 네.
5: 하셨는데 좀 마음 가장 아픈 패배는 어디예요?
6: 부산 북구죠.
5: 부산 북구.
6: 서울은 얘기했고
5: 네.
6: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수 진영의 차기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5: 네.
6: 그건 꺾어야 됐다. 거기다가 국민의힘에서도 사활을 걸고 한동훈 안 된다고 했잖아요.
5: 예.
6: 구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 삼각 구도에서 졌다? 그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그 좋은 구도에서 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5: 전재수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과의 대결에서 양자 구도에서도
6: 네?
5: 3선을 했었던 곳이었는데
6: 네.
5: 말씀하신 대로 3자 구도였는데도 졌단 말이에요.
6: 예. 그러니까 일단 공천을 너무 늦게 했다는
5: 늦게 했다?
6: 예.
5: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일찍 내려와서
6: 그게 중요하죠.
5: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하고
6: 네.
5: 상대 후보가 전국구의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라는
6: 그렇죠.
5: 사실을 좀 너무 간과하고
6: 네, 네.
5: 좀 낮게 평가했던 것이 아니냐.
6: 네. 그리고 한동훈 쪽에서 시장은 전재수 1번 그리고 뭐 국회의원은 6번 이런 것 그런 것도 좀 먹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선거에서는 그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희한하게 또 작동을 하거든요.
5: 예, 예.
6: 한쪽에 몰아주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좀

0: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하정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계속 국감이 있어야 되나요?
0: 뭐 당장은 못 움직이겠죠.
1: 아. 알겠습니다. 이 작가님이 표정이 그 아쉬움을 많은 걸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이고, 정청래 당대표 이제 백서를 만들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시스템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고 오류가 있었는지 진단하겠다고 하는 건데, 당내 일각에서는 이제 전 지사 같은 분들은 이제 정청래 당대표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 네.
1: 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0: 아니 그 이 대통령 말처럼 이걸 승리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 예. 당대표가 책임져야죠.
1: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0: 지금 뭐 사퇴를 하든가 물러나든가 아니면 다음 전당대회가 코앞이니까 내가 연임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든가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1: 아하.
0: 그럼 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1: 아하.
0: 그러면 지금 뭐 민주당 네 분이 상당히 꽤 오랫동안 격화됐거든요. 검찰 개혁 문제부터 시작해서
1: 그렇죠.
0: 합당 문제, 최근에 김영남 조국 문제까지.
1: 예.
0: 그런데 다음 전당대회 어떻게 편의를 나눠가지고 갈려서 싸울 거라는 게 눈에 보듯 보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 거 봤을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 답답하겠죠. 뻔히 싸울 게 보이는데 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1: 예.
0: 그러니까 오늘 취임 1주년
1: 기자회견
0: 기자들이 이 선거에 관해서 대통령한테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0: 그런데 오늘 대통령 말은 작심한 듯 나온 거 아니에요.
1: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0: 네. 네. 그걸 이해해야죠. 누구를 향한 비판인지.
1: 아하.
0: 오늘 중앙경향에서는 바로 기사 써서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을 뜻한다 라고 썼더만요 벌써.
1: 예예예. 예, 예.
0: 다들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1: 예.
0: 우리 편을 그러니까 우리 성 안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안아야지 모욕 주면 되겠느냐. 그런 것도 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어요.
1: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을 지목한 거다. 예.
0: 원래 저는 ABC로 모욕 당했으니까.
1: 자 일단 오늘 말씀하신 그 대통령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장면을 준비했는데 그 장면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2: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아 좀 들어오세요. 성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막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와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통합이죠. 포용, 통합. 예,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1: 예. 이 발언을 들으면서 ABC가 좀 생각이 나긴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저 이야기 하기 전에 또 뭐라고 했냐면
1: 예, 예.
0: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태도와 자세는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야당 대표가 아니고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집권 여당이 되고 나서 야당 대표처럼 투쟁하고 싸웠단 말입니다.
1: 예.
0: 그러면 이런 이번 선거 때 TK나 PK 가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TK, PK 못 내려갔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게 마음에 많이 아쉬운 거죠. 그게 그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일맥상통한 거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여당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기 예. 안에 많은 것이 이제 예. 포괄되어 있다라는 건데. 자, 또 이번 선거에서 또 가장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2030 세대를 잡지 못했다 이 부분인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무총리도 간담회를 했고 대통령도 뭐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말도 했고
1: 예.
0: 당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또 요즘에 최근 들어서 젊은 평론가들이 그 민주주의장이 많이 생겼어요.
1: 예.
0: 저도 이제 거의 이제 노년층에 속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1: 그걸 좀 2세대라고 하고 한 3세대들이 등장했다.
0: 그렇죠. 네. 조금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 젊은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1: 예.
0: 아, 너 그 이명박 국정원 때부터 새누리당에서 그러는 거야.
1: 아.
0: 잘 모르잖아. 맨날 이렇게 윽박 질렀단 말이에요.
1: 예, 예.
0: 그게 아니고 이제 들어주자는 얘기예요.
1: 아하.
0: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0: 있는 젊은 친구들은 민주당을 외면했는데 예. 부산하고 대구 있는 젊은 친구들이 민주당을 외면했나? 그건 아니에요. 그 왜 그런 걸 봐야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20대들이 보수화됐다.
1: 예.
0: 남성 20대 남성 보수화됐고 여성은 아니다.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 이번 선거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대구와 서울이 달랐던 점은 부산 대구의 기득권은 국민의힘이죠. 누가 봐도.
1: 예.
0: 근데 서울은 민주당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들 우리한테 뭘 해줬냐는 얘기예요.
1: 아하.
0: 그런 반발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를 무작정 잘 모르니까 공부해라. 책 읽어라.
1: 역사 공부해라.
0: 그러면 안 되는 거다.
1: 이게 사실은 보면 이념 지향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그렇죠. 차이로 인해서 또 네. 투표상에 드러났고 네, 네. 또 세대 간의 차이도 드러났다. 이 부분을 이제 면밀하게 네. 이제 민주당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또 삶의 태도도 바뀌어지고 자산이 늘어나고 경험이 많아지고 하면 정치 상황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1: 예.
0: 노무현 대통령이 20대, 30대 표 얻어서 당선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 20대, 30대, 40대들 지금 60대, 70대, 50대 됐잖아요. 다 보수화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젊은 친구들이 민주당 찍었단 말이에요.
1: 예.
0: 지금은 안 찍잖아요.
1: 예.
0: 그런 것들도 이게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니까 벌어진 일인데 옛날이면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1: 그러니까 이제 지성과정에서 유심 작가의 ABC론 이것도 굉장히 좀 화제가 돼서 진보 진영을 뭐랄까 좀 갈등하게 했던.
0: 갈라졌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던 예. 의도를 했던 갈라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로.
1: 그렇죠.
0: 예. 그걸로 치열하게 논쟁이 붙었고 ABC 잘했다고 한 평론가도 한 명도 못 봤는데. 그랬으면은 저는 안타까운 게 그 다음 주에
1: 예.
0: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1: 아.
0: 좀 상처를 줬다. 진보 진영의 어른으로서
1: 예.
0: 그런 유감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다음에 와서 더 했거든요.
1: 나 다음 그 다음 주에 와서 본인에 대한 비판을 딱 들어봤더니 제대로 자신 말을 들은 사람은 딱 한 명인 것 같다. 엠본부에 네. 네. 다른 것들은 다 제대로 보지도 않은 것 네. 같다.
0: 그러면 맨날 공부하러 가잖아요.
1: 네, 공부하라고.
0: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어긋나는 거지.
1: 삐뚤어지고 있습니까? 많이 삐뚤어지셨습니까? 우리 이동영 작가도?
0: 많이 삐뚤어졌어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1: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또 하나는 이번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제 경기 평택을 선거.
0: 네.
1: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의 뭐랄까요? 좀 과도한 네. 상호 네. 갈등 네. 혹은 경쟁이 좀 있어서
0: 네.
1: 이게 이제 이후에도 이번 이제 전당대회 때도 통합 이슈도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0: 통합은 어렵다고 봅니다.
1: 합당 어렵겠다.
0: 네, 이제는 합당 어렵습니다.
1: 당분간
0: 뭐 그 1대1 통합은 당연히 안 되고요. 지금 너무 격렬하게 싸웠기 때문에
1: 네.
0: 흡수 통합도 이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1: 흡수 통합이라면 각 의원들이 네. 이제 그 탈당 후에
0: 예, 예, 오는 건데
1: 입당 신청 자체도
0: 그것도 어렵다. 너무 세게 붙었어요.
1: 너무 세게 붙었다. 네. 이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건 치료 방법이 없나요?
0: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1: 시간이 지금 이제 다음 총선까지 한 1년 10개월 남았거든요.
0: 네.
1: 그럼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서울을 패배하고 경기 평택을 지고 부산 북갑도 진 네. 이번 패배가 네. 네. 오히려 1년 10개월 그 300명 또 새로운 국회 회기를 정하는 그 선거에서 중요한 예방주사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긴 합니다만.
0: 글쎄 지금 근데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자강파와 합당파가 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1: 6명 6대 6으로 갈렸다고 그러는데요.
0: 뭐 그러니까 예. 거기서도 그런 상황인데
1: 예.
0: 그것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잖아요.
1: 예.
0: 다음에 또 비례대표 할 수 있습니까?
1: 지역구를 얻어야죠.
0: 예.
1: 예.
0: 지역 갈 데가 없는데.
1: 사실 지난 총선에 이번 회기에서 민주당이 너무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0: 그렇죠.
1: 거의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0: 없죠.
1: 거의 이제 당선됐다고 네. 봐야 되고
0: 그렇다고 다시 한번 그러면은 비례대표로 우리 10석씩 주십시오 할 수 있을까? 전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0: 조국 대표가 뭐 당선이 됐다면 또 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1: 예.
0: 패배했는데 그것도 2등도 아니고 3등으로 패배했단 말이죠.
1: 그렇죠.
0: 네. 굉장히 그 조국 대표로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왜 우리가 3등 했을까?
1: 예.
0: 그런 반성? 뭐 이런 게 필요한데 네거티브를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근데 뭐 합당 안 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1: 굉장히 어려운 상황.
0: 네,
1: 앞으로
0: 어려운 상황.
1: 당분간 예. 계속
0: 조국혁신당은
1: 예.
0: 굉장히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 지지율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1: 그렇죠. 그런 상황이긴 예. 하죠. 이제 민주당의 미래도 좀 짚어보면 곧 이제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8월 17일이라고 이제 날짜.

0: 까지 나온 것 같아요.
1: 네.
2: 자, 빨리 해야죠.
0: 빨리 해요?
2: 아니 길게 끌면 끌수록 더 싸울 거 아닙니까?
0: 아 빨리 이렇게 후닥닥
2: 치워야 됩니다.
0: 후닥닥 정리해야 된다.
2: 예. 아니 뭐 누구 나올진 뭐 다 예측 가능한 거고.
0: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공식화했고. 예. 그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2: 뭐 정청래 대표도 여림 도전하겠죠.
0: 아, 한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예. 지금 사퇴하지 않는 걸 수 네. 보면.
2: 그럼 송영길 전 대표도 뭐 가능성 있고.
0: 예.
2: 우원식 의장은 모르겠습니다.
0: 아
2: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0: 예.
2: 표 계산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0: 그러면 또 이제 국회의장이었는데.
2: 예.
0: 그 당대표에 나와가지고 또 낙선하는 경우도 좀 뭐랄까 모양이 좀 빠지는 경우가 되니까.
2: 근데 국회의장을 예. 원래 하면 예. 명예롭게 은퇴인데
0: 예, 예, 예.
2: 그 정세균 의장 때부터 그게 깨졌어요. 국회의장 끝나고 국무총리하고 다시 뭐 대선 도전하고 뭐 했지 않습니까?
0: 아,
2: 그래서 이제 예. 뭐 그런 전통은 사라졌다.
0: 아, 그러니까 진정한 국가의장설 이후에 품격을 예. 하고 딱 내려오는 그 관례가 꺼졌기 예. 때문에 우원식 의장도 굉장히 아직도 그 정정하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
0: 예, 예. 몸에 에너지도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당대표 출마도 타진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2: 가능하려 봅니다.
0: 아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어쨌든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뭐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대결하면 한 명이 과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선으로 간다.
0: 송영길 전 대표 나간다고 확신하십니까?
2: 나올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2: 네.
0: 오.
2: 아니면 안 나가면은 예. 누구 손을 들어주겠죠.
0: 누구의 손을 들었습니까?
2: 김민석 손을 들어주겠죠.
0: 네. 같은 586 동지로서.
2: 아 이건 뭐 당내 복잡한 뭐 헤게모니입니다만은
0: 예.
2: 아마 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냐 김민석이냐 하면 김민석 손을 들어줄 겁니다.
0: 예. 근데 원래 한번 했잖아요 대표를.
2: 네.
0: 뭐, 한 번 더 나온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2: 아니 이번엔 당대표가 왜 중요하냐면
0: 아, 예.
2: 공천권을 가지잖아요.
0: 다음 총선에.
2: 예. 예. 그거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꿈꾸죠.
0: 공천권을 해서.
2: 예, 공천권을 해서
0: 예.
2: 내가 준 공천장으로 국회의원 많이 돼서
0: 예. 그, 나의 개 이동형 개.
2: 그 2년 반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0: 송영길 개 김민석 개 예, 정청래 개를 예.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 있다.
2: 다들 꿈이 있죠.
0: 아하. 자 그러면 김민석 총리 와 관련한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2: 예.
0: 그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 아니 그 어제인가요?
0: 예.
2: 그 강원식 실장이 예. 대신해서 읽은 거.
0: 예.
2: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김민석의 것이다. 딱 그렇게 했잖아요.
0: 아 그래요. 그 하나의 신호다.
2: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0: 아마 아시면서. 예. 예, 그럼 김민석 총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의중에 실려 있다 하더라도 사실 김민석 총리가 또 어떤 개파가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2: 없죠. 예. 없으니까 만일 정청래 김민석이 대결을 하면
0: 예.
2: 친청과 친명의 대결이죠.
0: 친청과 친명.
2: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프레임이 싫으니까 김어준 씨가 친청과 친석의 대결을 했잖아요.
0: 아하. 친 김민석,
2: 네. 네, 네. 친석의 대결이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가버렸지 않습니까?
0: 아.
2: 그런데 지금 앵커 말처럼 예. 김민석 개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에? 민주당이 어디 있어요 김민석 개가?
0: 친명 중에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는 그룹이 친석 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 아, 그 친명 개죠.
0: 친명 개다. 친석 개는 없다.
2: 친석 개는 없습니다. 친명 개죠.
0: 그럼 김원준 씨가 왜 이렇게 말한다고 보세요?
2: 김민석이 되면 안 되니까.
0: 아, 왜 김민석이 안
2: 그러니까
0: 된다고
2: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0: 네.
2: 오늘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은 네. 뭘 자꾸 분리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0: 들어오세요 그릇이요 네. 여당은 그릇이어야 돼요
2: 자꾸 분리하고 모욕 주고 아니 유이재명들이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0: 배고파서 온 거 아니야?
2: 그걸 갈라치기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자꾸 그러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답답하고 화가 나겠죠 나 좋아서 들어온다는데
0: 예, 예, 예.
2: 아니야 그 사람은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0: 뭐 먹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얻어먹을 게 있어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2: 아니 아까 장성철 수상 같은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싫었던 사람이거든요
0: 아 예예예 예, 예,
2: 지금
0: 예.
2: 바뀌었잖아요 약간
0: 아 약간 뉴 이재명스럽게
2: 예, 아 그럼 예. 좋은 거 아닙니까
0: 아 받아야 된다
2: 받아야죠
0: 어.
2: 그래서 자꾸 넓혀나가는 거죠
0: 어.
2: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300명 다 공감해요. 그런데 개헌이 안 되는 이유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대로 가면 87 체제는 영원히 갑니다.
0: 87 체제. 아, 그 헌법에 그대로 했던
2: 200석이 안 되면 안 돼요.
0: 예.
2: 그럼 200석을 어떻게 하느냐?
0: 아하.
2: 이렇게 갈라쳐 가지고 너무 오는데 너 배고파서 넘고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200석을

0: 하냐고요.
1: 김민석 총리는 그러면 당대표가 되면 통합적인 리더십을 하실 분이에요?
0: 할 거라고 봅니다.
1: 아, 그렇게 말하시는 근거는?
0: 아니, 이제 대통령이랑 계속 같이 함께 했으니까 대통령의 우중을 잘 파악하겠죠.
1: 근데 제가 기억에 정청래 당대표도 그 누굽니까? 전 원내대표인 그분과 대결을 할 때도 대통령의 국정철학 가장 박찬대 후보랑 네. 대결을 할 때도 가장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본인이다 이렇게
0: 그래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1: 예, 당선됐는데. 예. 예.
0: 당선되고 나서 겨우 탱한 게 있으니까는 지금 이렇게 또 반발이 심하겠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묘하게 세 번 네 번 조금 그런 일이 벌어졌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뭐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도 갸우뚱하게 되는 거고. 그 압도적으로 정청래한테 표 줬던 당원들이 예. 그럼 지금은 왜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느냐? 그걸 한번 살펴봐야죠. 거기다가 어쨌든 뭐 김호준 씨, 유시민 씨 계속 같은 팀으로 움직이는데 예. 정청래 대표가 왜 계속 거기만 나가잖아요.
1: 한판 승부 좀 나오셔야 되는데.
0: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가잖아요. 그래서 한 팀으로 묶여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패착이죠 그런 거는.
1: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이제 호남 공천 문제를 또 강하게 주장하시던데 이제 김용록 전남지사도 오늘 아침에 이제 정성현 대표가 호남 공천관을 정말 잘못 관리했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연임 반대 운동을 할 것이다. 또 김관영 지사의 또 반발도 있었지 예.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호남 민심에 또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 그렇죠. 네. 또 바로미터가 될 상황인 것 같은데 호남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0: 아니 그 무소속 후보가 그 정도로 표를 갖고 갔다는 것은
1: 김관영 후보
0: 예 그건 뭐 어쨌든 지도부가 좀 반성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비판하는 부분도. 예. 그 전라도 전북에 올인하는 바람에 갈 때 못 갔지 않느냐. 평택은 한 번도 안 갔고.
1: 그 후원 회장이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김용남 후보.
0: 거기 너무 올인하는 바람에 딴 데 못 갔다. 마찬가지 뭐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선거에 올인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1: 그 TK에 갔어요.
0: 그래 그런 거는 당연히 송영길 대표로서는 뭐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송 대표가 자기 지역구 두고 너무 많이
1: 연수
0: 그렇게 좀 비판한 거는
1: 예.
0: 물론 뭐 송 대표하고 정 대표 사이가 뭐 좋지 않은 거는 뭐 다 아는 사이니까 뭐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그런저런 이유로 뭐 전당대회에서는 예. 송 대표가 안 나오면 만일 안 나오면 저는 김민석 손을 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1: 어떤 모양으로든 나는 네. 김민석 후보를 예, 예. 지지한다.
0: 나오면은 뭐 그냥 3파전 하는 거고.
1: 아하, 그렇군요. 아직까지 이제 큰 틀에 3파전하고 4파전 아,
0: 그렇죠.
1: 예.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0: 아 물론 뭐 이제 그 뭐 다른 후보들도
1: 예.
0: 뭐 김용민 의원도 뭐 나간다 그러고 아니
1: 김용민
0: 예.
1: 경기
0: 예. 예.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가장 유력하니까.
1: 그렇군요. 사실은 그렇다면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세부 강론을 두고 이제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텐데 네. 이를테면 보안수 사건 문제랄지 또 조작기소 특검 이제 공소취소 이른바 이것이 또 이제 이번 지선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번 그런 유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두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0: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이 갈라지는 첫 번째 요인이 그 검찰개혁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예, 예, 예, 예. 이제 강경파들과 그렇지 않은 사이에 있대. 그런데 오늘 대통령은 그 부분에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1: 예.
0: 사실은 강경파하고 대립했던 사람들이 예. 대통령 생각은 강경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대립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경파들은 아닌 사람들에게 대통령 팔지 마라고 그러고 다녔고
1: 맞아요.
0: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예. 그걸로 불붙으면 예. 아,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보안 수사권 문제는
0: 예, 전당대회 이후로
1: 그러면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데 조국혁 신당과 합당도 미뤄야 되고 하면 다 미루면 그러면 싸울 게 없는데요?
0: 안 싸우면 좋죠.
1: 그럼 이번 지방선거 패배와 당이 혁신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민주당의 미래를 네. 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0: 뭐 게다가
1: 네.
0: 원내대표도 좀 중요한데
1: 네.
0: 이제 새로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될 텐데 법사위에 지난번처럼
1: 예.
0: 강경파들을 잔뜩 집어넣으면
1: 아하.
0: 그거는 또 싸우자는 겁니다.
1: 아...
0: 원내대표 잘 생각해야 돼요.
1: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아무튼 김민석 총리는 다음 임무는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과연 유능한 민주당은 무엇일지 또 각 전당대회가 가까이 올수록 거기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동현 작가 왠지

0: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한판승부 팬들이 한 말씀 해주세요.
1: 아, 그 사실 저 박재영 앵커랑 꽤 오래 인연이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한판승부로 다시 이렇게 예.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예. 만나서 즐거웠고요. 예. 저 때문에 어쨌든 유튜브 좋아했으나 청취율이 조금이라도 잘 나왔다니 다행입니다.
0: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동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셀레늄의 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네,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승부.
6: CBS.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9: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8: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10: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0: 초대합니다.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갯벌의 신사 검은 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썬킴이 쓴 썬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였습니다. 월드컵 조별 예선 멕시코전을 열흘 앞두고 상대국 멕시코에 대해 알려주러 나온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리바 멕시코. 멕시코 만세란 말이죠. 지금
1: 멕시코전을 멕시코... 열흘 앞두고 리바 메이코.
2: 잘 싸워보자 이 얘기죠. 네.
1: 멕시코 만세라면서요.
2: 아, 왜냐면 오늘 얘기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독립기념일이 독립기념일인지 9월 16일인데 그때마다 이제 미국 멕시코 대통령이 첫마디가 그거예요. 비하 비바 멕시코.
1: 리바요? 비바예요.
2: 비바.
1: 아, 비바 비바.
2: 비바.
1: 비바.
2: 비바 멕시코.
1: 비바 멕시코.
2: 그 대한 독립 만세랑 똑같죠. 그 얘기를 약간 살짝 오늘 해 보면 어떨까?
1: 네. 그렇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는 곳이죠. 멕시코, 멕시코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지도를 보면 미국의 영토인 게 당연해 보이는 뭐 텍사스주라든지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주 사실 원래는 전부 멕시코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멕시코 독립 이후부터 미국 텍사스 전쟁까지 지금의 북미 지도를 만든 결정적인 순간들을 썬킴 씨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멕시코 역사 1탄에서 저희가 고대 문명이었던 아즈텍 제국의 시작부터 스페인에 의해 몰락한 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지역은 그 후에 스페인 지배를 얼마 동안 받게 됩니까?
2: 1521년에 아즈텍 제국이 멸망을 하니까 30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죠. 1821년에 독립을 하거든요. 여기 자체가 이제 누에바 에스파냐라고 해서 뉴 스페인, 새로운 스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스페인이 합니다.
1: 네.
2: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텍사스 특히 캘리포니아 이쪽 가면 지명들이 다 스페니시예요.
1: 산으로 시작하는
2: 뭐 산디아고, 산프란시스코,
1: 뭐, 코퍼스 크리스티 뭐 이런 거.
2: 그렇죠. 네. 뭐 로스 캘리포니아 자체가 스페인어니까 칼리포니아. 그러니까 지금도 멕시코 바로 밑에 보면 바하 칼리포니아라고 저 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1: 아.
2: 뭐 다 하시엔다, 라시에나가, 라브레아 다 특히 LA 가시면요.
1: 예, 예, 예.
2: 다 길 이름이 스페인어예요.
1: 그렇군요.
2: 예. 그러면 당연히 여기 원래는 스페인 땅, 멕시코 땅이었다 이 말이죠.
1: 그렇죠.
2: 예. 그 얘기를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1: 예.
2: 자, 일단 스페인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제 그 스페인 통치자들이 와서 통치를 하는데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스페인에서 태어난 스페인인들.
1: 네.
2: 페닌슐라르.
1: 페닌슐라르.
2: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반도. 그쵸,
1: 페닌슐라가 반도죠.
2: 반도. 예. 그러니까 반도에서 온 사람들이다 해서 페닌슐라르.
1: 네.
2: 스페인 본토에서 태어난 스페인인들이요.
1: 네.
2: 아, 그리고 크리오요.
1: 크리오요는
2: 스페인인들인데 여기 식민지에서 태어난 스페인인들.
1: 아, 네. 그게 크리오요.
2: 크리오요. 메스티소 또는 메스티조라고 하죠.
1: 네.
2: 이거는 스페인과 원주민의 혼혈.
1: 아, 네.
2: 네.
1: 네.
2: 철저하게 차별을 합니다.
1: 아.
2: 가장 권력을 쥐었던 이들은 스페인 본토에서 건너온 페닌슐라르요. 그리고

0: 태어나고 싶어서 멕시코에서 태어났냐? 아빠 엄마가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나 멕시코에서 태어났다고. 근데 왜 페니슐라로 너희들은 너 출생지가 그쪽이라고 해서 차별하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차별이 쭉 이어져요.
1: 예.
0: 이 압력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이제 몇백 년쯤 이어지는데
1: 네네.
0: 결정적으로 모든 그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스페인 본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한번.
1: 왜 난리가 납니까?
0: 1808년에 네. 스페인 왕위 교체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1: 왕위가 교체됩니까?
0: 왕위가 교체가 돼요. 당시 스페인 왕가는 부르봉 왕조라고 해서 부르봉 왕조?
1: 프랑스 쪽인
0: 프랑스 쪽이요? 네. 프랑스 맞습니다.
1: 그렇습니까? 예.
0: 요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지만 루이 14세가
1: 네.
0: 까를로스 2세라고 스페인 왕이었는데 합스부르크 왕가 계통이었어요. 근데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1: 예.
0: 근데 그 루이 14세 부인이
1: 네.
0: 그 합스부르크 왕가이면서 스페인의 공주였거든요.
1: 아, 예. 예.
0: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런 말하죠. 어이, 그러면 어차피 왕될 사람 없으니까 내 손자 합스부르크 왕가고 내 부인은 또 스페인 공주잖아.
1: 그렇죠. 예.
0: 우리 손자 그냥 스페인 왕 시켜.
1: 아.
0: 그래서 앉혀버려요.
1: 예.
0: 물론 그것 때문에 스페인과 영국과 뭐 전쟁도 벌이는데
1: 예, 예, 예.
0: 그때부터 스페인 왕가는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가 쭉 이어져요.
1: 네, 네. 그랬는데.
0: 그랬는데 네. 1808년 이 까를로스 4세라는 국왕이 스페인을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1: 예.
0: 나라 경영을 진짜 못합니다.
1: 못했어요.
0: 못했어요. 예. 그때 나폴레옹이 와서 이런 얘기하죠.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1: 네.
0: 페르난도 7세라고
1: 네.
0: 아빠가 왕을 그따위로 하니까 지금 멕시코 식민지에서도 막 봉기가 일어나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빠 왕로 똑바로 하십시오. 야, 너 아들 많이 컸다 너.
1: 네.
0: 어떻게 아빠한테 이러냐. 아빠 불러라. 아들 네가 콱 그냥.
1: 부자 간에 약간 갈등이.
0: 까를로스 4세랑 이제 페르난도 7세 이 아들과 아빠 사이에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져요.
1: 예, 예.
0: 잠깐만 내가 중재를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요.
1: 누굽니까?
0: 나폴레옹이 들어옵니다.
1: 아, 나폴레옹이.
0: 예. 야야야야. 어차피 나 다 우리 프랑스 계인데 너도 왜 싸우냐. 그러면서 프랑스 국경 도시에 왕과 아들을 불러요. 진짜로.
1: 예, 예.
0: 부른 다음에 각 방에 넣어요.
1: 예.
0: 그런 다음에 아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1: 네네네.
0: 야, 너 아빠한테 덤벼? 너 그 반역죄야 임마.
1: 저 학교 교실에서 하듯이 그래.
0: 아, 예, 그래서
1: 선생님들이 화해시키듯이.
0: 아, 그러니까 예. 네. 이미 이때는 실질적으로 아빠를 몰아내고 왕이 아들이 페르난도 7세로 그 즉위를 한 상태였어요.
1: 네네.
0: 아들 이리 와봐. 야, 너 아빠가 그러면 너 반역죄야. 왕위를 내놔. 네. 조말할 때. 박근양
1: 네.
0: 내 누구인 줄 알아? 나폴레옹이야. 낑낑낑낑 하면서
1: 네.
0: 그 아들내미가 왕관을 건네줘요.
1: 네네.
0: 콱 그냥 가만히 있어 너. 왕관 들고 옆에 있는 방에 이제 아빠한테 가요.
1: 네.
0: 아빠 문 열어. 왕관 갖고 왔는데
1: 네.
0: 당신이 왕 노릇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0: 이 꼴이 난 거라고. 이봐 그 왕관 나한테 줘.
1: 이게 뭐야 갑자기. 아 역시.
0: 아니, 그 아빠는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이리 내놔. 그럼 누가 왕이 되는데요?
1: 예.
0: 형 이리 와.
1: 예.
0: 나폴레옹 자기 친형을 불러가지고
1: 친형을 왕으로
0: 친형을
1: 앉히려고
0: 호세 1세인가 스페인의 왕으로 앉혀버려요.
1: 야, 뜬금없다.
0: 뜬금없죠.
1: 예.
0: 이 소식이 누에바 에스파냐,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식민지에
1: 예?
0: 뒤에 들어간 거죠.
1: 예.
0: 본국 개판이다.
1: 그게 어떤 영향으로 이어지나요?
0: 이때가 네. 그 페닌슐라르가 크리오요와 메스티조를 억압, 탄압, 착취했던 게 그게 다랬던 상황이었거든요.
1: 네네.
0: 본국이 저렇게 지금 개판인, 지금 어떻게 보면 멕시코 총독도 국왕이 임명한 총독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예. 국왕이 지금 없잖아 지금요.
1: 예.
0: 뭐 지금 나폴레옹 친형이 왕으로 왔다고
1: 그렇죠,
0: 하니까.
1: 그렇죠. 예.
0: 그러면 지금 총독제도 자격이 없는 거라고.
1: 아, 정당성이 없다.
0: 정당성이 없다.
1: 예.
0: 그러면 이 기회에
1: 네.
0: 우리 크루오요가 주축이 돼가지고 뒤집어 엎자 우리.
1: 메스티소나 인디오들도 다 동참을
0: 그렇죠.
1: 하나요?
0: 메스티소
1: 예.
0: 너희들들.
1: 예.
0: 너희들도 억압 받았지.
1: 예.
0: 우리가 스페인 본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다 쫓아버리고
1: 네.
0: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 라고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1: 독립운동인 거네요.
0: 독립운동이죠.
1: 그렇죠.
0: 그랬더니 멕시코에 와 있던 스페인 본토에서 온 친구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1: 아니요. 예.
0: 이것들이 지금 본국이 지금 삐삐이라고 어디 지금 덤비는 거냐고.
1: 예, 예.
0: 야,

0: 체포해, 체포해, 탄압해.
1: 아, 그래요?
0: 독립운동 디귿자도 꺼내지 마.
1: 예, 예, 예.
0: 아.
1: 그러면 뭐 전쟁 일어나나?
0: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투로 비데라는 아, 그 스페인 사령관이었어요.
1: 이투로 비데요?
0: 네. 예. 왜요?
1: 좀
0: 비데?
1: 조남이 좀 청결해가지고.
0: 아, 예. 청결하죠, 진짜요. 예, 예, 예, 예. 뭘 걱정을 마세요.
1: 스페인 사령관이에요. 예, 예, 예.
0: 이투로 비데가 네. 탄압해, 네. 탄압해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민중의 투쟁이 너무나 거세게 일어나는 거죠. 그 민중 투쟁에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냐면
1: 누굽니까?
0: 미겔 이달고 신부라는 신부였어요.
1: 신부님 미겔 이달고.
0: 네, 이달고 예. 신부님이에요.
1: 네네네.
0: 저 이달고 신부님도 크리오요예요.
1: 아, 크리오요고. 예.
0: 저 신부님이 네. 돌로레스라는 지방에서 이제 신부님을 하셨는데
1: 네.
0: 아니, 잡아 좋다. 자, 지금 본국이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끼리라도 잘 삽시다. 메스티조 일로 와요. 그래서 농장들을 만들어가지고 신부님께서 네. 자,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 합시다. 해서 대농장을 스스로 개척해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스페인 본국에서 온 아이들이 누구 맘대로 농장을 만들어. 예, 예. 아시엔다를.
1: 예.
0: 야, 이달고 신부님 만든 신부가 만든 저 농장 압수해. 네. 그랬더니 이달고 신부님이 이거 우리가 이게 뺏길 것인가 저항을 할 것인가 예. 우리도 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1: 예.
0: 들고 일어나자
1: 그래요?
0: 라고 하면서 1810년
1: 네.
0: 그러니까 저기 스페인 왕이 그 사건
1: 네.
0: 있은 후 2년 후에
1: 네.
0: 1810년 9월 16일 아까 말씀드렸던
1: 기념일 예.
0: 그 돌로레스에 있는 성당에서 종을 치게 시켜요. 땅땅땅땅땅땅
1: 종을 쳤다.
0: 종을 치면서 네. 그때 얘기했던 게 Viva Mexico예요.
1: 멕시코 만세. 우리 들고 만세. 일어납시다.
0: 들고 일어납시다.
1: 우리가 언제까지는 핍박 당할 겁니까?
0: 그렇죠. 그러면서 멕시코 11년 동안의 멕시코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1: 아, 11년 동안 독립전쟁이 이어져요?
0: 그 이달고 예. 신부님이 돌로레스에서 그 독립의 종을 치신 다음에
1: 돌로레스의 외침이라고 한대요.
0: 외침이라고 예, 하죠. 예, 예, 예. 실질적으로 독립을 따낸 것은 1821년이니까 네. 11년 걸린 거죠.
1: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나 보네요.
0: 그렇죠.
1: 예.
0: 이 하여간 물꼬를 뜬 거는 이달고 신부님의 돌로레스의 외침이었기 때문에
1: 네.
0: 지금도 멕시코의 독립기념일은 9월 16일입니다.
1: 그리고 이제 마침 1820년대 들어서 스페인 본국에서도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양인데요.
0: 그렇죠. 네. 일단 그 어찌어찌 해가지고 나폴레옹 쫓겨나요.
1: 네.
0: 스페인 국민들도 자존심이 상한 거죠. 아니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나폴레옹은 가서 그냥 말이나 타시라고 네잎클로바 하나 주우시라고
1: 네.
0: 그래서 나폴레옹과 형이 쫓겨납니다.
1: 호세 1세도 쫓겨났어요.
0: 네. 예. 그러면서 페르난도 7세가 다시 권좌를 잡아요.
1: 예.
0: 약속을 했던 거예요. 국민들한테.
1: 네. 네.
0: 아이고 왕관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통치를 잘하겠습니다. 뭐 신헌법도 만들고 뭐 통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웬걸?
1: 네.
0: 라고 할 줄 알았지? 이놈들!
1: 아유, 예.
0: 이러면서 더 탄압을 해버린 거예요.
1: 아버지 때보다
0: 더 심하게.
1: 더 못났구나. 예.
0: 이때가 스페인의 최악의 흑역사 시대예요. 페르난도 7세가 암군이에요.
1: 네.
0: 진짜 암군이에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 군 장교들이 아니 저기 약속한 거 지키셔야죠. 아니 뭐 헌법도 만들고 입헌 군주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예.
0: 라고 하면서 군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1: 그러니까
0: 이른바 자유주의.
1: 네.
0: 우리도 헌법 만들고 민주주의 합시다.
1: 네.
0: 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1: 예, 예, 예.
0: 이것이 자유주의 혁명이었어요.
1: 예.
0: 이때부터 스페인은 진짜 나락 떨어져요. 우리 판지자님이 페르난도 7세라고 하면 어떡하실래요?
1: 저는 누구라고 하면이라고 할 때 항상 못된 사람들만 저한테 얘기해요.
0: 아니 뭐
1: 자꾸 덫을 놔.
0: 아니,
1: 예, 예.
0: 아니, 그럴 때서 잘 헤쳐나가셔야죠.
1: 저는 회개하겠습니다.
0: 회개하겠습니다.
1: 예, 페르난도 7세라면
0: 네. 맞습니다.
1: 예, 회개하겠습니다.
0: 그런데 이 예. 페르난도 7세가
1: 네.
0: 그 1821년이면 나폴레옹이 몽락한 다음에
1: 네네.
0: 다 빈체제 기억나시죠?
1: 빈체제.
0: 각
1: 예.
0: 왕국이 다시 왕이 살아났어.
1: 그렇죠, 그렇죠.
0: 민주주의 미음자도 꺼내지 마.
1: 예.
0: 왕국이 좋은 거야.
1: 예.
0: 그냥 왕국 만세. 페르난도 7세가 전화기 좀 돌려봐.
1: 네.
0: 왕국들한테 저기요 또 민주주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도와주세요. SOS를 각 왕국들에게 친 거예요.
1: 그래요.
0: 야야야야야.
1: 예.
0: 그 저 스페인에서도 민주주의 뭐 한다고 한다. 그때부터 각국에서 이제 군대들이 와가지고
1: 예.
0: 이 뭐라고 할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혁명

0: 병을 이제 진압을 해요.
1: 예.
0: 이거를 딱 보고 있었던
1: 네.
0: 멕시코에 아까 이 독립투쟁의 진압을 누가 했다고 했죠?
1: 아까 그 사령관이요.
0: 사령관.
1: 비대 선생님.
0: 비대 선생님.
1: 예예예. 예, 예.
0: 이트로 비대.
1: 네.
0: 이트로 비대.
1: 네.
0: 가 진짜 약은 사람이에요.
1: 네.
0: 야 이거 딱 보니까 본국은 지금 완전 진짜 개판 5분 후고 네. 지금 그 이달고 신부님은 일단은 그 독립투쟁을 실패하신 다음에 잡혀가지고 네. 처형당하십니다.
1: 아 그래요. 예.
0: 어쨌거나 10몇 년 동안 쭉 이렇게 지금 독립운동하는 거 보니까 이거 언젠가는 몰락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비대 선생님께서 네. 독립군과 손을 잡습니다.
1: 독립군과 손을 잡았다? 갑자기?
0: 잠깐 총내려라. 왜 너 지나고 사는 건 아니야?
1: 그렇지.
0: 아, 이제 아니야.
1: 아, 그래.
0: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나? 어? 자.
1: 네네.
0: 우리 손 잡고
1: 예.
0: 본국과 연 끊고 우리만의 우리 독립국 만들자.
1: 아유. 자기가 여기서 그냥 기득권으로 살고 싶어서.
0: 그러니까요.
1: 아.
0: 독립군은 또 손을 잡아줘요.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0: 조건을 건게 뭐였냐면 첫
1: 네.
0: 번째
1: 네.
0: 국교는 로마 카톨릭으로 한다.
1: 네.
0: 그리고 우리는 그 스페인 본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독립국이다.
1: 네.
0: 세 번째가 뭐였냐면 왕국하자.
1: 왕국을 하자.
0: 그럼 왕을 누구 시키냐?
1: 자기?
0: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1: 어, 예.
0: 스페인 왕족 중에 한 명 데려오자. 부르봉 왕조 가운데서.
1: 아 그래요? 그 의미가 있나? 예.
0: 그래서 일단은 진압군 사령관이었던 이트로 비데와 독립군과 손을 잡고
1: 네.
0: 그 1821년에 네. 독립을 선언합니다.
1: 예.
0: 그리고 본국이 연락한 거죠. 우리 예. 독립했습니다. 왕족 하나 보내주십시오.
1: 예.
0: 죽을래 너희들? 야! 우리 조카 못 보내. 그럼 조카 옆에 있는 조카 사촌이라도
1: 네.
0: 못 보내. 나 안 가. 해요.
1: 네.
0: 그랬더니 이트로 비데가 이제 그 발톱을 드러낸 거죠. 야 본국에 연락해봤더니
1: 안 보내준대. 아,
0: 내가 그럼 황제할게.
1: 비대왕.
0: 비대. 나는 비대다 말이죠. 예. 그러면서
1: 어때요, 마이클이 한창 인기이기 때문에.
0: 네. 예. 아, 예. 자기가 황제가 돼요.
1: 예예예. 예.
0: 아우구스틴 1세로 즉위를 합니다.
1: 아 그래요? 그렇게 되는군요.
0: 그래서 예. 독립 멕시코는 예. 의외로 멕시코 왕국으로 시작을 해요. 멕시코 제국이요.
1: 그렇구나. 그래서인지 사실 이제 독립을 선포한 날, 이제 왕국으로 독립이 된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16일 돌로레스 이달고 신부의 돌로레스 외침이 있던 날을 기념일로 이렇게 챙기는 것도 그런 맥락이 있다고 합니다.
0: 그렇죠. 그런데 네. 이때부터 멕시코가 진짜 정치 혼란에 그게 다래요.
1: 11년 일단 전쟁을 했으니까 황태화 그렇죠. 됐을 거고. 예.
0: 그랬더니 산타 아나라고 네. 무려 멕시코에서 대통령을 11번 한 분이 계시거든요.
1: 네.
0: 산타 아나가 군인이었는데 야야야
1: 예.
0: 기껏 독립했더니 황제가 들어오면 뭐하냐 라고 하면서 뭐 구테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구테타 또는 혁명을 일으켜서 그 이 아우구스트 1세를
1: 네,
0: 추방시켜.
1: 어.
0: 그때부터 산타 아나를 비롯해가지고
1: 네.
0: 완전 권력투쟁이 들어갑니다.
1: 예, 그때부터 대통령제가 된 건가요?
0: 그때 그렇죠. 공화국이 됐긴 됐는데 막 구테타의 역구테타, 구테타의 역구테타.
1: 혼란의 연속이었다.
0: 혼란의 연속이요. 예. 아우구스트 1세가 또 불쌍해요. 이 비대 선생님이.
1: 뭐 불쌍해요.
0: 쫓겨나거든요.
1: 예.
0: 유럽에서 이제 뺑뺑 돌다가
1: 예.
0: 스페인 본국에서 야, 너 배신자께서 왜 오셨냐.
1: 그게 박쥐의 말로입니다. 그게.
0: 그렇죠. 예. 어떻게 됐을까. 예. 본국에서는 지금 유럽으로 도망간 그 비대 선생님.
1: 네.
0: 멕시코 땅에 도착하는 순간 처형이다.
1: 예.
0: 라고 일단 선포를 한 상태였어요.
1: 네.
0: 그걸 모르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와요.
1: 아.
0: 돌아와서
1: 룰루루루 하면서 룰루비데 하면서
0: 아비데
1: 하고 있는데
0: 돌아오자마자 바로 추천합니다.
1: 아이고 또 그런 결말을.
0: 네.
1: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멕시코 어쨌든 독립을 했는데 저 지금 저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런 금싸라기 땅들을 어쩌다가 미국에 내주게 된 거예요?
0: 자 이제 미국 사와양가 연결이 돼요.
1: 네네네.
0: 자 미국이 이제 동부에 있는 13개 주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점점점 명백한 운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국인들이 서쪽으로 가서 서쪽을 개발하는 것이 신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쭉쭉 서쪽으로 개발하고 들어옵니다.
1: 네.
0: 근데 멕시코가 다 독립을 했을 때 멕시코 시티 에만 사람들이 있었지 특히 북쪽에는 그냥 땅이었어요.
1: 아
0: 사람이 없잖아요.
1: 네.
0: 저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게 연락을 한 거죠.
1: 네.
0: 저기요, 이민 좀 보내.

0: 유시라고 오면은 세금 혜택 다 드리고 뭐 자치권도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농장 일구고 사시라고.
1: 멕시코에서 먼저 미국 이민자들을 받았군요.
0: 특히 저기에 있던 원주민들 네. 우리가 이제 부르시면 안 돼요. 인디안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또 멕시코와 또 싸움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또 원래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농장도 하시고 원주민도 좀 쫓아주시고 하십시오. 세금 면제입니다. 했더니 미국에서 서부 개척하고 있던 이들이 야 땅 준대.
1: 그렇죠. 예.
0: 가자. 라고 하면서 지금의 텍사스로 우르르 다 몰려들어요.
1: 예.
0: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1: 어떤 문제죠?
0: 멕시코는 노예제를 이미 폐지한 상태였어요.
1: 네.
0: 근데 텍사스에 들어왔던 미국인들은 당연히 남부에서 들어왔겠죠.
1: 예.
0: 노예제를 이미 하고 있던 농장주들이 들어왔거든요.
1: 네.
0: 야, 여기서 농사 지으려면 우리가 땅 주인은 우리가 아니야? 야, 흑인 노예들도 데리고 오라고. 야, 너희들 여기서 농사 지어. 네. 가 된 거예요.
1: 네.
0: 멕시코 정부는 노예제는 불법입니다. 멕시코에서는요. 예. 노예는 돌려보내십시오. 아니, 그럼 우리 농사 못 짓는다고. 이러면서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해요.
1: 네.
0: 그러면서 자치권도 너무 강화돼서 거의 독립국처럼 유지를 하는 거예요.
1: 텍사스.
0: 텍사스에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텍사스 레인저스가 등장을 해요.
1: 지금 야구팀이잖아요.
0: 그렇죠.
1: 텍사스 레인저스.
0: 텍사스 레인저스가 당시에 거의 자치령 텍사스의 민병대였어요. 아유, 멕시코 공권력 우리 못 믿겠다고. 네. 우리 여기 텍사스는요. 우리가 자치 민병대가 통치하겠습니다. 치안은요.
1: 네.
0: 라고 하면서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걸 멕시코 정부가 딱 봤을 때 야, 쟤는 멕시코 땅에서 와서 독립했냐?
1: 그렇죠.
0: 가 된 거예요.
1: 달갑지 않죠.
0: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세금 내시고 빨리 노예는 미국으로 돌려보내시고 슬슬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1: 네.
0: 아, 그랬더니 텍사스에 와 있던 지금 텍사스는 그때 당시 텍사스는 멕시코 땅이에요. 건너와 있던 미국인들은 안 되겠다. 우리 독립하자. 라는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멕시코 정부도 그때 멕시코 대통령이 산타 아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이! 쫓아내자 얘네들.
1: 쫓아내자 다시.
0: 그래서 6천 명의 멕시코 군을 이끌고 방패! 가! 가! 가! 돌아가!
1: 텍사스로 가는 거예요?
0: 텍사스로 가요. 아, 우리 땅이니까 멕시코 땅이니까. 끝까지 저항을 하는 그
1: 텍사스
0: 미국 거주민들이 있었어요. 한 요새에 모여가지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라고 버텨요. 그 요새 이름이 알라모 요새였어요.
1: 알라모 요새? 알라모 전투 들어봤어요.
0: 영화도 있습니다. 알라모 이게 많이 미화가 됐는데 알라모 요새는 멕시코 땅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멕시코 정부 산타 아나 대통령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요.
1: 네.
0: 여기 우리 땅이니까 방 빼세요. 못 빼겠다. 끝까지 저항한다. 해서 저항의 대략 150명에서 200명이 민병대가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1: 멕시코군은 수천 명인데.
0: 6천 명.
1: 예.
0: 끝까지 저항하니까 산타 아나 대통령이 이런 말 합니다. 항복은 없다. 다 사살하라. 그래서 거의 200명에 가까운 민병대들이 알라모 요새에서 저항을 하다가 다 전원 몰살당합니다.
1: 텍사스의 상징인 그 별 하나, 론스타도 저때 나온다던데요.
0: 그렇죠. 론스타가 외로운 별이잖아요.
1: 우리나라랑 사실 좀 악연이 있는.
0: 악연이 아주 깊죠.
1: 그런 실제 그 회사도 저기서 따왔다고 합니다.
0: 그렇죠. 론스타가 텍사스의 상징이에요. 외로운 별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산타 아나 당시 대통령이 알라모 요새에서 사망한 전사자들을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걸 보고 텍사스에 있던 미국 거주민들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외친 게 그거요. Remember Alamo. 번역을 하시면
1: 알라모를 기억하세요. 하자.
0: 존댓말 아니겠죠.
1: 알라모를 기억하자.
0: 기억하자. 이게 뭐랄까 구호가 된 거예요.
1: 그렇죠.
0: 언제까지 우리가 당할 것인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땅이다. 알라모에서 희생된 우리 동료들을 잊지 말자. 그 된 거예요. 잊지 마자 알라모. 이거가 이제 서부 시대 때 이제 영화 할리우드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할리우드에서 미화를 많이 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알라모는 멕시코 땅이었어요.
1: 그러네.
0: 방을 안 뺀 것
1: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0: 확실히요. 여기에
1: 어쨌든 일종의 텍사스 독립운동이 지금 시작된 거죠.
0: 시작된 거예요. 예, 예, 예. 당시에 그 텍사스 미국 거주민들을 이끌었던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1: 휴스턴.

0: 휴스턴이라고 하면 지금 텍사스의 대표적인 도시죠.
1: 그렇지요. 예.
0: 그 휴스턴이란 사람이 안 되겠다. 다 모여. 우리가 멕시코군을 몰아내고 예. 우리가 독립하자라고 네. 치고 내려와요.
1: 예.
0: 이때는 진짜 너 죽고 나 죽고요.
1: 야. 자, 뭐 이런 역사 때문인지 북중미 최고의 스포츠 라이벌전 가운데 하나가 또 미국 멕시코의 뭐 축구 경기라고 하는데요. 2026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두 나라의 또 맞대결이 성사될지 또 그렇게 또 짜여져도 굉장히 꿀잼일 것 같습니다. 멕시코의 역사였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야, 뭐. 뭐요? 왜 말을 못해? 인사하시면 되는데 말을 못하세요.
0: 아, 인사?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 멕시코 말로 하려고 그랬죠. 에. 스페인 말로.
0: 예, 하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 gracias.
2: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전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자,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한국 직장인들이 시청하기에는 극악의 조건이긴 하지만 막상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또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조별 예선 3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고요. 이번에 텍사스주에서도 댈러스와 휴스턴 두 곳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데 우리나라가 A조 2위로 진출해서 32강에서 B조 2위 팀과 만나서 이기면 16강을 휴스턴에서 치르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B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해볼 만하다 이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도 좀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휴스턴에서 16강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

0: 힘을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으로 규정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새 시대 조중 우호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자 시대의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앞으로도 한결같이 조중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조중관계를 국가 간 관계의 모범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조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 법집행, 군대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오늘 오후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당 각급 각 분야의 우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며 당 건설과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심화해야 한다며 외교, 법집행, 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 중조 관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하면서 8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76.18포인트, 8.29% 내린 7484.41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91.05포인트, 9.08% 내린 911.39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1원 내린 1535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관련해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8000이 깨졌으니 대폭락이 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취임 이전의 수치인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외환시장에 영향을 이상하게 미치고 있다며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붐과 국제 분쟁에 따른 재무장 움직임으로 반도체와 조선, 방위산업이 혜택을 보면서 한국이 세계 경제의 승자가 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마이클 브린 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스 최고 경영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수입 에너지 의존과 높은 생활 물가 등에도 한국의 성장 엔진은 여전히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화장품은 프랑스에 이어 세계 수출 2위일 만큼 잘 나가고 있고 한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도 급증세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만나 피지컬 인공지능 AI 협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와 젠슨황 CEO는 오늘 면담에서 엔비디아 컴퓨팅 인프라 구축 가속화와 피지컬 AI 생태계 성장을 위한 협력을 구체적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APEC 협력 당시 약속한 GPU 26만 장의 차질 없는 도입과 더불어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도입을 연내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43%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4: CBS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낯선 게 정상입니다. 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똑같은 마음, 똑같은 사람 책 아들이 사는 세계의 저자 류승현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정치부 기자로서 계획들을 하나씩 세워나갔던 류승현 씨는 어느 날 갑자기 계획도 없던 발달장애인의 엄마가 됐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아들의 세계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는데요. 하지만 아들의 세계를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하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시작된 편견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전화.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2: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류승연이라고 합니다.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이고 현직 발달장애인의 엄마이기도 해요. 저는 과거에 신문사 정치부 기자로 열심히 취재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쌍둥이를 임신해요. 그래서 조산을 합니다. 딸은 먼저 잘 나와요. 그런데 아들이 뒤따라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1시간 늦게 나오게 되면서 뇌 손상을 입어서 이제 발달 장애가 왔을 것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발달 장애 원인은 잘 규명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24시간 돌봄이 계속 필요하다 보니까 기자 생활을 관두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엄마로 살다 보니까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을 겪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제 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되어요. 그 책이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이란 책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이 책이 혹시 올해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아시나요? 그녀에게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 영화의 주연 배우셨던 김재화 배우님이 영화 평론가 협회상에서 이번에 여우주연상을 받으셨어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저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중 한 명이 발달장애인이 됐잖아요. 제 아들을 데리고 열심히 사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창피한 거예요. 왜 창피하냐면 아들은 딸하고는 다른 소리와 다른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제 아들은 왜 기분이 좋을 때 아깨깨깨깨깨깨깨 왜 손을 꼭 이러면서 아갸갸갸라고 하죠? 그리고 말을 하는데 우리 딸은 열심히 말을 하고 있으면 우리 아들은 아꾸찌 아꾸찌 조이싸 조이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위로 막 깡충깡충 뛰어요. 제자리 뛰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머리를 양옆으로 흔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꽂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아들의 입을 얼른 막고 아들의 손을 딱 잡고 막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은 지하철을 탔는데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 청년은 혼자서 지하철 타고 갔는데 발달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청년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옆에 빈자리가 있는데 아무도 안 앉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들은 이런 낯선 행동을 하지? 왜 저 청년은 그러지?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상동행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자기 자극설에 저는 관심이 딱 꽂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자극을 주는 거래요. 여러분 우영우 보셨죠? 우영우 귀에다가 뭐 꽂고 다녀요? 헤드셋 왜 꽂고 다니죠?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왜 소리를 차단해요? 우리는 다 그냥 다니는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감각을 처리하는 이 기능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예민하거나 또는 굉장히 둔화되어 있거나 하다는 게 이거를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진공청소기 이렇게 집에서 돌리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진공청소기가 비행기 소리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지금 옆에 분들 제 얼굴 잘 보이시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내가 눈으로 시각을 바라보는 정보가 하나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온갖 수백 개 모공들 이 정보들을 다 내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저기서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게 돼요. 캐나다에 사는 칼리라는 여성이 있는데 자폐성 장애가 있대요. 그 여성은요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데 매일 울부짖어요. 자신의 머리를 막 때리면서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러겠어요. 그런데 한 이제 그 치료사들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몇 년 후에 그녀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컴퓨터 자판을 눌러서 우우우우 막 하던 여성이. 그런데 그녀가 나타내는 그 글을 쏟아내는

이야기가 우리 모두를 소름돋게 했던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칼리는 마트나 산 많은 곳을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각자극, 시각자극, 시각자극, 청각자극, 청각자극, 청각자극, 후각, 후각, 후각. 이 모든 정보들이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막 밀려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뇌가 이것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칼리가 얘기해요. 나의 뇌는 마치 흔들어서 터지기 일부 직전에 콜라와 같다. 그럼 나는 내 머리가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터지지 마, 터지지 마.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옆에서 말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울부짖기만 해. 사람이야? 아니면 야, 짐승이야? 이렇게 봤던 그 행동들이 알고 보니까 괴로워. 괜찮아, 나 너무 불안해. 자기 스스로를 달래고 있던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 지하철 안에서의 그 청년이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다섯 정거장 남았어.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특성의 하나를 알게 되자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까지로 이렇게 제 인식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부터 저희 아들이 창피해졌을까요? 아니죠. 제 아들 영상 잠깐 한번 봐보실래요? 제 아들이에요. 어때요? 즐거워하지 않나요? 곁대는 좀 이렇게 즐거워서 나오는 행동들이긴 한데, 자, 여러분, 지금 발달 장애인은 감각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불안이 쭉 올라올 때 이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극을 주느라고 상동행동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감각이라는 걸 신경 써본 적이 없는데 대체 이런 게 어떤 건지 우리 잠깐만 비슷하게라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시소 감각통합연구소의 지석연 소장님이란 분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한번, 자, 양 주먹 앞으로. 이 상황에서 한쪽 손을 쫙 펴서 밖으로, 다른 손은 주먹, 가슴에다 대고 주먹. 자, 이 상황에서 번갈아 가면서 갑니다. 밖으로 나갈 때 손바닥, 안으로 주먹. 핫, 둘, 핫, 둘, 다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서 반드시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아, 말도 잘하시고 됐습니다. 자, 이제는 바꿔봅니다. 밖으로 나갈 때 주먹, 안으로 들어올 때 손바닥. 나갈 때 주먹, 안으로 들어올 때 손바닥. 나갈 때 주먹. 잘 앉아져. 자,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서 아까처럼 말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되세요? 안 되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맨 처음에 했던 밖으로 나갈 때 이게 비장애인인 우리들의 감각이 돌아가는 체계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일부 발달장애인이 감각이 돌아가는 체계예요. 그들은 단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감각을 처리하는 것조차 어떻겠어요, 아까? 신경을 써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공간에 가거나 하면은 감각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밀려 들어와요. 불안감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달래야죠. 내 스스로에게 자기 자극을 주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신기한 사실이 있어요. 발달장애인이 감각에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게 발달장애인이기에 발달장애인만 갖고 있는 특이사항일까요? 알고 보니까 비장애인들의 20% 이상에서도 이런 감각의 예민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대요. 혹시 이 중에서 이렇게 우리 목 폴라티라고 하는 거 못 입으시는 분, 목도리도 못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물에 빠진 고기 못 먹는 분, 저요. 알고 보면 우리들도 저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남들보다 특정한 감각을 느끼는 역치가 굉장히 낮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만 발달장애인에서는 조금 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표현이 될 때 조금 더 낯설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낯선 행동? 저게 무슨 행동이야? 위험한 행동인가? 피할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강연 장소에 나와서 손에 펜 들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거 왜 들고 있을까요? 안정. 저는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면 손에 펜이 쥐어져 있어야만 떨지를 않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불안할 때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누군가는 입술들 깨물기도 하고 다리를 떨기도 하죠.
이러면서 네

불안감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여태까지 이만큼 강연할 동안 저 펜 흔드는 행동 위험해! 낯설어!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세요? 왜요? 그냥 우리 집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렇다면은 제 아들이 이러는 거는요. 그 청년이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익숙해지고 나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겠죠. 그랬는데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중학교 3학년이 돼버렸어요. 키가 187. 모델 시켜야 되겠죠. 아들이 크고 나니까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기존의 이 사회로부터 발달장애인이라는 대상화의 상자 안에 갇혀 있었는데 키가 187cm까지 크고 나니까 여기 세 가지 꼬리표가 더 붙어요. 중증의 덩치 큰 남성. 그러면서 아들이 사는 세계가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혹시 김한 작가님이 쓰신 죽은 자의 집청소라는 책 읽어본 적 있으세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고독해서 죽진 않는다. 하지만 고립되면 죽는다. 이건 장애 비장애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 모두 고립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발달장애가 있는 제 아들은 비장애인 저보다 고립될 상황에 놓일 여지가 이만큼이나 더 크더라고요. 제 아들이 크고 나서 저는 아들이 사는 세계라는 책을 써요. 저희 아들이 이 고립을 언제 느낄 수 있냐면요. 키가 187cm가 된 아들과 함께 거리를 나가면요. 제 앞에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자기를 피하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낯설게 보고 피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더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가지 마. 같이 있어줘.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아들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런 고립의 경험이 벌써부터 쌓여가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예요. 출발점은 같아요. 뭐냐면 제 아들을 사람이기에 앞서 발달장애인, 나와는 다른 존재로 보고 있는 이 인식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다르지만 틀리지 않다라고 출발하는 장애의 교육과 장애 인식 개선에 저는 슬그머니 반대표 하나 들어봐요. 왜냐면요. 다르지만 틀리지 않는 게 아니라 같지만 발달 장애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정말 똑같거든요. 우리가 다르다를 먼저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1968년. 마틴 루서 킹이 살해당한 다음 날이에요.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제인 엘리엇이라는 분이 큰 결심을 하고 학교에 가요. 그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작은 학생들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녀의 학교가 있는 그 마을은 미국의 한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백인들만 사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태어나서 흑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발달장애인 많이 보고 사세요? 발달장애인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발달장애인은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녀의 학생들도 대답합니다. 흑인은 위험해요. 흑인은 더러워요. 한 번도 본 적조차 없는데. 그녀가 실험을 시작해요. 거기는 미국이잖아요. 푸른색 눈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갈색 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푸른 눈이 갈색 눈보다 우월해요. 그리고 푸른 눈에게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너는 푸른 눈이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먼저 밥 먹어도 돼. 쉬는 시간에 먼저 나가서 놀아도 돼. 너는 갈색 눈이니까 그 다음에. 이 사회 안에서 무엇이 생겨나게요? 차별. 어제까지 바로 같이 놀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푸른 눈들은 갈색 눈을 껴주질 않아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굉장히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오늘 우월하다라는 칭찬을 받으니까 갑자기 어제까지 못하던 더하기 일을 오늘 막 다 막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돼요. 엘리엇이 말해요. 얘들아 미안해. 알고 보니까 갈색 눈이 우월해. 우와! 하면서 갈색 눈 아이들이 발을 구르고 박수를 칩니다. 푸른 눈은 순식간에 침울해져요. 아이들은요, 어제 당했던 거 되돌려주는 것처럼 더 악랄해져요.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고 나서 엘리엇이 말합니다. 얘들아, 미안해. 사실은 모두가 평등했었어.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차별이란 어떤 것 같아? 차별이란 슬픈 것이다,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나를 화나게 한다, 불행에 빠진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내용은 푸른 눈 갈색 눈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 여기는 흑인과 백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장애와 비장애로 바꿔서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다르다라는 경계가 지어진 순간 차별이라는 실천적 행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발달 장애인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사람, 같은 존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하고 같이 발달 장애인이 낯설게 느껴지는 행동 중에 하나인 상동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아직도 발달 장애인의 상동 행동이 낯설거나 두렵거나 위험하다고 느껴지세요? 이제는 이렇게 몸을 두들기고 있는 청년이 있으면 옆에 가서 텔레파시라도 보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힘내, 애쓰고 있구나. 여러분, 저의 이 행동이나 칼리의 머리 때리기나 우리는 알고 보니까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낯선 게 정상입니다 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똑같은 마음 똑같은 사람 작가 류승현 씨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블랙신드롬이 부른 빨간 풍선 낯선 사람들의 낯선 사람들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나만의 정글에서 나만의 생존 기술을 발견하세요. 코미디언인 김병만 족장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김병만 씨는 숱한 죽을 고비를 겪었어도 정글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다고 합니다. 이토록 그가 정글에 미칠 수 있었던 정글이 선물한 큰 깨달음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게 함성을 이렇게

0: 알리려고 왔습니다. 예.
1: 여러분들은 그 성공, 행복에 대한 나만의 기준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10수년간 오지정글에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리드하면서 이 병만족장이라는 이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요. 아, 생존 기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경험과 죽을 고비를 많이 겪어봤다는 거겠죠. 네. 제 기억으로는 가장 큰 고비가 그때가 2017년 7월 20일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스카이다이빙, 예, 그것도 520번째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그북에 이걸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520번째 점프를 하다가 척추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 리더보다는 이 앞장서는 리더, 예, 행동하는 리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틈만 나면 배우러 다니고 연습했습니다. 스쿠버, 승마, 스카이다이빙, 비행기 조종사 등. 처음 할 때는 뭐 저도 무서웠죠. 네. 아, 제가 폐쇄공포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놀이기구 그 바이킹 있잖아요. 바이킹도 못할 정도로 막 오금을 저려하고 막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관을 믿고 기초를 충실히 하면서 망설이지 말고 앞을 보자. 아, 내가 갈까 말까 주저하다가 오히려 더 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갈 거면 확실히 가고 말 거면 말고 내가 가기 시작했으면 확실하게 나의 조력자를 믿고 앞으로 가자. 그런 마인드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던 중에 2017년 7월 20일 아까 말씀드렸죠. 예, 스카이다이빙 하다가 척추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었는데요. 제가 그 요추 2, 3, 4부를 하나로 묶는 티타늄 삽입술을 마치고 제가 의식에서 깨어나 보니까 소변줄을 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완전 패닉이 왔습니다. 그렇게 날아다니던, 그렇게 뛰어다니던 제가 앞으로 뛸 수 있을까? 다시 정글을 갈 수 있을까? 저한테는 엄청난 시련이 온 순간이었습니다. 재활치료를 하는 순간에도 우울함으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못했던 걸 한번 해보자. 비행 공부를 한번 해보자. 예전에 꿈으로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론 공부를 병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퇴원을 해서 3년간 쭉 계속 비행 공부와 정글 프로그램을 이제 오가면서 한 과목 시험 보고 또 붙고 또 정글 가고 또 한 과목 시험 보고 어떤 때는 떨어지고 또 정글 가고 그런 식으로 3년간 제가 반복을 해서 15과목 이론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4번의 실기 시험 끝에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뒤에서 3번째? 그것도 반에서? 그 정도로 공부하고 담을 쌓고 있었는데 제가 진짜 그것을 간절하게 갖고 싶으니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의 인생의 모토가 바뀌었습니다. 더 과하게 도전하고 더 과감하게 살자. 어떤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다이빙 사고를 겪었으면은 이 트라우마 없냐? 저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더 과감하게 할 거다. 더 달릴 거다. 예. 그 대신 더 기초를 탄탄히 하면서. 그게 꿈이라면은 무한 반복을 하더라도 그걸 가져야 되죠. 그게 저의 성격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생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정글이든 도시든 어디에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저만의 김병만식의 생존 전략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에는 이제 울렁증의 아이콘. 사실 대학 입시부터 저는 뭐 실패, 뭐 낙방의 아이콘이었거든요. 뭐 백제대 방송연합과 3번 떨어지고 서울예전 연극과만 6번 떨어지고 개그맨 시험도 8번 만에 됐으니까요. 그리고 20살 때 사책에서 한번 떨어지고 그 떨어진 거하고는 뭐 상관이 없나? 예. 네. 아무튼 많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건. 예. 네.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정말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뭐 중간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마로니에 공원이 있어요. 마로니에 공원에서 저희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만들었냐고 소리를 질렀죠.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정말 불효의 소리를 한 거죠. 그게 지금도 제 마음속에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더 달려야 되겠다.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저의 에너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순간에 제가 저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저의 목표를 향한 집중력을 더 올렸죠. 정글에서 그 한 목적지가 있는데 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길은 가깝지만 이제 암벽을 올라야 되고 넘어야 되고 어떤 길은 물을 건너야 되고 어떤 길은 멀리 돌아가야 돼요. 시간은 더 걸리지만. 근데 자기만의 맞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저만의 길을 찾아서 저의 분수에 맞는 길을 찾아서 누군가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김병만의 완주를 목표를 해서 달려보자. 포기하지 않고 과하게 도전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저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깨끗이 인정하고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하는 게 그게 저의 두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저 데뷔했을 때는 그 당시에 최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경규 선배님, 유재석 선배님, 강호동 선배님 그런 선배님이 되기 위해서, 선배님처럼 되기 위해서 꿈을 꿨죠. 근데 저는 절대 저렇게 대단한 분들을 쫓아갈 수 없다. 똑같이 될 수 없다. 김병만은 김병만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진짜 해서 즐거운 거,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그게 슬랩스틱 코미디였습니다. 그래서 슬랩스틱 코미디로 김병만이 1등이 돼서 김병만이라는 이름을 알리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로 웃기는 것보다 몸으로 웃기는 그런 코미디를 했습니다. 무술 코미디를 했죠. 무대 위에서 약간 묘기도 보여주면서 듣고 또 웃음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코미디를 해보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달인입니다. 예, 저는 그 달인 때 울렁증을 극복했던 것 같아요. 달인 이전에는 무대 올라가기 전에 답을 가지고 올라간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답은 무대 위에서 찾는다. 그걸 좀 깨닫고 나서 무대 위에서 더 리얼한 상황 그대로 보여주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다. 실수하는 것마저 그대로 보여주자. 그 대신 관객한테 되게 편안함을 주자. 그런 저만의 방식으로 계속 쉬지 않고 예, 달렸습니다. 그 예전에 그거 있습니다. 코코넛 깨기. 16년간 머리로만 격파해온 달인이 있습니다. 그 달인 할 때 사실 무대에서 코코넛을 격파했는데 코코넛이 안 깨져서 깨졌어. 내 머리가 깨졌어. 이렇게 하는 그런 코미디가 있는데 그때 실제 그 코코넛이 깨진 겁니다. 되게 상황이 이제 난감했죠.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내 머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게 되게 웃는 겁니다. 아, 무대 위에서 이렇게 답을 바꿀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저만의 길, 진짜 예능으로 데뷔할 때도 익스트림 예능으로 데뷔하자. 어떻게 보면 익스트림 예능은 제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피겨 스케이팅, 거기에서 이제 뭐 유노 아이유 이런 대단한 사람들 제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2시간 연습하면 저는 4시간 연습했습니다. 5시간 연습하고 6시간 연습하고 그러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프로그램에도 되게 가치 있게 하자. 더 그렇게 해야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김병만은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조금 부족한 김병만은 그렇게 해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뭔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생존 기술은 손으로 만들고 몸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뭐 책도 좁지만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건 현장.

다르거든요. 그 정글을 촬영 가기 전에도 직접 제가 뭔가를 다 연습을 해보고 그 나라의 환경에서도 이제 또 공부해서 가지만 그 현장에 가서도 미리 직접 현지인들한테 찾아다녀서 그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직접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책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준비가 아무리 철저해도 솔직히 그 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거를 딱 먹으면 죽냐? 입에다 넣어보면 돼요. 넣으려고 하면은 원주민이 깜짝 놀라 버리라고 완전 인상을 씁니다. 그건 못 먹을 거예요. 근데 딱 했는데 원주민이 활짝 웃어. 이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친해지게 돼서 그 현지인들한테 참 기술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에서 봤던 거는 거의 못 써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현장 경험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항상 갔다 오면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고 뭐 식생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어떤 공생, 자연과의 공생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예, 그랬습니다. 그 요즘 제가 빠져 있는 거는 목공하고 농사. 저는 뭔가 이렇게 식물을 가꾸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텃밭에 농사를 지어서 이걸 잘하는 걸 보면서 약간 동물 키우는 것보다 식물 키우는 재미에 더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또 깊이 빠져들어서 뉴질랜드에 45만 평 땅을 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땅을 샀다고 하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김병만의 재산 수준 막 이렇게 나오는데 땅을 산 게 아니라 숲을 산 겁니다. 정글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정글 하면 뭐겠습니까? 맹지 맹지. 그러니까 평당 뭐 200원짜리 300원짜리 이런 걸 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자연 공부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자연 속에 와서 힐링도 할 수 있는 지인들의 행복 공간 이런 걸 만들고 싶어서. 근데 사람들은 꿈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나는 건물을 사야지, 나는 뭘 사야지 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녹색 정글이 좋았습니다. 그게 제가 진짜 행복한 저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만들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저의 행복입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정글을 떠나서 진짜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야생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그 경험을 더 많은 분들이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정글 시절에 출연자가 아니라 제작진의 하나로 뛰고 또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이제 코로나로 쉬고 있는 사이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기획하고 영상도 만들어보고 제가 출연도 하면서 직접 예, 그쪽 세계로 뛰어들었고 개그맨 달인 정글의 병만족장 제작자 모두 다 생존 기술을 알게 해준 고마운 이름입니다. 저는 올해 또 한 번 정글에 가서 생존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제 한계에 부딪혀봤습니다. 아 역시 거기에서 느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않았더라면은 거기에서 그 뛰어난 체력 강한 선수들을 하고 아마 이 같이 생존을 못했을 거예요. 예. 네. 요즘에는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에 또 정글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자연이 그나마 좀 살아있는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또 뉴질랜드 병만랜드처럼 한국에도 그런 이제 병만랜드를 만들어서 조금 이제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는 직접 흙도 만지고 나무도 심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존 체험장 이런 걸 또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그 세바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힘든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옥탑방 살 때 앞에 이제 골프장이 있었어요. 옥탑집에 살면서 돈 아끼려고 이제 화분에다가 이제 고추를 심어놓고 이제 그걸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따먹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이제 골프 연습장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참 한량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골프장에서 그곳을 직접 봤어요. 그 의자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와, 그때 그 당시에 봤던 그 골프장에서 연습하시던 분들한테 죄송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어딘가에 어디에서 출발해서

그곳까지 올라오기까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아, 세상은 열심히 과감하게 달리면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뭐 이수근 없죠? 예, 이수근이 저보다 키가 커요. 저보다 아마 키 작은 분 없어요. 저는 사실 이수근은 희귀종이고 저는 멸종 희귀종. 지금 딱 보면 짭짤하게 생겼잖아요. 예. 키로는 작지만 가난했지만 저는 남부럽지 않는 경험 부자, 도전 부자, 예, 정글 전문가, 생존 전문가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흔한 부자가 아니라 경험 부자, 도전 부자가 돼서 자신 안에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재미에 푹 빠져보십시오. 현장에 답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자신만의 생존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또 승리자입니다. 부디 여러분 행복한 생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낯선 게 정상입니다 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똑같은 마음, 똑같은 사람, 작가 류승현 씨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 나만의 정글에서 나만의 생존 기술을 발견하세요. 개그맨 김병만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발티모라가 부른 타잔보이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영화 클리프 행어 중에서 트레버 존스가 작곡한 메인 테마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2: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이슈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4부 요인과 만나 투표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고 선거관리체계를 개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

0: 국토교통부소통수석은 오늘 이 대통령의 4부 요인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으로 규정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새 시대 조중 우호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자 시대의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앞으로도 환경을 같이 조중 관계 발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제1 전략 사업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조중 관계를 국가 간 관계의 모범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 법, 집행, 군대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오늘 오후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당 각급 각 분야의 우호 교류를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며 당 건설과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심화해야 한다며 외교, 법, 집행, 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서 중조 관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8000이 깨졌으니 대폭락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취임 이전의 수치인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외환시장에 영향을 이상하게 미치고 있다며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시장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만나 피지컬 인공지능 협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와 젠슨 황 CEO는 오늘 면담에서 엔비디아 컴퓨팅 인프라 구축 가속화와 피지컬 AI 생태계 성장을 위한 협력을 구체적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APEC 협력 당시 약속한 GPU 26만 장의 차질 없는 도입과 더불어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도입을 연내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란과 교전을 제기한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8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밤사이 시작된 이번 공습에는 수십 대의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투입돼 이란 내 전략적 방어 시스템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에 강원 남부 내륙 지역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 지역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2: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3: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3: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2: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3: 문의전화 서울 771-1932.
1: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목사가 들려주는 생생한 삶의 현장, 최운형 목사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1: 오늘 초대 손님은요. 17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사임을 하시고 지금은 조그마한 김치찌개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2: 네, 예수님을 설교하는 자에서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선택하신 길이라고 하시는데요.
3: 이게 목회 17년이면 네. 사실 좀 이제 안정된 목회 그렇죠. 누리실 수도 있는데 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밥상의 최운영 목사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예, 맞습니다. 네. 김치찌개집 사장님 느낌은 안 나시죠?
2: 네.
1: 체육 선생님 느낌이시죠?
3: 안녕하세요.
1: 목사님 반갑습니다.
3: 네.
1: 저희가 따뜻한 밥상 목사님이라고 소개해 올렸는데 따뜻한 밥상은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4: 저희 밥집은 네. 그 지금 되게 힘들고 가난하고 예. 어려운 사람들, 특히 청년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저렴한 가격에 예. 맛있는 찌개하고 예. 밥을 마음껏 먹고 배불리 가시라고 응원하는 그래서 이제 밥도 무한 리필로 주는 그런 식당입니다. 네네.
1: 근데 가격이 얼마예요?
4: 3,000원 받습니다.
1: 3,000원에 계속 먹어도 되는 거예요?
4: 그렇죠. 3,000원 찌개를 시키면 네. 밥은 얼마든지 드실 수 있는 그런 식당이고.
1: 그럼 당연히 적자 아닌가요?
4: 적자는 아니고요. 예, 예. 겨우 예. 망하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어떻게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게 좀 행복하세요?
4: 굉장히 행복하죠.
1: 예.
4: 날마다 행복하고
1: 예.
4: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1: 예.
4: 목회할 때와 지금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
1: 예, 예, 예.
4: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1: 네.
4: 교인들이 설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보다
1: 예.
4: 사장님 찌개 너무 맛있어요 하는 말이 더 행복하고 이제 성도들의 찬양 소리보다
1: 예.
4: 이 빈 그 냄비를 끝까지 달그락 긁으시는 그 소리가
1: 예.
4: 저를 더 행복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1: 그 모습에 또 행복을 느끼시는
4: 그럼요. 네.
3: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궁금한 게
4: 네.
3: 이게 이렇게 정말 운영을 하시면 좀 이렇게 버거우실 것 같아요.
1: 네.
3: 야, 이게 내가 계속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해야 되나?
1: 그러게요.
3: 그렇죠. 근근히 뭐 이렇게 하시고
4: 그 손님들이 밥을 유난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드시는 분 계시면. 제가 지금 5년 되어 가는데도
1: 네.
4: 이게 울렁거려요.
1: 울렁거린다는 건 어떤?
4: 속상하다는 뜻이죠.
1: 아.
4: 네. 너무 드시는데?
3: 드시는데.
4: 제가 그걸 이제 저희 봉사자에게 이렇게 푸념을 하죠. 표정처럼.
1: 예.
4: 저분 너무 드시는데?
1: 네.
4: 망하겠는데?
2: 네.
4: 그러면 이제 봉사자분들이 목사님, 기왕에 먹이기로 했으니까 기쁘게 하세요.
1: 네.
4: 그렇게 제가 또 말씀하시잖아요.
1: 예.
4: 그럼 저는 또 그래요. 아니, 권사님.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니까 그렇지 매일 나와보세요. 저게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집에 가면 저녁에 이제 고맙게도 그런 분들이 저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요. 왜 이런 밥집을 하고 저런 분들이 당연히 와야 될 곳임을 생각하고
2: 네.
4: 이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는 그런 계기가 되죠.
1: 보통 요즘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건비 또 일하시는 분들 비용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고충이 많은데
4: 그렇죠.
1: 어떻습니까? 따뜻한 밥상은?
4: 저희가 이제 3,000원 받고 식당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1: 네.
4: 이제 인건비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1: 예.
4: 네. 그 자영업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알게 되고
1: 예.
4: 저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주방에 일을 하고 또 제가 홀도 매니징하고
1: 직접 다 하세요?
4: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건비라고 하면 이제 제가 받는 최저월 시급보다
1: 예.
4: 조금 낮은 금액을 제가 받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자원봉사로 이제 홀 서빙해 주시니까 인건비 문제에서 저희가 자유롭고 식당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그 제일 최저 임금보다 더 낮은 시급을
4: 계산해 보니까 조금 덜 받더라고요. 제가
1: 더 낮게
4: 네.
1: 받으시고 어차피
4: 네.
1: 뭐 사장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받는 입장이 아니니까
4: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제가 책정하고 저희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 예, 그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그나마 네네. 버틸 수가 있는데 어떠세요? 그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네. 이 막상 가게를 운영해 보면 많이 다른 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어떠세요?
0: 일단 몸이 힘들죠. 네.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되니까 예, 예. 몸이 힘든데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지난 4년 반 동안 몸이 아파서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 네, 몸이 힘든데 항상 예. 건강한 느낌.
2: 예. 네,
0: 그리고 제가 전혀 몰랐죠. 이 밥집을 해보니까 제가 이 밥집에 상당한 재능이 있더라고요. 남들이 다 칭찬해요. 손도 빠르고 네. 그래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굉장히 풍성하게.
3: 네. 그 전에 뭐 집에서 요리 같은 거 이런
0: 전혀요.
3: 전 안 하셨어요?
1: 네. 아, 이 네. 처음 하신 거예요?
0: 예, 할 줄 모릅니다. 네. 아, 설거지를 좀 했을 뿐이고. 네. 뭐 제가 요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1: 네. 그래도 김치찌개 맛있나 봐요. 손님들
0: 지금은 많네. 굉장히 맛있죠. 와. 저희 지역의 맛집으로 지금 리스트 되어 있습니다.
1: 그 김치찌개 집만의 비법이 있다면 어떤?
0: 그건 말씀드려요.
1: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은 말고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집은 뭐 어떤데 우리 고기가 풍성하다 뭐 이런 예를 들어
0: 저희는 장점. 정성.
3: 정성.
0: 가령 저는 밥할 때 항상 기도하거든요.
1: 네.
0: 이 밥 물 맞추잖아요.
1: 네.
0: 밥을 맞추는데 제가 서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밥이 그렇죠. 많은지 적은지. 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물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안수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쌀 이제 쌀 위에 제가 안수를 하죠. 이 밥이 맛있게 되어서.
3: 맛있어질지어다.
0: 네. 드시는 분들이 행복하기를 아침에 기도하고.
1: 예. 목사님이 또 목회 활동을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 텐데 처음에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을까요? 뭐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0: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네. 장남인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를 어려서부터 말씀하셨어요.
1: 네.
0: 저는 이제 어릴 때는 당연히 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1: 네.
0: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철이 드니까
1: 네,
0: 세상에
1: 아니죠.
0: 목사는 하면 안 되겠고.
1: 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0: 너무 가난하고. 네.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는 교회에다가 아버지를 뺏긴 거잖아요.
1: 예, 그렇죠.
0: 가령 뭐 어린이날 네. 이런 날 되시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인 중에 홀부모 자녀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가버려요. 저희는 안 데리고
3: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0: 그래서 이상하게 저희는 집에 있게 하고.
3: 아유 참.
0: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걸 당하시니까 목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생각했고. 그런데 이제 대학 졸업할 쯤에 아버지가 네게 목사 되라고 말하진 않겠는데. 신학대학원 시험만 한번 탁 쳐라. 그거면 내가 만족하겠다. 그래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한번 탁 쳤죠.
1: 붙었죠.
0: 근데 그게 덜컥 되더라고요.
1: 전 그래서 도망쳤어요. 전 그 저보고 신학대 가라고 해서 저는 한국으로 도망쳐 나왔거든요. 예.
0: 그래서 뭐 신학 합격되니까 한번 가볼까? 그리고 뭐 전도사하고 그 신학교 갔더니 뭐 다들 소명이 있더라고요. 뭐 병 고침 또 뭐 기적 꿈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왔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하면서 졸업하고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뭐 이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1: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셨고
0: 네네.
1: 목회를 하셨을 거 하셨잖아요.
0: 그렇죠. 나름 즐겁게.
1: 예. 어디서 하셨죠?
0: 한국에서 조금 하고
1: 예.
0: 3년 풀타임 목사를 하고
1: 예.
0: 미국으로 건너가서
1: 예.
0: 한인 교회 목사로 17년을 일을 했죠.
1: 예. 그럼 17년간 목회를 하셨는데
0: 네.
1: 왜 어떻든가 17년을 목회를 하시니까
0: 제가
1: 어떻든가.
0: 목사로서 이제 연륜이 생겨나고
1: 예.
0: 나이가 들어가는데
1: 예.
0: 이상하게 좀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1: 예.
0: 좀 불편한 마음.
2: 네.
0: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1: 예.
0: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1: 네.
0: 제가 연구하고 설교하는 주제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
1: 네.
0: 또 병들고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웃이 네. 되시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들을 살리시고 같이 잘 살고 뭐 이런 삶을 사셨는데 목사인 저는 그 말씀대로 설교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점점 그것과는 멀게 사라지더라고요.
1: 예.
0: 연봉도 좀 많아지고 자리 좀 안정되고 그래서 이건 뭔가 아니다.
2: 네.
0: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했죠.
1: 네.
0: 내가 한번 설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근데 쉽진 않았지만 나이 50이 넘기 전에
1: 예.
0: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 결단하고
1: 예.
0: 이제 변화를 시도한 거죠.
1: 그래도 이제 그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2: 그럼요.
1: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4: 혼자만의 결정을 할 수도
1: 없고. 예, 할 수도 없고.

0: 왜곡이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쉽지 않았죠. 예. 예. 일단 제가 변화를 이제 주겠다, 가난한 사람과 예수님 말씀처럼 예. 이웃을 위해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줘야지 했는데 막상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것도 별로 없고 예. 그렇게 살긴 살아야겠는데 뭘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랜 기간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설교하거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에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예. 한 발을 딱 내딛으면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같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자. 예. 사임하면 뭔가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당일을 소집해서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죠.
0: 당에서 당황해 하셨겠는데요.
2: 그러니까요.
3: 17년 목회를 하셨는데.
0: 무슨 뭐예요?
1: 처음에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네, 그렇죠. 막 물으시더라고요.
0: 그렇겠죠.
1: 물으시고. 근데 그중에 한 장로님이 참 지금 생각하면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 게 목사님이 사임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네. 대책 없이 가시면 교인들이 걱정하고 네. 그렇죠. 또 가십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한국을 가시든 뭐 다른 교회를 가시든 결정되면 사임을 허락해 주겠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뭘 할지를 찾는 중에 예. 제가 옛날부터 식당이 하고 싶더라고요. 식당이.
2: 그것도 좀 신기한
1: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요리도 할 줄 모르고
2: 그러네요.
1: 이상하게 손님 오면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자리 안내하고 주문 받고 음식 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뭐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3: 언제부터 약간 먹방을 보셔서 그러신
1: 아니요. 아니, 미국에서 그때 먹방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텐데
0: 좋은 손님들만 보신 거 아니에요? 좋은 손님들, 착한 손님들만
1: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미지가 참 좋아가지고 네. 그러고 싶었는데 저희 교인 중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제가 잠을 구했죠. 예.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돈 있어요? 음식 할 줄 알아요? 이거 최악의 노동이에요. 하지를 말라는
3: 거예요. 현실적인데
1: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네. 마침 제 페이스북에 기사 하나가 링크가 되었는데 네. 서울에서 어떤 신부님 수도회가 네. 가난한 청년들을 위해서 3,000원짜리 찌개를 판다는 기사가 딱 오는 거예요. 네. 순간 가슴이 쿵.
3: 이거다.
1: 예, 바로 이거다.
2: 우와,
1: 아 이거다. 내가 식당이 하고 싶었는데 이거 이 식당이구나.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비행기 타고 바로 한국에 와서 네? 신부님을 찾아가서
3: 네. 신부님 네.
1: 저 이거 할 테니까 괜찮죠? 신부님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다시 미국 가서 저 할 거 찾았습니다. 한국 가서 김치찌개집 3,000원짜리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죠.
3: 근데 뭐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뭐 결정이 됐어요.
1: 네.
3: 그래도 이거 기대함도 있지만 현실에 딱 맞닥뜨렸을 때 뭔가 걱정도 있고.
0: 그럼요. 전 얘기만 들어도 걱정.
3: 이거 진짜 되나? 뭐 이렇게 네. 어떠셨어요?
1: 뒤도 안 돌아보고 결정을 했는데 네.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시는 분을 이제 뽑고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을 석 달을 거치는데 예, 예. 걱정이 오는 거예요. 정신이 이제 좀 들기
0: 시작하고
1: 염려가 예. 생기는데 예. 다른 걱정 염려는 제가 다 이렇게 물리쳤어요.
0: 네.
1: 물리쳤는데 마지막에 딱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걱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먹고 사는 문제.
2: 네. 그렇지. 네.
0: 아, 당연히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생각 못했어요. 마지막에 먹고 사는 문제가 나 한국 가서 먹고 살 수 있겠니? 뭐 먹고 살래?
2: 네.
1: 아,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제가 목사로서 그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네. 먹이시고 입히시고 무엇을 먹을까 설교하잖아요.
0: 네.
1: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0: 네, 네.
1: 저는 먹을 게 있으니까.
3: 아하.
1: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탁 침범하는데 한 일주일을 고민하는데 엄청나게 이 제가 가식적인 설교자였구나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사람이 가식적인 게요. 끝이 없어요.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이 걱정이 멈추질 않으니까 하루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아주 간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제가 성경 가르침대로 한국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부분에 뭐
3: 준비된 것도 아니고
1: 행여나 내가 누굴 돕겠다고 가서 잘 안 풀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살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하시겠냐고.
3: 덕도 안 되고.
1: 그래서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딱 기도를 하는데 즉답이 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가끔 즉답이 오는데 최 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밥집 하니까 밥은 새끼 먹게 해줄게.
3: 야,
1: 그냥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3: 그러니까 밥이 그 밥이 참 그 밥이 아닌 것도 있는 거지.

0: 정확하게 해주시네.
1: 그래서 왔죠.
2: 그럼 네. 그렇게 한국으로 오셨고 이게 한국에서 식당을 또 알아보는 와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이 드는 일들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결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개인적인 인위적인 결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 그 신학교 때 은사하셨던 서정훈 총장님께서 저희 집 가까이 사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제가 총장님 제가 이런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쭤봤더니 예.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최 목사에게 순조로움을 선물하실 것이다.
3: 순조로움.
1: 순조로움을 선물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아 순조로움.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순조로움이 있을지를 제가 살폈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3만 불 정도를 들고 왔어요. 예. 전별금하고 뭐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경력금 3만 불, 한 3,500만 원? 네네. 저는 그것만 될 줄 알고 왔는데 얼마나 그때 제가 엉터렸냐 하면 제가 살 집에 대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월세방에 대한 계획이 없었고
4: 이거야말로 너무 대책이 정말
3: 이건 거의 13, 4세가 그냥 무작정 한국 갈 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오는 거
1: 비슷하죠. 예.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게를 계약하는데 보증금을 내래요. 네. 미국에서는 디파짓 그래서 한 달 월세만 내면 되는데 뭐 보증금? 그러니까 저는 3,5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더니 6,000만 원이 더 들게 생긴 거예요. 도착해서 네. 순조롭지 않고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제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요? 근데 제가 부목사 할 때 그 서울 홍강교회 부목사를 할 때 네. 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친했던 교우들이 좀 계셨는데 가끔 연락을 주고받은 분들에게 제가 한국 갑니다.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왜 오냐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제가 들어갔습니다 하고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 저를 찾아왔어요. 네. 세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얼마 정도 비용이 들 것 같습니까? 네. 제가 계산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1천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줄 주는 거예요. 절반을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순조로움? 생각도 못하는 돈이죠. 와. 그래서 가게를 오픈하게 됐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만약에 제가 6천만 원을 들고 와서 가게를 열었으면 그건 제 거잖아요. 소유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돈을 하나도 안 냈으면 지금 같은 책임감이 상당히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예. 반반 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거죠.
2: 그러면 이 순조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얻으셨잖아요. 네네. 그럼 장사를 시작하셨을 때도 그 순조로움이 계속 되었는지도 또 궁금해요.
0: 그러니까
3: 뭐 그렇지 않았겠죠. 지금 보니까 아무 대책 없이
1: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네. 정말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3: 될 리가 없죠. 네. 목사님 얘기만 네. 들어도 될 리가 없습니다.
1: 맛이 없고 하루에 뭐 8명 뭐 10명 이렇게 오고 네. 저녁 타임은 한 명 나눠줄 때가 너무 많았고 예. 혼자 4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눈만 바라보고 근데 아무도 안 오셔요. 안 오시더라고요.
0: 그래서 사장님 분이 맛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오겠어요. 네,
1: 뭐 할 줄 알아야죠. 근데 적자가 이제 쌓이잖아요. 예. 제가 예비비를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걸 갚고 하다 보니까 빚이 계속 쌓이더라고요. 예. 임대료 나가고 그렇죠. 장사는 안 되고 예.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적자일 거라고 예상하고 왔죠. 그 정도는 지켜야 된다 왔는데 6개월 지나 7개월, 8개월, 9개월 계속 적자예요. 심각하게. 네. 그래서 빚이 한 900만 원인가? 예. 까지 되는데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미국으로 야반 도주해야 되나? 궁리하고 있는데 어떤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네. 떠밀려서 쪽 예. 요만하게 아마 기사가 나왔는데 그 며칠 뒤에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3: 뭐라고 인터뷰를 하신 건데요?
1: 그냥 뭐 김치찌개 끓이는 목사님, 뭐 미국 교회 접고 와서 이 신기했던지.
3: 사연을, 이 사연을.
1: 예, 이 사역을 이제 제가 김치찌개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3: 사진 찍고. 뭐
1: 제가 그때 반지하 살았는데 궁색한 이야기도 좀 쓰고 뭐 그랬더니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3: 기사 보고?
1: 예, 각각의 세 분이 자기가 후원하고 싶다고 기사를 봤다. 예. 그 봉투를 주고 하시는데 놀랍게 300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900만 원 빚을 갚아버렸어요.
3: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빚 더 줘도 될 걸.
0: 진짜요?
3: 야, 그런 게
2: 진짜 정확하네.
1: 진짜 이건 목회 때는 못 느껴본 일종의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안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그래. 또 다른 하나의
0: 순조롭게 하나 정말 경험되시네요. 네. 네.
3: 그럼 이제 그 빚 청산하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1: 장사가 계속 잘 안 됐죠?
3: 예. 빚은 갚았다고
1: 빚은 갚았는데 그렇다고 장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

0: 근데 장사가 갑자기 잘, 그쯤에 이제 찌개도 맛을 좀 만들기 시작할 쯤이었는데, 네. 장사가 갑자기 잘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1: 아, 어떤 거죠?
0: 좀 어리석은 이야기인데, 예. 그때 저희가 평균 하루에 한 40명 정도 오실 때예요, 손님이. 예. 근데 50명은 오셔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볼만 하겠다, 예. 생각할 쯤이니까 하루에 10명도 오셔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어떻게 오게 해요, 10명을? 예. 뭐, 전단지를 돌려요? 예.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10명을 오게 할까? 그걸 내내 궁리하고 있던 차에, 하루는 문득 우리 3,000원짜리 집이지만, 예. 이것도 비싸다는 생각이, 돈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이 있겠구나, 예.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을 어떻게 먹이지? 생각하다가 아하, 쿠폰을 만들어서, 예. 그분들에게 나눠주면 되겠구나. 3,000원짜리 뭐 식권? 그러면 그분들이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두 가지 교체하던 중에 식권을 몇 개 만들지? 그러다가 제가 아, 300장을 만들어서 매달 줘야겠다. 왜 300장이냐? 예. 하루에 10명이잖아요. 예. 10명이 더 와야 되잖아요. 예. 10명이 더 와야 되는데 10명 주면 아 그럼 되겠네, 네. 하고 계산이 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 봉사자들에게 핵심 봉사자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봉사자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바보예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바보냐 그랬더니 돈 내는 손님이 와야 되지, 돈 안 내는 손님이 더 오면 적자가 더 심해지죠. 그러시는 거예요.
2: 지금 제 마음속에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0: 예. 근데 그게 저는 진짜로. 그 말을 듣는데 어? 진짜네? 생각이 어? 정말이네? 제가 계산을 잘하거든요. 네. 잘하는 사람인데
3: 잘할 수 계산이 아니신 것 같은데.
2: 아니 저는 진짜 마음속에 목사님 바보예요 하고 싶었어요. 네. 네.
0: 근데 어떡해요, 제가 목사인데 말을 뱉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거둘 수도 없고 또 신행하자니 적자의 폭이 더 커질 것 같고, 네. 고민하고 있죠. 고민을 하는데 저희 홀리네이션스라는 그 김상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희를 꾸준히 후원하시는 분이, 네. 마침 제게 그날 카톡을 하나 딱 보내셨는데, 네. 누가복음, 그분은 제게 보낸 게 아니고 전체에게 보냈는데, 예. 제게도 왔죠.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뭐 후이 줄 것이다,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이 제 눈에 딱 오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0: CBS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0년 후에 당신은 이미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았던 일 때문에 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세요. 도체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십시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이었습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3: 경험이 학습되는 대학,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지난 토요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평일이 아닌 토요일이어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나들이를 나갔고 카페는 붐볐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경건함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성이 먼저 왔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피날길에 오른 사람들의

0: 갈 길은 멈출 곳을 몰랐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아는 대한민국은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목숨이 이 땅에 묻혔습니다. 어떤 이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향 땅에 돌아오지 못한 채 낯선 산자락에 누웠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것은 비석도 훈장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이들은 20살, 25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징집 영장 한 장을 받아들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직 이름도 못 지은 아이를 남겨둔 채 전선으로 떠났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슴 깊이 묻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토대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억은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누리는 것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 앎이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더 감사하게, 더 진지하게, 더 책임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반대로 기억을 잃은 공동체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치른 대가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기억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속해 있습니다.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서로를 존중하며 이 사회를 가꾸는 것. 그것이 그분들의 희생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현충일은 지나갔지만 기억은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숨쉬는 이 공기, 걷는 이 땅,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이름 없는 헌신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헌신을 기억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억하는 자가 미래를 만듭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0: CBS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

0: 유교 장로회 감사드림 교회 차영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필터스 목사님은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이라는 그 책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한 제 육신은 지극히 평범하고 어쩌면 지루한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바로 그 지루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자들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한 방향으로의 오른 순종을 바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성실한 일상 속에 고넬료의 군대를 연결하는 선교적 기적을 짜 넣으셨습니다. 화려한 기적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당신이 매일 성실하게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발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실은 귀합니다. 토마스 캠퍼스 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성자가 되는 비결은 특별한 이적을 행하는 데 있지 않고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지루하고 피곤한 순간에도 성실하게 당신의 제단을 지킬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제단을 지켜야 됩니까?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감사의 제단, 기뻐하는 제단, 여러분 순종의 제단, 성실의 제단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하늘은 가장 신비로운 은혜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쌓아올린 삶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실은 귀합니다. 베드로가 성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되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했어요. 아침 10시 그리고 6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 우리들과 좀 다르게 식사를 두 끼만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6시에 12시에 그가 기도하러 올라갔고 또한 10절 말씀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이라고 했습니다. 시장하다는 것은 아 베드로가 첫 끼를 건너뛰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도 피곤해도 그래도 기도의 시간을 지켰고 베드로를 도왔던 성도님들일 것 같습니다.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곤해서 예배를 좀 뒤로, 피곤해서 기도를, 피곤해서 이런저런 것을 조금 뒤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줍니다. 베드로는 피곤해도 배가 고파도 예배를 뒤로하고 기도를 뒤로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지위를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의 삶을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배고픔으로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가 시장하였어요. 배고팠어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듯이 먼저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황홀한 중에라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황홀의 그 뜻은 몽롱한 착각이나 비몽사몽이 아닌 깨어있는 의식의 상태 때 환상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환상이 11절 말씀에 보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갖가지의 동물들을 일어나서 먹으라 했고 베드로는 그 말에 주님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달아 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깨어짐은 축복입니다.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소리

무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자기 속에 있었던 것들은 레위서 말씀해 보면 금화였던 것들이었습니다. 레위서 11장 말씀해 보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은 낙타나 사반이나 너구리 종류를 말합니다. 토끼나 돼지 등을 말하고요. 기는 거, 두더지, 쥐, 큰 도마뱀 같은 거 금화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거, 독수리, 솔개, 까마귀, 올빼미 같은 이런 종류들 것은 다 금에서 먹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화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빼미 먹는 게 쉽습니까? 올빼미 안 먹는 게 쉽습니까? 저는 올빼미 먹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까마귀 먹고 싶지 않습니다. 왠지 까마귀 먹고 나면 내 몸이 까매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돼지는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요. 그러나 나머지 두더지, 그다지 도마뱀 먹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금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또 지금은, 구약에서는 분명히 금했는데 왜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을까요? 금하신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무분별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금처럼 음식 문화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채 먹었고 생것을 먹었고 아무거나 잡아 먹었습니다. 그 시대 때는요, 과거 원시시대, 과거 구약의 시대는 아무거나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실 때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금하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청결 때문에 금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 걸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습니다. 두더지도 먹습니다. 쥐도 먹습니다. 도마뱀도 먹습니다. 피채 먹습니다. 생걸 먹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아서 먹어야 되고 피채 먹어서는 안 되고 엉긴 건 먹어서는 안 되고 비닐은 또 벗겨서 먹어야 되고 쪼개 갈라진 건 먹어서는 안 되고 나는 건 먹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일상생활 가운데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가 먼저 좀 정리하는 건 술이지요. 어떤 담배이지요. 음란한 여러분 보는 것들, 음란 패설 다 멀리합니다. 그런 것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지 몰라요. 또한 우리가 술 문화는 또 꽤 재밌게 술 문화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재미나게 놀고 재미나게 노래를 부르고 어떤 춤을 추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금하십니다. 그만 춤췄으면 좋겠다. 그만 이제 술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그 마음으로써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인식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도는 다 잊어버리고 유대인들은 나는 솔개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독수리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쪽갈라진 짐승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 나는 깨끗해,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면서 율법만 내세웠고 그에 따른 세부 규정까지 많이 만들어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거나 먹는 이방인들 향해서 어떻게 돼지를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더럽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었죠.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18절 말씀에 무엇이 더럽게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이 문제지, 마음속에 있는 죄가 문제지, 돼지 좀 먹었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거 아니란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금했던 모든 동물들을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거, 나는 것을 잔뜩 넣어놓고 이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먹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 일어나서 먹으라 했을 때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해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라고 합니다.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안에 이제는 편견이 깨지기를 원했어요. 틀이 깨지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3천명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가 이루기를 원하며 그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 이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깨져야 된 틀이 있습니다. 어떤 틀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 마음 안에 있는 이방인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며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부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깊숙한 곳에 복음이 있었지만 더 깊숙한 곳에 복음 외에 율법이 있었고 편견이 있었고 전통이 있었고 또한 자신이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말씀해 보니 10장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나에게만 부요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그다지 관계하고 싶지 않은 참 그 사람은 나하고 결이 안 맞는 것 같아. 아 정말 못마땅해. 주님은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부유하기 원하지만 여러분들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이요. 아 저분은 너무 교만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부유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끊임없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포용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사업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점점 넓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내 안에는 틀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편견이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편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나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도 난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품을 수 있어 라고 스스로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고집이 클 수 있습니다. 소통 못할 수 있습니다. 관계 맺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옹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나의 편견 나의 틀을 깨며 이제는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기질이 있으셨습니까? 그 기질 바로 죄의 본성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그 기질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 말씀해 보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내 안에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질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혈기가 많고 조급했던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나도 지금도 혈기가 많아요. 조급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지금도 부정적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끊임없이 수근수근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사람에게 집착했던 사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음 안에 욕심과 이기심과 허영과 시기 질투와
어떤 정욕과 음란과 사치와 자기 자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여전히 내 속에 육신의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건 2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또 내가 성실하지 못했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불성실했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불성실한 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성실을 다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세상적이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는 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다시 나는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말씀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굉장히 포용적이고 굉장히 내 관계를 잘 맺고 난 틀이 없는 사람 아니다. 나는 편견이 많고 틀이 강하여서 나는 누구와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고집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바로 그 틀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각자에게도 질문해 보십시오. 자신의 기질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향이 있는가 어떤 기질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시고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우울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수근수근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세상적이신 성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여러분들 허영이 많으신 분들 사람에게 매이기를 아주 쉽게 하시는 분들 자신의 기질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13절에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했을 때 14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은 오늘 처음 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나 십자에서 끝이 아니라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성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부활까지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실 때 그때 22절 말씀해 보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것은 기질입니다. 항변하는 거 베드로의 기질이에요. 부정적이고 거부부터 하는 거 기질입니다. 주님은 버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47절과 4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네 집에 가느냐면 고넬료라는 집에 갑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직위가 있는 100명의 군사를 일으키고 있는 장관입니다. 장군입니다.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세례까지를 베풀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여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 충만한 고넬료 집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로마 사람입니다. 그들 통해서 얼마나 큰 여러분 아름다운 복음의 전파의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해도 너무 큽니다. 맞습니다.

0: 좀 넘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질을 아시고 그 기질에 여러분 삶도 묶지 마시고 사랑하는 이들도 묶지 마시고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을 묶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묶이십시오. 묶이시기 바라겠습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사드림 교회 차영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림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 한복판에 석유가 나는 유전이 있다면 어떨까요? 먼 나라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생활에 필요한 소중한 원료를 가까운 곳에서 가져올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페트병, 폐비닐, 폐양파망 등을 이용해서 재생원료를 만드는 공장들이 있는데요. 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었던 비닐이 나프타 같은 투명한 기름으로 변하는 과정은 눈으로 보아도 놀랍다고 합니다.

더 신기한 점은 폐 비닐이나 페트병을 깨끗하게 헹궈 배출하면 효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린 순간들이 헛되지 않은 것 같죠? 한 방울 한 방울 귀한 기름이 될 준비를 마친 셈이니까요. 박성욱의 CCM 캠프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Beautiful One by the Tree의 노래로 박성호의 CCM 캠프 2026년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 월요일 힘차게 잘 시작하셨죠?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아주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힘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CCM 캠프가 매일 밤 10시에 여러분을 응원하고 힘드리는 노래들 들려드릴까 말이죠. 자, 여러분의 이야기.

여기 신청곡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그렇게 재활용 쓰레기 열심히 분리해서 냈던 이유가 바로 이 도시 안에서 도시유전, 쓰레기를 이용한 재가공, 재생원료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였군요. 그럼도 앞으로도 더 깨끗하게 분리수거하고 아예 처음에 물건을 살 때 정말 포장이 잘 분리되는 그런 제품들을 생각해서 사야겠어요. 먼 바다 건너,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유전에서 원유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번 만든 자원을 다시 재사용하는 거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페트병에도 그리고 폐 비닐에도 폐 양파망에도 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부작 이야기 나누면서 또 신청곡 들으면서 함께 건너가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준비된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Rise Up, 게이더 보컬 밴드 그리고 퓨처링 케인의 노래를 함께 했습니다. 케인이 원래 발표한 곡이죠. Rise Up, Lazarus. 그런데 게이더 보컬 밴드가 같이 한 번 더 부릅시다 해가지고 같이 불렀습니다. 아,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들 쏙쏙쏙 인사들 들어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우리 뜨겁게 함께 하자고요. 로즈가드님께서 성우피디님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역시 좋은 노래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또 좋은 노래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예. 내가 생각할 때 오늘 같은 날씨에는 이 노래를 들으면 좋겠어. 오늘 같은 어떤 그 마음의 이런 기분에는 이 노래가 좋겠어.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아, 그 설교하고 이 찬양은 아주 그냥 찰떡인 것 같아. 그런 것들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설교 지난주에 설교도 잘 들으셨죠? 며칠이 뭐야?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제목 까먹으신 거 아니죠? 네. 기억해 주세요. 송아리님께서 저는 듣기 하다가 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잘 들으시다가 11시 58분에 주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세요. 1089번님도 찬양이 더 떨리고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도 그 찬양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찬양 제목은 이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자 곡으로 부탁드릴게요 하셨는데요. 아, 예라모십의 곡이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성을 걷고 있을 때. 예,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많은 분의 사랑을 받고 그 TV에서 어떤 그 축구 선수의 어떤 그 경기 장면을 보여주면서 배경음악으로 나와서 또 많은 주목을 받았던 곡이죠. 네. 부산의 자랑 예라모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준비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그러면 찬송가 좀 들을까요? 오캅의 오 놀라운 구세주, 제이밴드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딱 어울리는 노래 CCM 찬양 50곡으로 신청해 주세요.

제이 펜디의 쥐어 지난밤 내 꿈에 그리고 옥합의 오 놀라운 구세주 두 곡의 찬송가 이어들었습니다. 조주홍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마커스 부르신 곳에서 마커스 워십의 곡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적절한 자리를 찾아서 적절한 노래를 때에 적절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거북이 다둥맘님께서 샬롬 내일이면 드디어 30번째 뭐죠? 30번째 출석? 반갑습니다. CCN 캠프의 30번째 출석.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이렇게 들으실 때마다 출석 버튼 누르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서 CCN 캠프가 하루하루 이렇게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청취가 없었다면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달빛서리님이 요즘 CBS에 자주 나오는 듯한데 You Raise Me Up은 안 좋다던데요 하시면서 내 삶의 이유라 신청해 용 하셨습니다. You Raise Me Up이 안 좋다. 아마 여러 가지 뭐 배경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 찬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부르면 그것도 찬양은 아니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름다운 노래는 아름답게 부르면 아름답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아름다움이 전달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요 정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유레이즈 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처음 발표한 팀이 뭐 시크릿 가든이고 이 팀은 뭐 기독교 배경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뭐 많은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부르고 또 팝 가수들도 많이 부르고 또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가 뭐 기도하는 마음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고 있지요. 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손경민의 노래 아이비밴드 김정희 이기명이 함께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전에 가이 펜로드의 I need you more 듣겠습니다.

페이먼트의 주 이름 찬양 Blessed be your name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 잘 알고 부르지 않으면 원래 가사 뜻과 다른 뜻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그런 부분이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요거 잘못 이해하면 그냥 막 주님은 주시면 잘못 이해하면 이 가사의 그 원 가사의 뜻과 잘못 이해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노래는 욥기 1장에 나온 욥의 기도로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영어 가사 중에 주님은 주시며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You give and take away. 당신은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고 공급하기도 하시고 take away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들이 다 내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해도 나는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라는 기도의 부분인데 이 가사가 이제 아무래도 글자 수랑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처음 번역할 때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해서 요거를 조금 오해해서 부르는 경우가 가끔 아주 가끔 이 노래 꽤 오래된 노래지만 여전히 가끔 있다는 소식을 제가 최근에 들어서 노래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살짝 알려드렸어요. 이제 우리 캠프 가족님들은 그런 오해는 없으시겠죠? 네, 음악을 듣다가 이 노래의 해외곡의 번안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즘은 네, 또 그 AI 서비스, 번역 서비스 너무 잘 되니까요. 한 번씩 영어 가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우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공부해가지고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면 되니까요. 그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괜히 얘기했나? 이러다가 뭐 그 가사 좀 이상 좀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저 공부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 여러분 하라면 또 하죠. 네, 그럼요. 여기 성경 읽는 분이 계시네요. 5297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성경 통독하는데 에스라 시작합니다. 뜻은 잘 몰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소리내어 읽고 녹음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응원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성경 통독하면서 녹음도 하시는군요. 그래요. 근데 가끔 이렇게 그 녹음이라든가 필사라든가 그런 어떤 그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이거 잠깐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이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니 나는 일단 쓰기로 했으니까 써야지. 뭐 이거 녹음해서 내야 되니까 녹음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때 바로 찾아보기 좀 어려우면 이렇게 메모지 같은 데 적어놨다가 아니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여기 딱 찍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제가 필사하다 여기를 봤는데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뭐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게 막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 우리 성도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사모함이 있고 아,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뭐 바로 막그 자리에서 막 설명해 주고 막 필요한 책도 추천해 주고 막 그러실 것 같은데. 성경 읽다 모르는 거 나오면 바로 찾아보지 못하더라도 적어 둡시다. 네. 8183번님께서, 진행자님, 제가 아파트에 이사 온지 일주일인데요. 적응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결국엔 주님이셨네 듣고 싶어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아, 네. 이사 축하드립니다. 라는 인사를 보낸 지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사를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적응을 하고 계시군요. 아, 좋습니다. 저는 자라기는 그냥 일반 주택에서 쭉 자랐는데, 이제 커서 아파트에 살면서 처음엔 되게 어색했어요. 우리 집 위아래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마당이 없잖아요, 아파트는. 예, 베란다를 뭐 마당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어색했는데, 워낙 아파트 생활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막 수도만 틀면 막 더움을 나오고, 막, 버튼만 누르면 따뜻해지고, 연탄 갈러 내려가지 않는데. 연탄 얘기 너무 했나? 그래요. 엘리베이터 타고 슝슝 올라올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네. 아,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땐 조금 불편하긴 해요. 자, 적응 잘 하시고 결국엔 주님이셨는데 제가 2부에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아까 신청하신 예라모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커스의 노래 중에서 부르신 곳에서 신청하셨는데 이번에는 전승우의 목소리로 한번 리메이크 버전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날씨 밝은데 뭔가 마음은 지쳐만 세상 허우적대네. 나는 어느덧 점으로 내피는 그림자 사라져가네. 그댄 내게 하나의 비가 뻗치되어 내 맘자리 잡네. 힘과 터가 되어 포근한가 평안하면 좀 그 사랑으로 잠차 목이 메어 어둠 속 깊은 고기를 잃을 때 그가 날 인도해 주시기에 각자

전승우의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함께 들었고요. 박성우의 CCM 캠프 오늘 월요일 순서 1부 이제 마치고 2부로 가야 됩니다. 2부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손잡고 함께 가요.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 콕콕콕 누르면서 2부에서 만나는 거 아시죠? 1부 콕콕 엘리베이션 워십의 Praise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0: C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CBS 교계 뉴스입니다.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제3회 코리아 평화의 날을 개최하고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충일이었던 지난 6일 경기도 연천 호로고루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연천 호로고루는 한국전쟁 당시 남북이 대치하며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분단의 상징적 공간인 접경 지역에 모인 이들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노래했습니다. 행사는 어린이 합창단과 제주에서부터 600km 평화 대장정을 마친 강명구 마라토너 등이 참석해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한국전쟁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진행해온 새해된 교회가 올해도 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새해된 교회는 지난 5일과 6일 미국 버지니아와 워싱턴 DC를 찾아 보훈 행사를 개최하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고령화로 한국 초청 등 대규모 초청 행사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여 감동의 여운을 더했습니다.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마지막 한 분의 참전 용사가 생존해 계실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보훈 행사를 진행하겠다며 국제적 보훈과 민간 외교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와 그 복음의 열매인 강화도 교동교회가 최근 선교 협약과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순교 16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협약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정신과 선교 유산을 양국 교회가 함께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화 교동도는 토마스 선교사가 첫 내한 당시 심한 풍랑을 만나 머물게 된 지역으로 그가 도움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동교회 박광재 목사는 당시 외국인을 돕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지만 박동엽 선생은 토마스 선교사를 환대하며 기꺼이 도움을 베풀었다며 그 긍휼과 사랑이 놀라운 축복과 복음의 역사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일즈 하노버 교회 유재현 목사는 토마스 선교사는 아내의 죽음과 선임 선교사와의 갈등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조선 땅을 향한 사랑과 강한 열정으로 헌신했다며 그 믿음의 발자취가 오늘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 기독 NGO 기아 대책이 예장통합 평남노회와 미래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온교회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예장통합 평남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가 지역 안에서 사역을 지속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8년 12월까지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은 이번 협약이 미래자립교회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교계뉴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1: CBS
12: 인간의 운명이 어찌 됐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운명이 뭔가 좋은 쪽이기를, 우리가 신이라 칭하는 존재에 다가가는 것이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사랑과 사랑에 담긴 모든 것, 열정, 정의, 신의, 희열, 존경, 이타심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데려간다는 걸 우리는 안다. 책 속 이야기, 베리 로페즈, 여기 살아있는 것들을 위하여 속 한 문장입니다.
1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14: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월요일 2부 오늘 1시간 더 오늘의 끝까지 김은정의 축복송이 올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CCM 캠프 유튜브로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사연, 신청곡 기다리면서 2부에 준비된 광고 듣고 바로 이어가죠.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2부에 시작한 뉴 CCM 새 노래로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도 새 노래 들으시면

그래서 레인보우 성곡표 하트 콕콕콕 눌러주시고 새로운 노래 발표한 아티스트들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없어서 네, 신청을 해서 오늘 그 노래가 들어서 함께 듣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노래는요 제목이 좀 특별해요. 네, 김영수의 이응입니다. 이응. 제목이 이응이에요. 이응이 뭐지 했더니 곡을 들으면 알 수 있는데 좋아 자신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의 시작이 이응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아내, 아버지, 이웃. 그래서 그 내용으로 곡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김영수의 이응 같이 들어보실까요?

김영수의 이응 그리고 이어서 강중현의 목소리로 결국엔 주님이셨네 같이 들었어요. 네, 가사 이응의 가사가 좀 예뻐요. 네, 아내 내 뼈 중에 뼈, 아이들 날 애워싸며 처잘거리지, 아버지 참 오랫동안 이겨내셨고, 어머니 온갖 아픔 속에도 묵묵하셨지, 이웃 그리고 예수, 이분 없이 인생 설명이 안 돼. 예. 가장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존재는 모두 이응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었네라고. 이응 이응 이응. 참 재밌는 가사 잘 들었습니다. 8738번님께서

감사합니다. 지금 신청곡 보내드려도 되나요?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 러비임의 노래 신청합니다. 가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이 노래 너무 좋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또 위로받고 또 힘낸다는 소식 많이 전해주고 계시죠. 발바닥에 땀나기 아이디입니다. 불안함이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무너지지 않게 좀 더 버틸 수 있게 기도해봅니다. 저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런 불안함, 염려, 걱정 있죠. 뭐 건강에 대한 불안, 뭐 생계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불안함에 너무 집중하고 막 그 불안함에 막 깊이 묵상하고 막 불안함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은 그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불안함이 몰려올 때,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불안함을 계속 집중하고 불안함의 모양새와 불안함의 어떤 형태와 그런 걸 더 바라봐야 될 거예요? 아니면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정답은 알고 계시려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제가 준비할 테니까요. 함께 이 어려움의 시간에 힘내서 같이 걸어가시죠. 사람은 다 불안한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함에 너무 이렇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불안하네. 주님 찾아야지. 불안하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고요. 한웅재의 노래 듣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김영미의 목소리로 어둠 날 다 지나고 같이 들었어요. 그 앞에 들으신 곡은 정성화, 뮤지컬 배우 정성화의 오직 믿음만이. 이 노래도 오랫동안 많이 사랑받는 곡이죠. 아무래도 정성화 씨의 가창력이, 예, 가창력이 큰 힘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신청곡 빨리빨리 배달해드려야겠어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김대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얼른 듣습니다.

이경연의 오래된 새 노래 함께 들었어요. 이경연 목사님이죠. 이경연 분은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를 이끌고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아주 열심히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 사역을 섬기고 있죠. 계속해서 7479번님 사연 하나만 소개하고 음악도 듣죠. 샬롬. 오늘 아침 설교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어요. 오래전 찬양이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 그래요? 그렇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요걸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이세준 그리고 송정미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송승현의 목소리로 다시 들었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도 물러갑니다. 월요일 밤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열심히 살고 또 화요일 밤에 만나서 좋은 음악과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오늘 끝곡은요. 팀룩 워십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조수아 씨 음성으로 첫 곡 전해드렸어요. 함께 나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네요.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일 일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그 모든 시험을 참고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두 시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 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 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 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내 모든 시험 닥치는 시련 속에 라는 제목 찬양 함께 하셨고요. 소울메이트의 우리의 멸류관 전해드렸습니다. 하고 주말에 아프신 분들이 좀 계셨네요. 짱가님께서 반갑지 않은 목감기, 기침감기 와서 병원 가서 수액 맞고 약 처방 받고 그래서 주일 교회를 못 갔어요. 일주일 동안 몸 잘 추스러서 이번 주 예배 성가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고 더 심한 분도 계셨어요. 어째요? 노을가을님 금요일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리 발목을 다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하셨다고 입원해 있다고 빨리 회복되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곡 써주셨는데 조심조심 하셔서 회복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통방통님께서 비가 살포시 내린 광양의 골목길을 우산 쓰고 출첵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왠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서울 하늘은 아직까지는 조금 맑게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곳곳에 소나기 아마 오늘 이렇게 해가 쨍 나다가도 비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양은 지금 비가 살포시 내렸다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찬양 들으시면서 아프신 분들도 잘 회복되시기를 응원해 드리는 마음 전해 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도 축복송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또 여러분들께 간절히 간절히 이번 한 주간은 더 특별한 일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6월 15일부터 조이포유를 비롯해서 개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특별한 또 동행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하신 곡 그리고 노래하는 순례자의 오늘 나는 그리고 나는 비록 약하나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도 전해드릴게요.

사랑스럽게 편곡된 이 피아노 연주 소리도 너무 좋고요. 땡스 기빙 밴드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침에 나는 비록 약하나. 노래하는 순례자의 오늘 나는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모두 신청곡으로 꼬꼬무 해봤습니다. 신형균님께서 한웅재 고마운 사람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왠지 오늘 특별한 이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는 저에게는 너무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선곡을 해주신 것 같아서 덕분에 또 저의 마음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고마운 사람들 한웅재 찬양 함께 하시고요. 또 7493님께서 어우 주말이 평안치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었군요. 저도 주말 내내 심한 몸살 감기로 침대 밖으로 나오기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오늘 기운 내서 씻고 축복송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모두들 지금의 시련에서 승리하시길.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딱 그랬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청곡으로 오늘 함께 할게요.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워십클라우드의 주 예수 내 산소망도 은하수 구수록님께서 어제 주일 찬양 경연대회에서 11개 팀 중에 우리 팀 8조가 인기상 받았어요 하셨습니다.

예수, 네, 산소망, 리빙 호프 전해드렸고요.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한홍제 고마운 사람들도 전해드렸습니다. 한가족님께서 축복송에 출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세요. 이런 인사 나눠주셔서 한가족, 우린 주 안의 한가족. 이라고 부르는 찬양이죠. Y팀 우리 함께 걸어요 찬양 전해드리고 또 우리 때문에 기타 연주도 함께 보시고요. 저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

0: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히스가든 면류관 받을 때까지 신형원 견딜만한 아픔을 주시느니 두 곡 전해드리며 2부 시작했습니다. 김명수님께서 찬양 연습하러 예배당 걸어가며 감사히 함께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남겨주셨어요. 좋은 시장로님, 기나긴 시간 병마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랑하는 내 동생 김명미 집사를 조금씩 조금씩

회복의 구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매번 함께 기도해 주신 은영님과 중보기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한 내 동생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신청하신 곡 너는 혼자가 아니야 김영미의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마하나임님께서 날이 흐려서 그런지 밝은 찬양 생각나네요. 이삭의 축복. 또 5317님께서는 여러 크로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세잎크로바, 네잎크로바, 다섯잎, 여섯잎. 와, 다섯잎은 재물, 또 여섯잎은 명예를 뜻한대요. 네잎은 행운. 자, 세잎크로바는 행복을 뜻한다고 하죠. 자, 찬양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김영미, 너는 혼자가 아니야. 최인혁, 김지혜, Together. 희주일, 이명로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한이의 행복까지 함께 해보시죠.

하니의 찬양 행복. 정말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고 정말 우리에게 오늘 이 주어진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한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His will,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최인혁 김지의 Together, 또 김영미의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전해드렸는데 파크릭스 님께서 음악이 너무 좋아서 울컥해졌어요 하셨습니다. 가끔 이런 감동이 있잖아요. 그쵸? 송인순 님께서 친구네 농장 블루베리 따주러 왔는데 많이 덥네요. 찬양으로 위로받습니다. CBS 방송 최고 하셨고요. 신통방통 님께서 지금 압력솥에 감자를 삶고 있는데 다 익었는지 냄새가 아주 지겨주네요 라고 하시며 전라도에서는 하지감자라고 하는데 지방마다 이름이 다를까요? 글쎄요. 저도 하지감자로 알고 있는데 유독 하지감자 삶으면 그 전분 때문에 굉장히 포슬포슬하게 삶아지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소금을 찍어 먹기도 하고 설탕 설탕파와 소금파가 가끔 싸우기도 한다고. 예전에 부부싸움 원인 중에 하나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지 설탕에 찍어 먹는지 이러고 싸웠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런 걸로 싸울까요? 그렇죠. 맛있으면 되지. 주영님께서는 서울 영동교회 청년이부 가족 모임이 새롭게 개편되셨다고. 또 마지막 가족 모임이 청년이부 졸업하기 전이라 그런 모임을 가지셨다고. 피아워십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청곡으로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신혜숙님께서 친구분 어머님께서 건강하셨는데 정정하시다고 알고 있었는데 주말에 소천하셔서 가족장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심란했습니다. 그곳에서 편히 안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곡 천국에서 만나보자. 오늘은 캔디 크리스마스의 이스턴 게이트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 페나의 오 아도나이도 준비하고 있고요. 피아워십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피아 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서 해외 CCM으로 수산나 페나 오 아도나이 캔디 크리스마스의 이스턴 게이트 전해드렸습니다. 안젤라님께서 작은 딸과 또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한시에 수술과 또 퇴원을 앞두고 있다고 출첵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김숙희님께서 걸어가면서 축복송 듣는 게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같이 박자 맞춰 드리려고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선곡 너무너무 좋았어요. 창수님 고맙습니다. 외국에서도 오늘 손 흔들어 주신 황태규 아빠님 그리고 하하호호님 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은 저희 게시판에 오셔서 샬롬샬롬님께서 써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머린 맥거번의 찬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하실 찬송은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이 찬송은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한 보스턴 대학 철학과 말랏 교수가 가사를 쓴 곡입니다. 보스턴 대학 신학부 학생 시절 말랏은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강의하는 신약 신학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강의를 들은 후 말랏은 주님의 요구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럴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말랏 교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로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를 써내려갔고 이 찬송은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전해드립니다.

0: S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 온 산이 까만 재료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9일 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의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어두웠던 시절, 불의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치하게 하소서. 공권력은 약한 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고 법과 제도는 가난한 자들을 지키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과거 불의 앞에 침묵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시대의 눈물을 닦아주고 반목하는 이들을 화목하게 하는 화평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에 화합을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부패를 막고 정의를 키워내는 소금의 삶을 살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의 가치를 심어주어 올바른 역사의식을 품게 하시고 개인의 성공만을 추구하기보다 이웃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소서. 믿는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성동구 금호동 아름다운 충일교회 황인돈 목사였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웅재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윤상은의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윤형주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찬송가 416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0: 성경 낭독입니다. 욥기 23장을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23장.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0: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1: 성경 낭독 욥기 23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소울의 찬양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러브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최유정이 전합니다.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입니다.
1: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기억력을 주셔서 기억하고 있는 잊을 수 없는 예화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위로 임관받고 자대 배치를 받은 그리스도인 장교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믿음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군인으로 부르심 앞에 그는 지금 군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고리타분하다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우들을 사랑하여 목회하듯 섬기고 또 사병들을 품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앳된 초임 장교였습니다. 이런 초임 장교가 부대에 배정받아 오면 부대는 언제나 그랬듯 회식을 하죠. 자대에 배치받고 온 것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부대장은 모든 신임 장교들에게 술잔을 채워줍니다. 한 명 한 명 따라주다 결국 그 청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의 생각대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참모들이, 선임 장교들이 받으라 아니면 받는 신용이라도 하고 안 마시면 되지 않냐라며 부추기고 권면하고 윽박을 질렀지만 이 청년의 의지는 결연했습니다. 결국 회식 자리는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불려나갔죠. 선임 장교 몇 명도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앰뷸런스가 왔고 결국 그 청년은 장교로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거기서 폭력에 의해 죽고 말았습니다. 때리는 사람들이 무슨 좋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참을 두들겨 패는데 인기척이 없더랍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한 송이 꺾어진 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임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대한민국의 한 군인 장교로 꽃을 피워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대원들을 품어보려고 왔는데 결국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술을 마시는 일에 조심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술을 왜 마시는지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여러분에게도 청취자분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사울의 증인됨으로 사람들에 의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스데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 앞에 서도록 부르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 죄도 없이 죄인처럼 서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말입니다. 귀한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주할 때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 시험받는 나를 고난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 도우셔서 우리를 더욱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는 계획이시거든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시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행하신 십자가와 가르치시는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출 속에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데는 다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활하셔서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며 부활의 증인들을 거론하지요.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0: 알미라. 어쩌면 몇십 년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고 온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은 교회 일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지지부진한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그만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그만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부추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에 온전히 우리를 의탁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소중한 건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의 태에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 죄가 없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으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았기에 의롭게 칭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뒤흔드는 못된 마귀를 죽음으로 멸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참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 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무서워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그만 거기서 나오라, 풀려져라, 풀어져라 하시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무덤을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범사에 마땅히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섬기시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이런 주님의 은혜, 이런 주님의 돌보심을 맛본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런 맛을 보게 될 우리의 친척, 우리의 마을에 함께 사는 사람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증인답게 살아냅시다. 오늘도 증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양주시 남면교회 구재민 목사였습니다. 6월 9일 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글로리 남성 사중창이 전하는 찬송가 60장 영원의 햇빛 예수여, 트리니티 싱어즈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제3회 코리아 평화의 날을 개최하고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충일이었던 지난 6일 경기도 연천 호로고루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연천 호로고루는 한국전쟁 당시 남북이 대치하며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분단의 상징적 공간인 접경 지역에 모인 이들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노래했습니다. 행사는 어린이 합창단과 제주에서부터 600km 평화대장정을 마친 강명구 마라토너 등이 참석해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한국전쟁 참전용사 보훈행사를 진행해온 새해된 교회가 올해도 보훈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새해된 교회는 지난 5일과 6일 미국 버지니아와 워싱턴 DC를 찾아 보훈 행사를 개최하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고령화로 한국 초청 등 대규모 초청 행사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여 감동의 여운을 더했습니다.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마지막 한 분의 참전 용사가 생존해 계실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보훈 행사를 진행하겠다며 국제적 보훈과 민간 외교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와 그 복음의 열매인 강화도 교동교회가

0: 최근 선교 협약과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순교 16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협약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정신과 선교 유산을 양국 교회가 함께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동교회 박광재 목사는 당시 외국인을 돕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지만 박동엽 선생은 토마스 선교사를 환대하며 기꺼이 도움을 베풀었다며 그 긍휼과 사랑이 놀라운 축복과 복음의 역사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구호 기독 NGO 기아 대책이 예장통합 평남노회와 미래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온교회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예장통합 평남노회 산하 미래자립교회가 지역 안에서 사역을 지속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CBS 교계뉴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입니다.
1: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그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게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을까요? 또는 그분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결국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의 말씀도 하시고 또 역사도 일으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도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것이 곧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고 칭송하는가 아니면 모독하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차라리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 뭐 이건 내가 거역하는 건 참는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못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10절에 하시고 11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역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결정하는 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을 모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가서 모독을 하고 그러면 또 그 일을 못하게 하면 성

성령님이 하신 일을 모독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하신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은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죄를 범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모독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몰아가고 회방을 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요, 그 핍박을 받고 어려운 중에도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군분투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 초대교회 그 성도들과 사도들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박해를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옛날에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데 그들을 박해하는 거, 그들을 핍박하고 욕하는 것은 곧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거 용서 못 받는다. 자,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 일에 동참했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제 오히려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4장 5절 같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걸 전염병 같은 자다 하고 더럽게 취급을 하고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 취급하면 그 뭐예요? 누구를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모독죄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한 실수나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단순한 실수나 무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 성령의 역사를 인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시키고 있죠. 그리고 복음사역자를 향한 시기와 미움 때문에 성령의 일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진리를 대적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니까 결국은 사하심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비난하는 것, 지금 가난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해방하는, 모독하는 치명적인 죄를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사람에게 하는 죄는 사람과의 관계이니까 하나님께서 중재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보거나 뭐 또는 뭐 상처를 주거나 나쁜 말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면 중재자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중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되니까요. 더구나 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 왜 죄사함을 영원히 받지 못한다고 이게 강조가 많이 되냐면요. 이거는 성령의 주 역사가 뭐냐면 죄사하는 회개를 이루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굉장히 중요한 죄에서 자유케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쓰임받고 있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회방하면, 모욕하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이 주된 하신 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해방하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일, 그걸 모독하고 방해를 하면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겠어요? 영원토록 사함 못 받는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10절, 11절에 하는 이 이야기는 놀라운 복음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을 말로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이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실은 바울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해방하는 이 죄가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고 해방하는 것은 죄사함을 영원히 받지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하나님 나라

0: 나라를 방해하는 거다.
1: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을 말로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0: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성령을 거역한다, 성령을 회방한다는데 뭘로 성령을 막을 수 있겠어요? 막대기로 겠어요? 폭탄으로 겠어요? 칼로 막겠어요? 영이신 그분을? 근데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혀의 권세예요. 말로 비방하는 거.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모독하는 거, 말로 함부로 폄하하고 비방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거는 되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거역해도 용서를 받는데 말로 성령을 모독하면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말로 거부했어요. 그죠? 그런데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왜냐면 성령이 강림하셔갖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능력 있게 사용하시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입에 어떤 말이든 절대로 성령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말로 성령을 거역한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자기 자신의 입으로 악하다고 평하는 거, 심지어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에게 이렇게 돌리고 있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지금 바알세불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상 숭배할 때는 우상만을 위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을 귀신이 들려서 그런다. 귀신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를 사탄적인 역사로 사탄에게로 돌려버리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귀신을 높이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모독은 그래서 지적인 무지나 실수가 아니라 도덕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대드는 것이 돼버립니다. 언어의 위험성은 이렇게 막중하죠. 성령님마저 행하신 일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말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내 자신을 심판하는 통로는 내 어떤 행위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느냐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행위는 어때요? 나와 관계된 문제니까 회개하면 내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내뱉은 언어는 죄사함의 권능을 제한하게 되고 거부하는 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가늠한 사람 어때요? 더럽다고 생각하죠? 도둑질하는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죠? 살인한 사람 정말 악하다고 생각하죠? 저런 악마 같은 사람 있나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 뭐가 무서운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뭐가 진짜 무서운 죄인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게 왜 입술의 말이 이렇게까지 죄산받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언어예요. 언어.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닮았으니까요. 실제적으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파악이 돼버렸죠. 그래서 라벨링 효과, 라벨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진짜로 어떤 라벨을 다 붙여버리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하워드 베커라는 사람도 그런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반복적으로 붙여진 낙인, 실제로 정체성이 그렇게 규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너는 안 돼, 넌 문제야, 너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든 영역에서요 과학, 미술, 뭐 정말 해부학까지 정말 탁월한 사람이 천재이에요. 천재잖아요.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키웠어요. 근데 할머니가 라벨링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못 하는 게 없어. 너는 너무 뛰어나. 하나님이 만든 천재야. 아니 할머니가 가난한 가운데 이 아이 키우면서 계속해서 라벨링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너무 많아. 아침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가 인류 가운데 다시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 가족에게 너 이런 인간 저런 인간 하면요 그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방해하는 거. 성령님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키고 용서하시고 미래를 열어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어디라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자 내 운명이 달라지죠.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아 결정한데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몇 마디 말 붙인 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세우기도 합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묻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언어의 창조적인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창세기부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잠언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 입으로 해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없죠. 보이는 형제들의 죄악을 계속 캐내서 계속 정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고 죄사하는 권능이 있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성령께 있는데 성령님이 하신 일을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못된 인간이야. 너는 과거 이렇게 잘못했어. 계속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불태워버린 소멸한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다시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는데 나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해방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었고 핍박자였던 사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이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택한 그릇이다라고 분명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를 비방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과거는 핍박자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나니아라는 담메색 있는 사람에게 그래요. 너가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고 그를 세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인간은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스데반 돌로 쳐 죽여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안 됩니다. 가라.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실 소문도 안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나를 잡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여론이 다 안 좋습니다. 엄청나게 나쁜 소문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요 성령의 감동에 아멘 하고 갑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에 가서 형제 사오라 하고 안수하고 너 눈을 뜨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라.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라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서신,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쓰여지기 30년 전에 바울 서신이 다 기록이 돼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비롯해서 이 복음에 의해서 유럽 전체가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바울의 과거가 어쨌니 이 인간이 뭐 이런지 저런지 하면서 바울을 만약에 방해하면 누구를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보세요. 누가 한 명 찔러서 죽인 거하고 달라요. 그죠? 바울이 수많은 인류의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과거가 어땠다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의 흐름을 지금 막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령을 회방하면 말로 모독하면 사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죄가 이거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죄의 경중을 따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를 막는 일은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계속해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자신은 나에게 실망해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저 사람 다 무너지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이것은 불신 중의 불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자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아, 예수님이 저렇게 막 인기가 올라가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 야고보, 뭐 요한 이런 사람들이 뭐 안진병이 일으키고 초대교회가 부흥해 가는 걸 못 견디네요. 그러면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종교적인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위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잣대를 지금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극악한 죄인도 이렇게 위대하게 쓰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성령의 권능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와, 저 원수 같은 놈.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성

나중에 성자예요. 나보다 훨씬 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면서 법관이고 저널리스트인 사람이 있어요. 밀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관이니까 어떻게 맨날 판단한 일, 남 정죄한 일을 했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시인의 감수성까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노숙해졌을 때 시를 한 수 지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수많은 아름다운 점을 찾아보고, 산처럼 완전하다 칭찬받는 사람에게도 나는 수많은 죄와 오점을 찾아본다. 때문에 나는 양자 사이에 선 긋기를 주저하고 하나님도 선을 긋지 않는다.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겪어요. 예전에 정말 목회를 힘들게 했던 분이 어느 시점에 가장 큰 힘이 되는 분이 있고, 가장 먹기에 힘이 되었던 사람이 치명상을 날릴 때도 있고. 선긋기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하신 일 우리는 몰라요. 그냥 다 축복해주고 성령님 마음껏 역사해주세요. 주님, 제 판단 선긋기 내려놓습니다. 내가 굳이 죄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성령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진짜 무서운 죄, 용서 못 받는 죄, 성령 모독하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할 말을 가르치신다. 지금 11절과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끌려가도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마땅히 할 말을 12절에 뭐요?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즉 끌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막 공격을 해도 예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입만 벌리면 예수님 이야기. 두려움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입만 벌리면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막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주사역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 전하는 게 부끄럽지가 않다니까요. 술술술 나온다니까요.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귀신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귀신의 이름 뭐예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뭐예요? 참소하는 영이라 그러죠. 입만 벌리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귀신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련돼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교양 있는 말로 태도로 그거 다 의미 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 사역에 쓰임받고 있느냐, 아니면 이 말로 사탄의 정죄하는 일, 참소하는 일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귀신 들리는지 성령 충만하는지는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항상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 증거인데, 예수님도 친히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뭐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뭐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점을 맞출 게 뭔가, 내가 성령 충만하는 길이 뭔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변명하고 내 자랑하고 뭐 이거는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해를 받으면 오해 반대로 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길이 뭔가, 자꾸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돼요. 악령이 드는 건 간단하죠. 사울이 다윗을 찾고 모함을 하고 거짓 증거하니까 악령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뭐를 자꾸 하냐면요, 하나님의 깊은 뜻,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악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만나면 사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 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걸 말해, 뭐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한다. 뭐 신령한 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대화 상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성경 충만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뭐를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여러분 입만 벌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런 거 하셨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늘 사람 말만 전해요. 사람의 지혜만 전해요. 옳고 그런 것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면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운 말들로 했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는 말이 정말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럼 뭐를 드러내겠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교회에서 오늘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신령한 말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할 것인가? 성령에 쓰임받는 말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주된 업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지 내가 막 미래 뭐 점치고 막 뭐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사람을 확 바꾸고 위대하게 만들 때 과거에 묶여두지 않게 합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재창조하는 역사거든요.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살리신 것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죄인을 거룩한 사람, 성도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실패자를 사명자로 바꾸십니다.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했을 때 오순절 설교로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잖아요.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면서 어마어마한 세계 역사를 바꾸잖아요. 마가 마찬가지예요. 선교 현장에서 도망쳤던 사람이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마가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는 아주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 전혀 몰랐던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어려우니까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거든요. 처참한 지경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마가교회예요. 마태교회나 누가교회는 부자교회예요. 근데 그 마가복음서를 가장 부잣집 도령님이 쓴 게 뭐예요? 성령이 감동하니까 가장 비천한 사람까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령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미 성령님께서 변화시켜서 상처를 별로 바꿔서 위대하게 사용하는 사역자들을 계속 흠집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령에 이끌리는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인간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가장 쉽게 일어나는 성령 거역의 현장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종교적인 리더 입지에 권위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 거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말의 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말로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5절에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혀는 굉장히 무서운 마치 숲속에 떨어진 불씨 같아요. 작은 담뱃불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고 며칠 동안 불이 나서 산 전체목을 다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한 공동체 전체를 다 불태워버리고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조심해라. 이건 용서 못 받는다.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끝까지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과거를 말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지금 그 사람 안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에 지금 성령님께서 이 사람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비난하려기 전에 이 말이 회복을 만드는 말인가? 낙인을 만드는 말인가? 그래서 매일 시편 141편 3절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일만 스승보다 아비가 되라.
3: 자, 오늘 이 제목을 이런 마음에 담고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 말씀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주일로는 첫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요 6절부터 시작됐는데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이제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자, 6절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2: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3: 그것은
2: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가 1대 목사가 되는데 2대 목사로 온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와 아볼로는 1대 목사와 2대 목사인 나도 적용해서 우리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결코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씀보다 우위에 선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누구한테 세례받았냐, 이것 때문에 목사들 앞에 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온전치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고린도 교회 분열이 바로 이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임을 얘기하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함을. 그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막 세상의 가치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거룩한 고집, 고센을 고집했던 요셉처럼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자. 이 말씀은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자.

0: 자, 이런 의미도 되고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가라는 것을 비춰보게 되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분열과 이렇게 나누어짐으로 너무 아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 쿠른데 이 단어가 회복돼야지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에서 힌트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제시해요. 자, 이제 이 단어가 오늘 요절 9절인 15절인데요 같이 여러분 15절 한번 봐보세요. 15절 밑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1: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0: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첫 번째 1만 명의 스승, 이거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 스승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스승이 많았지만 아비는 여럿이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는 한 명이잖아요. 즉 스승은 많지만은 아버지는 없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갈등의 원인이 뭐냐, 스스로 스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가정이든지 아니면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어떨 때 문제가 있죠? 서로가 자기만이 옳다고 여길 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냥 자기가 길이야, 마이웨이를 걸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스승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를 먼저 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승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조금 번역이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존경받는 스승, 멘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스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파이다 고고스,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파이다 고고스는 아이라고 하는 뜻의 파이스, 그리고 이고라는 인도하다 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아이를 인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대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요, 그 부유한 집안의 아이를 자기들이 너무 바쁘고 향락을 누리느라고 가리킬 수 없으니까 노예 중에서 집안이 몰락한 지식인들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이의 가정교사를 삼게 한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과외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이 노예 선생님이니까 계약을 맺고 기능적으로 하는 건데 이 사람이 훈육을 하는 거예요. 여섯 살부터 아이가 장년이 성년 되기까지 이 아이들의 잠자리를 이렇게 거두는 예절, 인사하는 예절, 식사 예절, 학교 가는 거, 수사학 이런 것들을 아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때로는 안 되면은요, 부모의 허락을 맡아서 채찍을 들기도 했고, 훈육하는, 훈육자의 개념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이 파이다 고고스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보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율법이 너희의 초등교사가 되었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초등교사가 바로 파이다 고고스. 네, 이 단어랑 똑같아요. 이 파이다 고고스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칭하는 말인기도 한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엄하지만 진짜는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율법이 너희의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게 바로 파이다 고고스. 이제 외워지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약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개중에는 정성을 다하는 집사도 있었겠지만 본질적인 사랑은 없어요. 그리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아이가 성년이 되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는 너희가, 스스로 지도자라고 하는 너희가 결국은 파이다 고고스였다. 말은 스승으로 번역됐지만 결국 너희들이 진짜가 아니었지 않았냐, 아비가 아니었다, 그 파이다 고고스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0: 우리는 이 일만 스승과 아비의 차이를 어렵지 않게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목장에서도 나눌 텐데요, 세 가지로 한번 구별을 했어요.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구별 방법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적어볼게요. 시작.
1: 스승은 의무이지만 아비는 사랑입니다.
0: 자, 한 번만 더.
1: 스승은 의무이지만 아비는 사랑입니다.
0: 자, 이 말이 이제 서로 이제 좀 상반된 말이잖아요. 그치? 일만 스승은 여러분 이해되시잖아요. 이 파이다고고스는 계약적이고 기능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물론 의무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책임은 지지 않아요. 본질적인 사랑이 없어요. 잘못한 것을 보면은 법과 규칙을 내세워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채찍으로 때리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본질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납니다. 아이가 이 파파의 파이다 고고스를 통해서 어떤 사랑을 느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죠. 그런데 아비는 다릅니다. 아비는 아이가 잘못하면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 키운 것 같고, 다 심지어는 내가 그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비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와 나는 딸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아이는 잘 몰라요. 사랑은 위로서부터 아래로 오르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소리지고 나가지만 부모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스승은 때리지만 아비는 아파합니다. 스승은 때리지만 아비는 아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우리 삶에 나는 스승인가? 나는 아비인가? 이 말씀이 계속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도요,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 이건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러분을 사람들에게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이 사랑하는 게 아가파오거든요. 조건 없이 자기 생명을 주는 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같이 훈계하라는 것이다. 여기 동그라미 훈계요. 여러분 14절 훈계는 이게 누데테오란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훈계가 아니에요. 이 훈계는요, 이 원어적인 마음에 마음을 주다, 마음을 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파하죠? 마음을 주기 때문에 아파합니다. 우리가 이번 금요일날 기적의 시리즈 중에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을 배웠잖아요. 백부장의 사랑은 그 종을 향해서, 노예를 향해서 마음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남이지만 배우자끼리 왜 이렇게 아파해요? 마음을 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지금도 마음을 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내가 막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썽이야 나겠지만 금방 잊어버리죠. 사랑은 마음을 준 사람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누데테오, 훈계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반복적이란 단어예요. 이건 뭐냐 하면 계속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선생님은 하다가 안 되면 부모님 뭐라고 합니다. 부모님 이 아이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입니다. 훌륭하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러나 부모는 포기할 수 없어요. 부모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이 부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아비에 대한 말씀과 훈계에 대한 말씀 여러분에게 잘 또 한번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쓰면서 또 읽어볼게요. 시작.
1: 스승은 지식이지만 아비는 생명입니다.
0: 한 번만 더.
1: 스승은 지식이지만 아비는 생명입니다.
0: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옆에가 아테네니까요. 그냥 아테네 있는 철학자들이 교회를 출근한 거예요. 그야말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소위 지혜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게다가요, 거짓 교사들도 많았습니다. 감언 이설로 얼마나 말을 수려하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없잖아요. 물론 말을 잘한다고, 언변이 좋다고, 지혜가 있다고, 똑똑하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만 겉모습에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혜자가 많았지만 아비들이 없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전형적인 일만 스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변도 있고 지식도 뛰어났지만 하나님 일단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뭐죠? 예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0: 사도 바울이 15절 후반들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영적 아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낳을 때의 고통, 산통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적으로 자식을 낳았든 아니면 영적으로 자식을 낳았든 생명을 가진 것에는 이러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진통의 고통. 이 마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지난 두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신 인도네시아 그 섬에서 그 사역하시는 그 함춘환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보고를 제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으면서 너무 저도 감동이 되었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현지 원주민 목사님들 다섯 분을 데리고 왔다가 양아진 여러분 가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걸 보여주면서 전라남도 광주에도 여러분 선교사 묘역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양림동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 가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묘역의 표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적혀있는 글 때문이었어요. 당시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선교의 목적이 병원이나 학교, 교회 세워지는 것은 부차적이었고 가장 먼저 본질적인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바로 이 글이었어요. 뭐죠? 조선의 짐을 들어주고 조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조선에 눌려있는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조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왔다. 여러분, 이것은 아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돈 있으면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장사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질적인 부분이 뭐예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인, 지식은 일만스승이지만 아비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스승과 아비의 차이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 스승은 가르침이지만 아비는 본이 됩니다.
0: 한 번만 더요.
1: 스승은 가르침이지만 아비는 본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승과 아비가 일목하게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되지 않습니까? 스승은 가르침이지만 아비는 본이 돼요.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이건 일만 스승이라는 거예요. 아비는 삶으로 보여줘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느 누가 이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모습, 가난해도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 정직하게 사는 모습, 참 어렵지만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다 듣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영적 아비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의 흔적이 나에게는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모습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 써요. 여러분, 이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인간 바울을 본받으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이미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말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근데 이 말씀은 인간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모습을 얘기해요. 이런 바울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지혜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도 다 지켰다. 바리새파였고 그는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부유한 자였습니다. 또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사장에 모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바닥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한 번도 노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겸손한 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허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삶입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만의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부모된 자로서는 최소한 이 말을 함부로는 물론 못하지만 최소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영적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손주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내 아버지가, 딸이 나를 보고 있구나,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딸하고 아버지가 아들하고 똑같으면은 여러분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최소한 내가 복음으로 거듭났

있으면 나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결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이 또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으시면서 동그라미 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자 한번 17절 볼게요. 이 일 때문에 바로 여러분 영적 아비를 세우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 아굴이 지금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자 그대 한번 보세요.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영적인 아들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영적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그러니까 개역성경의 개정성경에는 행사를, 그러니까 나의 행사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좀 오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말이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낮아졌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생활의 루틴이 있었던 거예요. 내 생활 방식을,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향방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은 알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말씀을 만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다는 것은 루틴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삶의 루틴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똑같았거든요. 근데 먼저 할 것이 무엇이고 마지막에 할 것이 무엇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무엇이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내 삶의 그분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로드맵이에요. 지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은 바울 자기가 지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생활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 다니시는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가 계속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은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초대교회가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에게는 묵상이 있었어요. 말씀이 없으면 이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지. 우리가 말하는 큐티, 말씀 묵상이 그에게는 루틴이 된 거예요. 생활 방식이 된 거예요. 그에게는 아들 디모데를 양육하는 영적 양육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혼자 믿고 끝나면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게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재생산이. 왜 대학교가 여러분 좋다고 합니까?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재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학교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정을 교회로 만듭니다. 그게 뭐죠?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여러분 들어가라고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말씀이 안 들리냐면 이 로드맵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로드맵대로 가는 겁니다. 1학년 때 배워야 될 게, 2학년 때 배워야 될 게 있고, 3학년 때 배워야 될 게 있고, 이런 과정들을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 목장에서의 말씀을 나눌 때만이 목장 공동체를 느끼고 교회됨을 알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로드맵은 뭐죠? 선교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딘지를, 그래서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이 네 가지 로드맵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여러분이 나 부족하지만 내 생활 방식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걸어왔는지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의 마음이 혀를 깨물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생기는 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안 해보자고, 내가 넓은 마음 가져보자고 여러분 각오를 한들 며칠 있으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아비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도 당하고 눈물도 겪고 아픔도 갚는 게 이 땅의 모습입니다.

0: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 교회는 이 아비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에 이렇게 영적 아비들이 세워진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영적 아비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강남중앙교회 장찬영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422-4313번입니다.

CBS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성실과 진실이 사라지는 사회는 위험사회입니다. 여러분은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시고 타이타닉호 사건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후 선장과 승무원들은 목숨을 바쳐 승객들을 구합니다. 그때부터 승무원은 승객을 먼저 구하고 자신들은 최후에 탈출한다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사건이 일어나자 가장 먼저 탈출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적절한 월급을 주지 않고 근무 시간을 쥐어짜고 이윤을 위해 인건비를 줄이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회사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세상에 알려진 해운회사와 이단 구원파와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를 넘어 종교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얽힌 기업형 사이비 종교 공동체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정직원도 아닌 협력사 소속이지만 성실과 진실로 끝까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승객들의 대피를 도운 분이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 박지영 씨입니다.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느냐는 걱정스러운 학생의 질문에 박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승무원들은 마지막까지 있어야 한다. 너희들 다 구하고 나로 따라가겠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이화여대 윤정구 교수는 이러한 세월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본질을 읽고 표류하는 사회로 해석합니다. 그는 진성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최상위 1%가 세계부의 40%를 장악하고 있다. 역으로 세계 인구의 50%가 세계부의 1%만을 소유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양극화에서 시작한 양극화가 사회의 다른 영역의 양극화로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인들은 부를 축적하는 신흥귀족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현대판 신노예 사회를 얘기하고 있다. 경제의 본질이 복원되고 양극화에 대한 극단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신노예 사회는 영원히 고착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삼봉교회 이상감 목사입니다.

0: SBS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옛날에는 지도를 그릴 때 아직 가보지 않은 땅에 용의 그림을 그려넣기도 했대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그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지도는 조금씩 새로운 모양으로 완성됐을 겁니다. 우리도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일 앞에선 주춤할 때가 많죠. 하지만 두려움을 넘어서면 새로운 길이 열리듯 오늘이라는 낯선 하루도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분명 우리만의 지도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Good Music Station. CBS FM

가족들과 삿포로 여행 와서 맛있는 고기와 라멘을 먹었습니다. 삿포로 날씨가 비가 와서 울적한데요. 화요일에 집에 들어갈 땐 편안한 마음으로 푹 쉬고 싶어요. 오늘 들어오시는군요. 지인 4365님, 그래도 삿포로에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셨죠? 신청하신 곡이 Tell It to Jesus,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일본으로 띄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고다르크님은요, 출장 온 큰오빠 만나러 텍사스 왔습니다. 아직 부모님께는 오빠 만난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오빠 만나서 같이 영상통화로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외에서도 많이 듣고 계십니다. 시차 때문에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보다 해외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CBS 방송 누리실 수 있죠.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시면 사연과 신청곡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 신정연님, 저희 집 가정행사나 추도예배 때 남편은 보게군원 강림하사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해요. Come thou fount, 보게군원 강림하사 준비했습니다.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화요일 아침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찡찡이 맘님 야간 근무하면서 들어요. CBS가 저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방송 들으면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겠죠? 친정 식구들과 여행 가면서 들으시는 백고음님도 오셨고요. 오늘 아침 운동하면서 미나님 방송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행복이 몰려오네요. 영국 신사님이신데요. 레인보우 닉네임이 숫자네요. 33169님. 여기는 미국 시카고입니다. 새벽부터 비가 오더니 지금은 햇빛이 떴어요. 여기 온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CBS 방송을 국내에서도 열심히 들었는데 멀리 타국에서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좋은 방송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오늘 유독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연이 많은데요. 반갑고 반갑습니다. 하와이 원주민 부족이 부르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멜로디는 익숙한데 언어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케이카 호아 올레수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저녁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앞에 가는 여성이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비틀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내가 다가가자 긴급한 목소리로 옷에 벌레가 있다며 도와달라고 했다. 살펴보니 어깨에 풍뎅이 한 마리가 옷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한 마리 곤충에 크게 놀란 여성에게 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진정시켰다. 그리고 살포시 풍뎅이를 집어 무심코 길에 던졌다. 상황이 끝났다.

풍뎅이가 길바닥에 뒤집혀 있었는데 큰일 났다. 풍뎅이는 뒤집히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급한 마음에 풍뎅이에게 달려갔다. 허공을 향해 절망스럽게 발을 허둥대고 있는 풍뎅이를 집어 나무 기둥에 붙여 주었다. 살았다. 하마터면 사람을 돕다 죄 없는 작은 생명을 죽일 뻔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다. 풍뎅이를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께 깊이 감사했다. 언제부턴가 나는 나보다 작은 생명에 예민하고 조심스럽다. 집 안에 들어온 파리도 창밖으로 내보내려 한다. 휘두르는 파리채에 죽을 때 나는 딱딱 소리는 잔인하다. 내가 신경과민일까? 아니,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겠지. 아멘.

여기는 안성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한 여름 수양회에 참석해서 첫째 날 보내고 이른 아침 눈이 떠져 묵상과 기도를 한 후 산책 겸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 걷고 있어요. 내일까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더 주님을 알며 성도님들과의 친밀한 교제에 시간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쁨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삼남매 아빠님, Blessing Song, 축복송, I love you, Lord. 목소리 높여 주님 사랑해요. 찬양 두 곡이었습니다.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7823님께서도 좋은 곡 가계시네요. 저의 힐링 장소 한탄강 오토 캠핑장에서 산수와 같은 경치와 물소리, 밤하늘에 술을 놓아준 별님들까지 행복과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건강해져 다시 올 수 있음에 무한 감사 기도를 드려봅니다. 아, 한동안 건강이 안 좋으셨었나 봐요. 잘 회복하시고 이렇게 다시 오고 싶었던 곳에 와서 방송 들으며 건강한 안부 나눌 수 있음에 저도 감사합니다.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아침 공기가 상큼합니다. 요즘이 최상의 살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원더풀 데이, 뷰티풀 데이입니다. 쥐똥나무 찔레 향기가 그윽합니다. 아침에 이 싸한 바람이 정신을 해맑게 해주네요. 상큼 오디님, 와, 원더풀 데이, 뷰티풀 데이 너무 좋은데요. Everything is beautiful, Ray Stevens의 노래. 오늘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닫는 곡입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갯벌 유의 신사 검은 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

0: 부분은 이온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온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 CBS 아침 뉴스 이지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일 선관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보다 73개가 늘어난 규모로 선관위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해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등 전반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지명 해제를 선관위에 통보함에 따라 위철한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부 요인을 만나 투표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고 선거관리 체계를 개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의 4부 요인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측 간 교류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수산 영빈관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가장 중요한 전략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과 함께 지역 번영 등을 위해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북한이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더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외교와 법 집행, 군대 등의 분야를 새로운 협력 분야로 거론했습니다. 이란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중단을 촉구한 직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는 현지 시간 8일 성명에서 시온주의 정권의 고통스러운 대응을 가했으며 이란군의 작전 중지를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교전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입니다. 통신이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장중한 때 5% 이상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양국의 공격 중단 선언 이후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고 1% 안팎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4.25달러로 전장 대비 1.25%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1.3달러로 전장보다 0.84%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수교 125주년을 맞는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벨기에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별도 면담을 하고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과 만난 뒤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백영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0: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만나 피지컬 인공지능 AI 협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와 젠슨 황 CEO는 면담에서 엔비디아 컴퓨팅 인프라 구축 가속화와 피지컬 AI 생태계 성장을 위한 협력을 구체적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는 15일 첫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직권 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지검장에게 오는 15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공석인 연방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측근이자 충성파인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을 지명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탈퇴를 추진합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에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화재 노조 등이 속해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를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최소 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이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 속에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17.4도의 아침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동안 어제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부산의 낮 기온이 24도, 대전과 청주 28도, 대구 29도, 광주 30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분간 심한 더위는 나타나지 않겠고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강원도와 경북 북동 지역은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CBS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환경까지
7: 생각한다면
5: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7: 버릴 때는 무상 방문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8: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9: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1: 엄마.
12: 민준아. 유정아.
13: 필요할 때 확장돌봄.
14: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2: 아빠 늦게 와도 돼.
13: 밤늦게까지 야간돌봄.
15: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2: 나도 바쁘니까 끊어.
13: 주말에도 긴급돌봄.
1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위로 높아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 옆으로 넓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마치 바다처럼. 넌 지금 이 여행을 통해서 옆으로 넓어지고 있는 거야. 많은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보고 그리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니까. 내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높아졌다면 넌 그들보다 더 넓어지고 있으니까. 김동영의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중 일부입니다.

0: 7시 10분입니다. 이어서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됩니다.
1: 박성태의 뉴스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는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어제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친명 핵심이죠.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입장 들어보고요.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당권 경쟁 구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이 과연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할지, 핵무기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을지 관심인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분석 들어보고요. 화요일에 인기 코너 한칼 토론도 2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2: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린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오늘은 두 분과 뉴스의 맥을 짚기 전에 최근 중요한 이슈죠. 잠실 개표소 상황. 며칠째 계속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CBS 송선교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송선교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먼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나와 계시죠?
4: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솔경기장
2: 예, 지금 앞에 오전 7시가 좀 넘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4: 네, 그 어젯밤까지 만 명 이상이었던 시위대는 현재 약 50명 정도로 급격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대부분 밤을 새운 인원으로 보이고요. 그중에서도 30명 정도가 구호를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나머지 인원은 돗자리나 캠핑 의자를 펴고 누워서 자거나 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젯밤 집회 이후 소강 상태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예, 지금은 어젯밤 집회 이후 잠시 소강 상태다. 예, 시위대가 이 많은 분들의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섞여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많긴 한데 재선거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4: 네, 일단 지금 시위대는 재선거 주장을 하는 파와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파로 나뉜 모습입니다.
2: 예.
4: 이제 근데 이제 매일매일 분위기가 시시각각 좀 달라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리고 집회는 대개 부정선거론자를 중심으로 원래 개표소를 봉쇄하자는 취지로 금요일부터 모였다가
2: 예.
4: 이제 토요일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파와 재선거 요구파로 나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양쪽이 혼재하기 시작하다가 일요일 오전부터

0: 저는 이제 정치적 발언도 아예 하지 말자라는 그 재선거 요구만 하자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었었습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일요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한 노인이 성조기, 그 미국 국기를 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둘러싸고 그러지 말라고 비난하는 모습도 제가 목격하기도 했었는데요.
1: 예.
0: 근데 이제 일요일 저녁에 접어들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려고 나오기 시작한 집회인데 자신들의 처음 의도에서 집회가 변질됐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외치던 구호도 일요일 오후까지는 재선거 이렇게 세 글자만이었는데요. 지금은 부정선거 재선거 그리고 당일 투표 수개표 이렇게 두 가지 구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예, 재선거만 주장하는 목소리 있다가 나중에 부정선거 목소리가 오후에는 일요일 오후부터는 좀 더 많아졌다 이런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일요일 저녁쯤부터 그 목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 예, 두 집단 간의 갈등이나 뭐 충돌 이런 것도 있습니까?
0: 네, 양쪽 갈등 상황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1: 예.
0: 이제 부정선거가 다시 주요 메시지로 자리 잡은 그 일요일 저녁부터 부정선거가 아니라 재선거 요구 아니면 참정권 침해 쪽에만 집중하자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현장에 나오면 이제 반대쪽에서는 부정선거론자들 쪽에서는 이제 대진연, 즉 대학생 진보연합에서 나온 뿌락지가 아니냐, 스파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겁박하는 모습이 매우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진연 소속으로 몰린 사람들이 나 대진연 아닙니다, 프락지 아닙니다 라고 막 말하면서 울면서 말하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1: 그래서 예.
0: 다시 좀 과열된 현장의 광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물론 목소리 큰 사람이 많다고 거기가 다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목소리들은 있는데 송 기자가 보기에 어느 집단이, 그러니까 재선거 쪽과 부정선거 쪽과 어느 집단이 좀 더 규모가 많다고 보십니까?
0: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겉보기에는 지금 사람들이 각자 대부분 모두가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 예.
0: 네. 그리고 다만 부정선거 주장이 주요 메시지가 된 이후에는 현장에 나온 사람들만큼은 일단 대부분 그 주장을 따라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다만 주말 분위기만 보고 평화적인 집회를 기대하고 나왔다가 부정선거 주장이나 지금같이 좀 격앙된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저희 취재진이 만난 적이 있기도 하고요.
1: 예.
0: 그런데 일단 계속해서 절반가량이 이제 2030 청년 세대들로 주축이 돼서 집회가 진행된다는 점이 이번 집회에서 두드러지고 있던데 이제 부정선거론이 다시 올라온 어제 아침쯤부터는 다시 60대 이상의 비율도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1: 예. 재선거만, 그러니까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는 이 시민들인데 부정선거 목소리가 많으면 혹시 같이 엮일 수 있어서 안 나오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뭐 취재진에 대한 폭행에 대한 것도 있다고 그러고요. 기자회가 성명도 냈습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0: 네, 이제 기자나 뭐 현장 관계자, 선관위 관계자 등 이제 그런 위협, 그들에 대한 위협은 아직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일단, 투표함이 옮겨졌던 그 금요일 날 시위가 정말 역대급 과열, 격앙 상태였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밀집된 시위대 안에서도 그날 본인들끼리도 곳곳에서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모습도 있었고요.
1: 예.
0: 그리고 그날 저와 현장에 같이 있던 이제 CBS 동료 기자는 실제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기자가 이제 그때 조용히 현장 사진을 찍으니까
1: 예.
0: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 뭐야 사진 왜 찍냐라고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기자가 나는 취재하러 온 기자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수십 명이 막 애워싸고
1: 예.
0: 어깨도 밀치고 잡아당기고 때리고 뭐 심한 욕설이나 고함까지 이렇게 좀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네,
1: 예. 상당히 저희도 사전에 그 송성규 기자가 현장 취재하는 사진을 봤는데 잠입 취재처럼 네. 이제 약간 얼굴도 다 가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안전에 대한 것도 많이 챙기시면서 취재를 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잠실 개표소 앞에 송성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송성규 기자로부터 현장 얘기.

0: 쭉 들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여기에서도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죠. 네. 이건 바로 조태임 기자랑 좀 알아보죠.
1: 네, 이재명 대통령 좀 강한 표현을 쓰면서 이제 질타를 했는데 모범적 민주국가의 명예를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0: 예.
1: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집회에 나가 있는 뭐 청년층 목소리에 대해서는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 국민 주권에 대한 민감도, 그러니까 주권 감수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반성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층들이 제기하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건데요. 근데 지금 부정 선거론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예. 선관위를 향해서는 국민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제 그 기자회견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 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까지 불러서 이제 긴급 회동을 갖고 이제 회의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대체 실제로 여기 참석자들은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를 가졌고요. 뭐 철저한 진상규명 또 책임자 문책의 이제 뜻을 모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이 비상근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도 좀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제 회의에서 뭐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국회에서 좀 구체적 입법 방안을 논의하자 이런 것까지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좀 솔직하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1: 네, 허심탄회한 고백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0: 예.
1: 원래 이제 정치 선거에서 중립을 해야 되는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됐지만 중립을 하려 노력했다 이러면서 심경 표현을 했어요. 선거 후에 한 2, 3일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속상함을 좀 드러낸 거죠.
0: 중립이 안 됐다라면 정말 여당이 이기길 바랬는데 안 돼서 마음이 많이 상했다. 이런 의미군요.
1: 그렇죠. 그리고 또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후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서는 국민이 나와 이 정권에 보내는 경고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이겨야 할 곳에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0: 예.
1: 사실 뭐 전체 숫자로만 보면 이제 민주당이 이겼다고 평가가 나오지만 뭐 서울시장 선거는 좀 중요 지역에서 민주당이 졌잖아요. 이 부분을 좀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눈길을 끄는 건 좀 여당을 향한 쓴소리인데 집권한 당은 야당일 때와 달라야 한다. 욕설 잘한다고 강한 당이 되는 건 아니다. 모욕적인 말과 사상 검열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0: 예. 그러니까
1: 최근 뭐 민주당 내부에 있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나 뭐 이른바 ABC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선거 국면의 절실함이나 겸손함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는 말이 있다.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 마음 먹은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란 이런 표현을 썼지만
0: 예.
1: 사실 전반적인 이런 발언을 놓고서는 이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지적이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한 거하고 딴 마음 먹은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러면 누군가가 선거에 임할 때 딴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군요.
1: 딴 마음이라는 건 뭐 이제 우리 손이 소위 정치권에서 전당대회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전당대회
0: 예.
1: 앞두고 뭐 권력 투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걸 좀 염두에 둔 말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0: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다고 일단은 해석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예 조금 뒤에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주식시장이나 검찰개혁 관련 발언도 있었죠.
1: 네 이제 검찰개혁 부분부터 보면은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런데 결국 이제 국회에 맡기겠다, 국회 뜻을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
0: 예.
1: 그리고 지금 이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기소면 시정하면 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놓고는 특검이 낫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만약에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에서 대규모로 이제 할 수도 있지만 합수본을 통한 진상규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와 관련해 좀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최근 코스피 상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그래서 투기성 보유에 대한 좀 세제 개편 가능성 좀 언급한 점 등이 눈에 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예, 박수문 기자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박 기자가 주목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2: 좀 고루 얘기를 여야 모두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등등해서 고루 들어봤는데.
0: 예.
2: 관심 분야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일단 내부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김민석 총리 지원이 시작된 것 같다. 이 표현이 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면은

0: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뛰어난 리더십으로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잘 달려왔다. 그러니까 지난 1년은 총리 덕분에 잘 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서 역할을 바꾸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어제 뭐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직접 KS 마크를 찍어주신 거다.
1: 예.
0: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지금 김민석 총리가 나올 걸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를 지원, 지지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명확하게 이미 밝힌 거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 관계자는 이런 표현도 쓰던데.
1: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을 잘 이끌었다.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져 역할을 바꾸게 됐다.
0: 네.
1: 그러면 나가서 총리 그만두고 또 다른 역할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0: 전당대회
1: 나가는 건 당대표 나가는 거잖아요.
0: 근데 사실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 빈칸 채우기인데 너무 쉬운 빈칸 채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1: 예.
0: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적정하다. 또 다른 역할이 뭐냐? 차기 당대표. 이렇게 되는 거고.
1: 그러면 대통령 뜻은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맡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이거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역할을 바꾸게 됐다라는 표현도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1: 예.
0: 바꾸게 됐다라는 게 내가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0: 총리에서 다른 역할로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역할은 당대표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러니까 굉장히 좀 명확한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다른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줄 알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같다.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목이 되는 건 역시 또 여권에서는 당내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던데 지난 지방선거 이긴 거 아니야. 이 표현이 좀 가장 주목이 됐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대통령 표현은 이거였잖아요. 이건 경고였고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그다음에 2, 3일 동안 상태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끝나고 딱 첫날에 했던 표현이 뭐였냐면 큰 승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1: 예.
0: 이제 서울을 탈환 못한 건 아프다라고 했는데 큰 승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대통령이 좀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미 이 전당대회를 향한 이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당내에서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야당에서 주목했던 건 뭐냐면은 부동산하고 뭐 공소취소 혹은 뭐 재판 재개 이 문제를 가장 주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1: 예.
0: 특히 어제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을 보면은 전방위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 대표 측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하고 재판 재개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야당은 이런 분위기예요. 이번에 이 선거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이 참패를 면하게 됐던 뭐 핵심적인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이 부동산하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했던 걸 예로 들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결국 요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태도 변화를 취할 거냐 이걸 보겠다라고 사전부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기조 바꾸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거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1: 예.
0: 그리고 이제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법과 상식대로 뭐 맞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1: 정확히는 진상규명을 해봐서 여기에 뭐 취소할 게 있으면 취소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0: 근데 이것도 지금 야당에서는 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도 그랬고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까지 거론을 했거든요.
1: 예.
0: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탄핵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 문제를 부각시키면은 앞으로도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또 이제 평가를 좀 주요하게 했던 거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태도나 기세 같은 것들이 좀 꺾인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1: 태도나 기세가 꺾였다.
0: 민주당에 이제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지난 지방선거에 대해서 평가했던 내용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선거 결과를 보고 좀 놀랐던 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좀 높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보다 실제 결과가 좀 그랬다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좀 보니까 이 앞선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1: 긍정평가가 워낙 많으니까요.
0: 네, 나만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면 난 꼭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뭐 내란정당 프레임 이런 것도 부담돼서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실제로는 선거 결과를 딱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좀 많았던 건데 그럼 그게 뭐였을까? X에 이재명 대통령이 글 많이 올리는 거.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국무회의 같은 때 장관들이나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 좋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하다, 사이다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좀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1: 거칠다 이런 것들이요.
0: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드러난 거라서 기자회견 태도도 중요했고 앞으로 X 국무회의 뭐 수석 보좌관회 이런 것들도 향후에 어떤 식으로 좀 태도 변화가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1: 그러면 기세가 꺾였다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보는 거는 대통령의 기세가 약간 태도가 조금은 꺾였다고 보는 건 앞으로는 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도 할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게 된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X하고 국무회의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같다. 있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볼까요?
2: 코스피 급락 검은 월요일.
1: 예. 어제 정말 대폭락이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는데 일단 어제 폭락부터 정리를 해보죠.
2: 네, 수치만 봐도 좀 충격적인데 코스피가 하루 만에 8.3% 폭락을 하면서 676포인트 넘게 빠졌고요. 7,5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9% 넘게 하락을 해서요. 장중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는데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이 너무 이제 급하게 무너질 때 투자자들에게 좀 한숨 돌려라, 좀 진정하자 이런 비상 조치인데요. 이게 어제 나온 거고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하루 만에 550조 원 넘는 가치가 증발을 했다고 하고요. 코스피 상장 종목 대부분이 하락을 해서 말 그대로 어제 시장 전체가 좀 공포에 휩싸인 하루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사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졌기 네. 때문에 검은 월요일이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우려를 훨씬 더 뛰어넘는 대폭락인데 이렇게까지 폭락의 원인은 무엇으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2: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이제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계속 주말 사이 많긴 했었거든요. 예. 그 악재가 좀 여러 가지가 겹친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 고용 지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자리가 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제 나왔는데 보통 고용이 좋으면 이제 좋은 뉴스 같지만 이제 이게 경기가 좋다는 거고 그럼 물가 오르고 미국 연준이 다시 금리 올릴 수 있다 이런 신호로 읽히기 때문에 예.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좀 겁을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 오르면 이제 투자자들은 주식보단 달러나 채권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여기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미국 AI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그 실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서는 지금 AI 투자 열풍이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시장 전반에 깔린 거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다 이제 반도체 대형주에 또 최근에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시 충격이 더 크게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일단 이제 미국 증시만 보면 밤새는 다우는 좀 떨어지고 나스닥은 좀 오르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고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 시장이 그러면 어떻게 오늘 반응할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박수문 기자.
0: 네. 그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주가 많이 빠질 거다 뭐 이런 예측은 됐었던 건데
1: 예.
0: 그간에 코스피가 반도체주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타격이 더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시그널이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좀 가라앉을 수가 있는 상황이 두 가지가 가장 좀 핵심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기사들 쭉 읽어보니까 그 전문가들이나 증권사에서는 이게 단기 조정이다, 대세 하락은 아니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급등했으니까 좀 조정이 온 것이다. 근데 다만 앞으로도 코스피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높다. 이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될 수 있다.
0: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불안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B2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신용 거래용자 잔고가 37조 7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자금 빌려가지고 주식 산 다음에 안 갚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B2의 지표처럼 여겨지는 건데 이게 지금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주가가 급등, 급하락을 했을 때 반대 매매도 이뤄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다시 주가 하락을 이어서 그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환율은 당연히 계속해서 부담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 리밸런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은 어디가 급등을 하게 되면 여기가 비중이 너무 높아지게 되니까 좀 줄이게 되잖아요.
1: 예.
0: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국민연금도 좀 연동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리밸런싱은 일단 막아놨는데 국민연금 기준에서 봤을 때도 국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졌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게 좀 비중 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 하락이 되니까 지금 쉽게 리밸런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또 하나의 불안 요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예. 사실 너무 많이 오른 게 제일 부담이 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조태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 17일 날 열기로 했습니다. 야당도 물론이지만 여당도 당권 경쟁, 내부의 권력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있었지요. 여기에서도 여당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듯한 반응도 좀 나왔는데 오늘 원조 7인의 멤버이자 여당 중진이고 친명 핵심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부담되시죠?
2: 아닙니다.
1: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었고 이제 해석을 네.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1시간 30분 예정돼 있었는데 2시간 40분을 훌쩍 넘겨서 됐습니다. 공소 취소, 보안수사권, 조작기소 특검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2: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그 취임 후 1년 기자회견 아닙니까?
1: 예.
2: 그래서 그 계엄 비상계엄 후 정권 교체 1년을 통해서 1년 상황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상화를 만들고 시스템화했던 1년이었고
1: 예.
2: 그 1년 후에 향후 1년을 어떻게 설계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큰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인 핵심 그 주요 구호가 대체불과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산업, 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통합, 돌봄 등 주요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향후 1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의 어떤 뭐랄까 캐치프레이즈처럼 이렇게 된 건가요?
2: 아닙니다. 어제의 아마 주요한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1년 차는 1년 동안 비상계엄 후 정권 교체 이외에 대한민국의 국가 정상화를 통해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착화하고
1: 예.
2: 경제 성장의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었던 도약과 성장의 출발이었다고 한다면 그 1년을 그 토대로 해서 민주주의를 더욱더 정착시키고 그에 기반하여 도약과 성장의 방향을 잡고
1: 잡는구나.
2: 대전환 등 주요한 산업 경쟁력 축으로 산업 강국 안보
1: 예.
2: 외교 강국을 해서 나가겠다 이런 큰 방향을 제시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현안에 대해서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계속 여쭤볼 텐데요.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들어간 데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폐된 게 있으면 법과 상식대로 드러내야 된다. 만약 기소가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된다. 그게 법과 상식에 맞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으면은 공소취소 권한이 조작기소 특검에 들어가도 문제없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2: 지금 크게로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지방선거는 국민의 경고가 담겨져 있었다.
1: 예.
2: 국민의 경고의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과 상식에 기반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에 준 메시지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 예.
2: 그에 따라서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도 그에 준하는 원칙과 방향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형사사법체계가 국민들의 그 인권과 인권을 잘 보호하고 억울함이 없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1: 예.
2: 사실 억울한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억울함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 국민들의 입장하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지방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논의해 나간다 이런 과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1: 예.
2: 실제로는 왜 그러면 4월 30일 날 특검법을 발의하고 지방선거 전에 논의와 추진을 연기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충분하게 당내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 이제 김영진 원님.

0: 생각이신
1: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0: 생각이죠. 사실은 이제 어제 대통령도 얘기하기를 물론 특검에 대통령 관련 기소 문제죠 대부분 관련 기소 문제에 있어서 뭔가 객관적으로 봐도 잘못한 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걸 뭐 검경 합수부를 만들어서 한다면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한다면 중립성에 오해를 받지 않겠냐. 그래서 국회가 하는 특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 여당이 또 특검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국회 특검은 중립성이 담보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우려를 감지하고
0: 예.
1: 이 특검법에 관련해서 중립특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0: 예.
1: 한마디로 여당 추천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 한마디로 여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중립특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더 국민적인 상식과 국민적인 눈높이 국민적인 수용성에 있어서 검경 합수부를 통한 수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예.
1: 그 문제에 관해서 그 일단은 그 법안이 발의 됐는데 전체적으로 당론화를 통한 논의를 깊게 하고 160명의 국회의원들이 논의했던 사안들이 아니라 한 35명 정도의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 법안의 정합성과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더 숙의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김영진 의원님의
1: 네, 그렇습니다.
0: 생각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1: 네네.
0: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보면 이거 되게 표현이 강한데라는 느낌이 들었던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일단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건 사실상 졌다는 얘기고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조차도 국민이 저에게 또 정권에 주는 경고다라고 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건 이길 만한 선거를 졌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여당이 잘 못했다. 물론 대통령의 워딩은 내 책임이다라고 했지만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1: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 지방선거의 국민적 평가는
0: 예.
1: 이재명 민주당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와 심판
0: 예.
1: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국민의힘 야당과 윤석열 비상병과 내란 그에 따르는 야당의 정치 행위와 행위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중첩적으로 드러난 사안이고
0: 예.
1: 그에 따라서 사실은 득표가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충청권영 강원 부산 울산 등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고
0: 예.
1: 또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관해서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 경고는 수도권과 그러니까 서울과 뭐 경남, 대구 등지에서 국민들의 표로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0: 예.
1: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 그다음에 여당의 지도부 그리고 국회의원들 또 선거에 나갔던 개별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그 행동과 선거의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좀 평가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게 사실 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서 근데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쭉 들어보면 사실 여당이 잘못했다라는 데 좀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게 들어갔고요.
1: 네네.
0: 예, 그다음에 앞서 뉴스 연구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입니다. 정말로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 마음 먹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이 딴 마음 먹었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여당이 좀 잘못했다는 얘기로
1: 한마디로
0: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정청래 대표가 잘못했다 이거 아닐까요?
1: 한마디로 선거를 준비하면서 전 초창기에
0: 예.
1: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에서 너무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형태로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0: 예.
1: 선거 결과를 15대 1로 예측을 하면서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노력들 속에서
0: 예.
1: 너무 덜 집중적으로 진행했던 사안들이 나타나고 선거를 진행하면서 그것이 여론조사상으로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0: 예.
1: 그리고 실제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여러 가지 서울의 민심을 보더라도 우리들의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중과세 그 일몰 시한에 대한 일몰 처리 그리고 장특 공제 등에 대한 문제,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 등 세밀한 주택 정책 부분들을 선거 기간에 판단하고

0: 결정하는 우리들의 결정들이 타당했느냐. 그것이 예. 서울의 수도권 벨트 중에 한강 벨트 라인에서 어떻게 표심에 작용했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15대1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예측을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1: 예.
0: 실제는 견제와 균형,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대한민국 유권

0: 최종적으로 투표장에 나오면서 투표율이 사상 최대로 지방선거 중 사상 최대로 61%까지 넘는 상황을 만들었다.
1: 95년 이후로죠.
0: 최대입니다. 예. 95년이 처음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을 제대로 하고 핵심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사실은 지도부가 있는 겁니다. 결정을 하고 집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지도부에서 판단하고 저와 같이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들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1: 일단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김영진 의원님이 처한 상황은 알겠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여기서 지도부만 막 얘기하면 그것도 그래도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께서 지도부를 막 하면 친명이니까 친청을 공격하는 거야?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서 김영진 의원이 약간 두루뭉술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겠는데 네. 지도부가 저는 딱 이 말 듣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의 뜻이 제가 해석하기 그렇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언론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눈이 팔려서 선거를 제대로 못 치렀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0: 사실 역사는 해석 논쟁이죠. 조선시대에서도 네. 임금이 돌아가셨는데 1년상을 할 것인가 3년상을 할 것인가라는 그 논쟁을 가지고 사실은 당쟁과 사화가 일어났던 과정이 많이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당 지도부의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이 부분 어떻습니까?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 나올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 분이죠. 김민석 총리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큰 소리, 잡음 없이 잘 해왔다.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역할을 바꾸게 됐다. 이거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맡는 게 적정하다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겠죠.
0: 뭐 실제로 2025년 6월에 취임을 해서 딱 1년 정도 총리로서의 예. 역할들을 가장 강력한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 역할을 예. 적정하고 무난하게 진행했다. 그리고 당으로 복귀하게 되니까 그에 따르는 덕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 아니다. 할 만큼 했다. 또는 뭐 일부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거친 X, 뭐 거칠다는 건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X 발언들이 오히려 견제 심리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일부 평가도 민주당 내에서도 있더라고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지방선거에 관한 사안들에 관해서는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승리라고 하는 예. 그런 얘기들이 중첩돼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과 평가를 충분히 해나가면서
1: 예.
0: 그 시기에 최종 결정권자였던 정청래 대표의 공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8월 전당대회 때 심판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 거기에 대한 평가가 고루 반영돼서 8월 전당대회가 나올 것이다.
0: 그럴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이전 맨 처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이전 원내대표가 붙었던 전당대회부터 해서 대통령이 늘 얘기했던 거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기는 편 우리 편 절대 누구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워딩으로만 본다면 약간 대통령의 이른바 명심이 좀 분명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는데요.
1: 예.
0: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의 민주적인 경선 과정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누구를 하라 마라 하는 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0: 그것이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어오는 민주당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들을 건강하고 제대로 만들어 오면서 우리 정부가 승리해 나간 한 과정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
1: 예.
0: 큰 방향에서 저는 그렇게 갈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1: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김영진 의원님이 조심스럽게 정말 절묘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계셔서
0: 네네네.
1: 관련 그런 부분은 이제 더 묻지 않겠습니다. 아주 여러 번 물어봤는데 절묘하게 조심스럽게 대답하고 있어서
0: 네. 네네.
1: 한쪽으로 이제 김영진 의원님은 워낙 이제 중립과 정도 공정을 또 중시하기 때문에
0: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특정 후보나 특정 세력에 그 해서 하는 게 아니라
1: 예.
0: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1: 예.
0: 이번 당대표 선거가 특정인의 미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그 이게 설계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0: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의 리더십과 지도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에 복무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대체불과 대한민국의 4대 국정과제들을 잘 수행하면서 국민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는 게 예. 민주당 지도부를 잘 뽑는 일이지 뭐 민주당 지도부에 뽑히는 그 대표를 위해서 저희들이 복무하진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1: 뭐 실질적으로 많이 받아들이지게는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가 되는 후보가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그다음 대선에 유리한 기반에 올라선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나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전 대표나 이를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해석이거든요.
0: 그런 시장의 해석이지만 저는 항상 여당의 대표가 임기 2년을 다 채운다라는 것도 과거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게 그 대표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1: 예.
0: 민주적인 결정 과정과 그에 따르는 수기와 집단지성의 문제를 잘 수염해서 나가는 게 저는 민주당의 역사고 정당 운영과 시스템을 통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왔던 민주당의 이 과정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는 이제 그만 묻고 진짜로 이제 그만 묻겠습니다.
0: 아, 네.
1: 전당대회 진짜로 이제 안 물을게요.
0: 네.
1: 대답도 안 하시니까 뭐. 예, 요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김영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울은 왜 졌다고 보세요?
0: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복합적인 저는 서울 시민들의 평가였다고 생각을 들어요. 아까
1: 예.
0: 얘기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정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1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윤석열 전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같이 들어가서 평가를 했고
1: 예.
0: 그러면서 사실 표심을 보면 부동산 문제가 가장 강하게 의사결정 구조에 많이 결정이 됐고 이 투표 형태가 많이 바뀌었고 그런 다음에 일방적인 여당의 독주에 대한 우려가
1: 예.
0: 그 표심에 반영이 돼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초창기에 15대 1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 잘하는데 민주당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들이 작용이 돼서 적절하게 조절 작용들이 작동이 됐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그 민주당 지도부나 개별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후보들의 캠페인이나 전략 전술들도 상당히 서울 시민들에게 다가가는데 좀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선거를 규정 짓고 있는 정책, 구도, 인물, 캠페인 등 여러 요소에서 민주당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일부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많이 소구하는 그런 선거 운동의 모습이 보였다 이러면서 견제 심리가 작동됐다라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0: 동의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지방선거는 국민의 삶과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광역단체장과 후보들에 대한 평가, 당에 대한 평가인데 그런 부분에 속에서 너무 과도하게 강한 구호나 내용으로 국민들
1: 예.
0: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됐다라고 봐요.
1: 예를 들면 내란 프레임, 내란 척결 프레임. 물론 이제 일부 국민의힘이나 일부 윤호개인 세력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이번 선거에 내란 프레임이 전면에 가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지방 정부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방향들이 있었는데
1: 예.
0: 이 방향의 캠페인들이 정확하게 국민들 삶 속과 정책과 캠페인에 녹지 않고 내란, 탱크데이 뭐 이런
1: 예.
0: 15대 1 이런 어휘들이 먼저 앞서면서 국민들 보시기에 과도한 권력 쏠림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뭐 대구나 경남이나
1: 예.
0: 그리고 그 서울의 일부 기초단체장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뭐 성남 용인 등 주요한 곳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들이 있다라고 봐요. 물론 그 안에는 뭐 부동산 등 경제적인 이해와 요구 예. 이익 투표의 경향들도 강하게 내재돼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사실 그런 면에 맞는 후보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였는데 졌지요. 네. 그래서 이대로 퇴장에는 아깝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간이 약 20초 남았는데 혹시 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0: 아, 그건 뭐 김부겸 후보가 판단할 것이고 당에서 그런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인가는 시간을 갖고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네, 오늘 뉴스쇼 1분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It's so important to make someone happy. Make just one someone happy.
0: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1: You sing to one.
2: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3: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0: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박성태의 오늘 한 컷 준비되어 있고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 평양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오늘 이 내용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의 인기 코너죠. 한칼 토론에서는 김준일 평론가, 서용주 맥연구소장 그리고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부터 여야 당권 경쟁까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또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컵.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박성태의 시선 오늘 한 컷.
2: 난 모르겠어. 뭐 내가 여기 뭐 관계자도 아니고.
3: 아 양말 여기다 또 밑에다 깔고 나올지.
2: 안녕하세요.
4: 상처받아요.
3: 아 여기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4: 상처받아요. 애들 상처받아요. 애들 상처받아요.
2: 예외 없이 막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5: 예, 어제 잠실 개표소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다음 주 해외 경기를 앞둔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연습할 도구를 꺼내려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려는데 양발까지 보겠다는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고 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시위대로부터 실제 소지품 검사까지 당했습니다. 혹 선수들이 투표용지를 꺼내오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부실 관리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분노는 당연하고 정당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다른 시민들을 수색하고 신문할 권리는 없습니다. 헌법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는다. 어제 선수들 소지품 검사에 나선 시위대는 당연히 영장도 없고 당연히 경찰도 아닙니다. 신체의 자유는 기본권 중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젊은 핸드볼 선수들의 수색을 주장했던 분들은 침해당한 참정권에 분노한 시민이기보다는 혹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극우 유튜버 슈퍼챗에 선동되거나 아니면 선동하는 분이 아닌지

0: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1: 예,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마중 나가 영접을 했고요. 두 정상의 만남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외교안보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오랜만입니다. 예.
1: 오랜만에 뵙습니다.
2: 예.
1: 제 얼굴 자꾸 보셔가지고 분장했는지 확인하셨죠?
2: 아니요. 그 박 기자는 분장을 예.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얼굴이 검어서.
1: 아 그래요? 지금 뭐 화면 잠깐 나오는데 제가 약간 합니다 그냥. 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의 예전 조언에 따라 약간씩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이틀간 어제와 오늘 이틀간 머물 텐데요. 일단 장관님이 주목한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요?
2: 그 정상 외교는 내게 수행원을 봐야 됩니다.
1: 예.
2: 누가 수행을 했는가?
1: 아.
2: 예. 중국 측에서는 그 서열 5위가 왔어요.
1: 예.
2: 서열 5위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 중국 외교의 사실상의 그 뭐 대부라고 그럴까 실권자인 왕이 외교부장 국무위원 예. 겸 왕이 외교부장이 왔고 그다음에 나중에 막상 그 확대 회담할 때 보니까 중국의 국방부장이 수행을 했어요.
1: 아 국방부장. 어. 예. 군사 쪽이죠 그러면. 어? 군사.
2: 예. 군사 문제죠. 그러니까 외교와 국방. 그다음에 이제 중국 측에서 북한 측에서는 총리 서열 2위인 총리부터 시작해서 주로 경제 쪽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1: 예.
2: 물론 중국에서 국방부장이 왔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그 이 노광철 인민무력사인가 누가 그 국방부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석을 했지만
1: 예.
2: 그러니까 중국은 외교안보 문제 때문에 북한을 찾아왔고 시진핑은
1: 예.
2: 김정은은 경제 문제 때문에 그 시진핑 주석을 그렇게 공항 영접부터 시작해서 인민대회당 그러니까 김일성 광장에서 그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벌였다.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하는 걸로 봐서는 경제 분야에서 받아낼 것이 좀 받아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1: 예, 받아낼 것이 있다. 사실 7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상당히 동맹이고 가깝다고는 하지만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게 2019년 이후 7년 만이고 김정은 시대에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 그렇죠.
1: 상당히 드문 일이죠. 드문 일인데도 시진핑을 갔다? 그리고 이번에 뭔가? 뭐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씩은 가야지 내가 맘먹고 있었다. 이건 아닐 테고.
2: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1: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에
1: 예.
2: 지금 4년 혹은 지금 4개월이 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전쟁은 안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한 1만 한 2, 3천명을 이제 그 파병을 했어요.
1: 예.
2: 근데 뭐 전투 요원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뭐 그 공병 비슷한 인력이 더 많습니다. 어쨌건 한 1만 명 이상을 파병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국정원 보고로는 분석으로는 한 4천 명은 죽은 것 같다. 그리고 북한에 최근에 그 뭡니까 러시아 파병 해가지고 그 전사한 사람들의 전사자 뭐 기념관인가 하는 것을
1: 예.
2: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도 한 2,300명인가가 뭐 명단이 그 포함이 됐대요. 근데 좀 요즘 그걸 보면은 북러 관계를 보면은 바로 그 전사자 기념관 같은 걸

0: 놓고 계속 그걸 외상장부 비슷하게 쓰는 겁니다.
1: 예.
0: 러시아에.
1: 러시아에 대해서.
0: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그 참전 대가로 주는 것은 첫째 석유, 둘째가 식량,
1: 예.
0: 셋째가 무기 및 무기 기술, 이렇게 세 가지를 주는데 그러면서 북남관계 굉장히 밀착을 하고 있어요.
1: 예.
0: 요게 중국한테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1: 북한은 우리랑 같이 손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러시아랑 왜 이렇게 가까워?
0: 그렇지. 너무 러시아 쪽에 그 이 가까워지면은 그만큼 동북아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 중국의 그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1: 예.
0: 바로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저기 중국 쪽에서 국방부장에 수행을 해가지고 북중 간의 군사적인 협력 관계도 복원을 하려고 그러는.
1: 예.
0: 그런 측면이 있죠.
1: 사실 그런 거네요. 그러면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만남 또는 북한의 비핵화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있는데 중국이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아 김정은 내가 관리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푸틴이 더 친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시진핑이 약간 면이 떨어지니까 일단 한 번씩 가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0: 아니 한번 가줄 정도가 아니라
1: 아, 예.
0: 푸틴과 김정은이 밀착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1: 예.
0: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그건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지금 시진핑으로서는 북러 밀착이 너무 심화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장차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중국 미국이 다시 중국을 압박해 들어올 텐데
1: 예.
0: 그때 중국이 이 미국의 그런 어떤 그 패권주의 내지는 강권 정치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세력을 핵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자기 편으로 자기 품으로 끌어다 놔야 미국의 대중 압박을 좀 완화시킨다고 할까 저항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방법을 결정했다 이렇게 봅니다.
1: 예. 앞서 그러면 중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협력도 강화될 수가 있다. 지금은 그러면 북중 간의 군사적 협력은 어느 단계고 이게 이제 강화를 시킨다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0: 글쎄요. 이제 그 이번에 그 시진핑이 방북하는 날 아침 노동신문에
1: 예.
0: 기고한 그 장문에 그래서 보면은 과거 그 6.25 전쟁 때 참전했던 거 뭐 등등 그걸 상당히 그 은유적으로 비유를 하면서
1: 예.
0: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사이가 좋았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가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해야 된다. 이건 바로 미국을 반대 이야기하는 겁니다. 패권주의와 예. 강권 정치. 그다음에 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된다. 이거는 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얘기를 꺼내면서 중국이 발끈하지 않았었어요.
1: 예.
0: 바로 그 대만 문제를 그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아시아에서 소위 그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한다는 식으로 중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1: 뭐 군비 확장을 하고 있고요.
0: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 또 거긴 또 그 경제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맘만
1: 예.
0: 먹으면 군사력을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고 바로 그 일본의 군국주의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이 대외 정책의 기본을 군국주의 부활로 지금 성격 규정을 하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북중 관계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1: 예.
0: 북러 관계를 견제하는 것도 문제 중요하지만은 북중 관계를 심화시켜서 미국과 일본이 편을 짜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오는데 북한이라는 그 완충지대라고 할까?
1: 예.
0: 레버리지를 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오는 건데
1: 예를 들면 뭐 후이함 같은 경우는 함대라고 하면 후이함이 필요하다 우리도.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그런 목적으로 자기네를 방문하는 걸 김정은은 좋아. 내가 협조해 줄게.
1: 예.
0: 그 대신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발. 2024년부터 33년까지 10년 동안에 매년 20개씩 지방 공장을 지어 가지고 200개 공장을 만들겠다는 계획. 그다음에 이번 금년 1월 달에 열렸던 그 조선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이제 다음번

0: 10차 당대회까지 5년 동안에 추진하려고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 두 가지 경제 계획을 마무리하는데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거 받아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 외교를 바꾸는 그런 회담이죠.
1: 예.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거기서 맞아떨어졌다. 아,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잠깐 보면 어제 정상회담에 대해서 양측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복잡타단한 세계정치 정세 속에서 조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에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국권이 고수. 이렇게 이제 시진핑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게 논의됐다 이렇게 됐는데 핵무기, 비핵화 뭐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0: 비핵화라는 단어가 지금 빠졌어요.
1: 예.
0: 빠졌는데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데 미국 측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그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뭐 합의를 했다 하는 식으로 발표를 했지만
1: 예.
0: 중국 측에서 일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1: 예.
0: 반면에 시진핑 주석의 중국 북한 방문을 하루 앞둔 날 그러니까 7일인가요? 7일자 보도를 보면은 북한의 이제 노동당 총무부장인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해 가지고
1: 예.
0: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
1: 예.
0: 말하자면 우리는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비핵화 얘기는 북중 간에도 논의가 될 수 없다는 걸 미리 못을 박았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뭐 그 시진핑도 북한이 그렇게 비핵화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죠. 그 얘기 꺼냈다가는 근데... 그러니까
1: 예.
0: 트럼프와의 회담 때 이 비핵화를 트럼프는 얘기했지만 시진핑은 거기에 그 별로 그렇게 호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1: 또는 뭐 아주 원론적인
0: 그렇지.
1: 대답.
0: 예. 예. 뭐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예. 비핵화 때문에 이것이 깨졌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도 들 수가 있죠.
1: 예. 그러면 저는 그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김여정 총무부장의 담화문을 보면 비핵화 꺼내지도 마라 하고 해석하기에는 중국이 혹시 꺼낼까봐 원조 선수를 친다는 해석이 많았는데 그러면 중국과 북한 간에도 사실은 물밑에서 그냥 얘기가 된다기보다도 혹시 꺼내니까 저희가 볼 땐 되게 가까운 혈맹으로 보는데 그 정도의 긴장 관계는 있는 겁니까?
0: 아, 그럼요. 아, 이게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인데.
1: 예.
0: 그리고 과거에 그 이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 김일성 시대지만
1: 예.
0: 그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그 김일성이 했던 외교, 김정일이 했던 외교를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도 적절하게 관리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또 소련과의 관계를 관리를 하고 이런 그 이 양다리 외교라고 할까
1: 예.
0: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항상 그 자기네 이익을 챙기는 거기는 그 사람들이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긴장을 그 유지하는 것이 북한 외교의 어떤 점에서 특징이에요.
1: 예.
0: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몰빵하는 외교를 안 합니다.
1: 우리 몰빵하네.
0: 우리는 미국에 지금 몰빵을 해왔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조금 뭐 미 중간에 등거리 외교를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지금 뭐 무슨 뭐 종북이 아니 뭐 무슨 뭐
1: 예. 그 너무 친중이다.
0: 아니 예. 그 친중이다 내지는 뭐 중국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 무슨 뭐
1: 예.
0: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혐중 정서를 유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보다는 훨씬 그런 점에서는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하는데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죠.
1: 예, 북한이 뭐 중국, 러시아와 등거리 나한테 잘못하면 나 쟤랑 친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0: 그렇지.
1: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핵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비핵화가 목표지만 현실적으로는 동결로 얘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추가 핵물질을 제조한다거나 그런 걸 막는 걸로 목표로 삼을 수밖에
0: 이제
1: 없다라고
0: 그
1: 했습니다.
0: 비핵화라는 단어는 나왔습니다.
1: 예.
0: 근데 사실은 작년 4월 25일 날 일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북핵 문제 해결 관련해

0: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있죠.
1: 예.
0: 지금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실현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동결로 시작하자.
1: 예.
0: 북핵 동결, 그다음에 축소. 북핵 능력의 축소 내지는 이제 그 감축.
1: 예.
0: 그리고 비핵화는 먼 훗날 목표이다.
1: 장기적인 목표다.
0: 장기적인, 그야말로 그냥 장기적인 목표나 장기적인.
1: 장기적인 목표.
0: 장기적인 목표를 놔두고 당장 동결부터 시작을, 동결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축소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비핵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비핵화를 인정해, 아니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버리면은
1: 예.
0: 해버리면은 우리 국내적으로도 핵 보유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비핵화 얘기를 어저께도 꺼냈는데 그러니까 작년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요미우리 신문에 냈던 얘기를 다시 되풀이한 것일 뿐이지
1: 예.
0: 비핵화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라고 북한에 얘기해 보면 북한이 내가 총 맞았냐 있는데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되니 전면에 내세우지 않겠다 이런 거군요.
0: 그렇죠.
1: 아주 장기적인 목표로.
0: 그렇죠. 장기적인 목표로 그거는 뭐 통일만큼이나
1: 예.
0: 통일만큼이나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1: 예.
0: 그런데 미국은 왜 자꾸 미국 국무는 지금도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거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1: 미국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를 얘기하지만 또 트럼프는 사실 북한에 핵무기가 있잖아 라고 해서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걸로 그걸 북미 대화의 하나의 뭔가 들어가는 입구로 삼으려는 경향도 있어요.
0: 글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잘 보셨어요.
1: 예.
0: 잘 보셨는데 트럼프는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1: 예.
0: 직후부터 뭐 He is 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리고 핵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다.
1: 예.
0: 하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 얘기는 북한이 핵보유국인데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더 만들지 마. 그 얘기죠.
1: 니네 충분해라는 거군요.
0: 그 정도면 됐어. 더 이상 만들지 마. 그런데 국무부나 또 이런 NSC 쪽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합니다.
1: 예.
0: 얼른 보면은 대통령은 핵보유를 인정하는데 국무부 관리들은 비핵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엇박자인 것 같지만은 그것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핵동결로 시작해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만들지 말라. 동결 축소의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고 국무부는 뭐 그야말로 장기적인 목표로서 비핵화를 얘기한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 미국 정부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1: 예.
0: 한국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그 미북 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1: 예. 어느 목소리가 좀 더 커지냐의 문제군요. 어느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나오냐의 문제는
0: 그렇죠.
1: 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트럼프와 미국 정부가 보는 인식이 우리나라와도 약간 비슷하게도 볼 수가 있겠군요. 일단 대화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0: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장기적인 목표로라도 놔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해요.
1: 그렇죠. 네.
0: 그럼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빨갱이 얘기가 나오고 종북이 나올 텐데.
1: 우리 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0: 그러나 종북이라 동결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니냐?
1: 예.
0: 그거 이제 그 포인트입니다.
1: 어쨌든 말리려면 쳐들어갈 거 아니면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군요.
0: 그렇지. 바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핵화를 얘기하면 만나지도 않겠다고 그러는 네. 그 북한을 북미 정상회담으로 밀어넣기 위해서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1: 예.
0: 트럼프도로 페이스메이커가 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날 수 있도록 해야만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아스팔트가 깔리면서 그 길 위로
1: 예.
0: 남북 관계가 풀려 나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한다면은 지금 참모들이 그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계속 국무부의 보조를 맞춰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의 근본 목표인 것처럼 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1: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뭐랄까요 신중하지 정교하지 못하다라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0: 대통령의 의중이 동결로 시작해야 된다는 데 있지 않고 비핵화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자꾸 한미일 그 국무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를 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이거예요.
1: 지금.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1: 예, 중국 얘기 잠깐 앞서 나왔으니까 예. 보면 다시. 중국은 북한의 중국도 사실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비판적 부정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언급하는 건 니네 마음대로 해 이건가요? 어떻게
0: 아니, 그거보다는 예.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도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은 일단 그 핵이 없을 때보다는 중국말을 잘 안 들을 테니까
1: 예.
0: 뽀뽀대지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됐단 말이야.
1: 예.
0: 북한이 지금 핵을 뭐 한 50개 핵폭탄이 50개 있느니 60개 있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걸 싹 없애라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1: 어차피 안 될 거.
0: 그렇다면은 일단 북한의 입장을 인정해주고 내 그 말하자면 그 이 품 안에서
1: 예.
0: 내 말 들으면서 미국과 뭐 힘겨루기를 하든지 외교를 하든지 하는 건 내가 밀어줄 수 있어. 그 대신 내 말을 좀 들어.
1: 예.
0: 그거죠. 지금.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후계자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진 주애 딸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에 영접 때도 나오고 좀 하지 않을까 하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이건 혹시
0: 글쎄 나는
1: 어떤
0: 그
1: 메시지가 있을까요?
0: 그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펑리안 여사가 이제 같이 오는 것은 그 뭐 관련돼.
1: 예.
0: 펑리안이 직접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리서츠 나오라는 얘기거든.
1: 예. 그쪽 나왔잖아요.
0: 애는 나오지 마라.
1: 아, 애는 나오지 마라. 알겠습니다. 예.
0: 네. 아마 영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환영 행사에 뭐 만찬이 있었는데 목랑관이라는 데가 굉장히 커요. 시내. 예. 거기에 뭐 주애가 왔었는지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저렇게 펑리완이 있을 줄하고 1대1로 하는데 김주애가 끼어들 그 여지는 없었을 겁니다.
1: 예. 그것도 은근히 신경전일 수도 있겠군요.
0: 아, 중국으로서는 조금 그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거예요.
1: 애들 지금 나오는데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후계자로 인정받으면 중국에 또 북한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두는 걸 수도 있고.
0: 예. 아, 그리고 지금 열몇 살짜리를.
1: 네. 예. 알겠습니다. 애들은 가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네, 복잡한 정치권의 이슈를 한 칸에 정리하는 한칼 토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한칼 토론으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어제 167분 동안 이어졌던 질문과 대답, 이 가운데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이란 뭘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집권했을 때 당과 야당이었을 때 당이 당연히 달라진다고 봐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층을 넓히고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결론은 나의 부족합니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0: 예. 일단 이 부분 말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이 부분부터 볼 텐데, 여당과 야당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고 결국은 나의 책임이다. 네. 뭐 어떻게 계속 해야 돼요? 일단 모두 까기 김준일 평론가 네.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뭐 번역기를 돌리면.

0: 그러면은 네. 나의 책임이라고 쓰고 정청래 책임이라고 읽는다.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1: 일단 전제는 여당이 지금 여당답지 못하다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0: 아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로 선거를 치렀어야 됐냐. 물론 이제 단일한 주제로 하나를 가지고 치를 수는 없어요. 선거가 다 계층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번 선거가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단일한 얘기로 뭐 이를테면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듯이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때문에 졌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최소한 여당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권과 같이 운명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정권에 서포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두드려졌어야 되는데 일단 내란 청산, 내란 심판도 뭐 필요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다 사법 처리로 들어간 윤석열 예.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내란 심판 이런 걸로 가는 것이 맞았느냐 뭐 이런 반성적인 것들 그리고 전당대회에 너무 과도한 관심이 있어서
1: 예.
0: 공천 문제 특히 호남 지역의 공천 문제가 조금 파열음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1: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청래 대표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군요.
0: 그러니까 제가 정청래 대표를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또 과도하게 소위 말해서 과도하게 까이는 것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1: 잠시만요. 그러니까. 내가 깔 때는 괜찮고 대통령 깔니까 이건 좀 안타깝네. 이런 건가요?
2: 그러니까 나만 깔 거야 이거.
0: 그러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면
1: 모두 뭐 독점권을 얘기하려고
0: 예를 건가요? 들면은 정청래 대표의 사퇴론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승리는 승리대로 인정을 해주고 예.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잘한 부분도 있죠. 뭐 그거를 예. 너무 과도하게 폄훼할 필요는 없다. 까도 제가 깝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당 좀 덜 까기 맥연구소장 얘기를 들어보면
2: 이게 까기 독점권을 굉장히 그 바라는 것 같은데 깔건 가야죠.
1: 지금 근데. 마마투데이님이 낙관안불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까도 되는데 남은 안 된다. 낙관안불.
2: 어제 대통령의 말씀 중에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누가 보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치른 이번 지방선거는 낙제점이다. 그다음에 사실 정청래 대표는 야당 대표에 어울리지 집권 여당 대표는 자격이 없다. 저는 혹평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그 정치적 중립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단어들이
1: 예.
2: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저였다면 저는 정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아파요. 예를 들면 쭉 그 이 또 선거에 대해서 일성을 하면서 딴 생각을 먹은 것처럼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딴 생각.
1: 예.
2: 이 그랬죠. 단어도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3: 셌어요.
2: 그러니까 선거는 안 치는 그러니까 제가 늘 썼던 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재판에만 관심이 있으면 누가 표를 주겠냐.
1: 어제 정확한 워딩이 죽을 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 마음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2: 그 얘기예요.
1: 이게 워딩.
2: 핵심이 딴 마음 먹으니까 이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걸 풀이하면 저도 얘기하고 있고 또 송영길 의원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 전북에 좀 집중을 왜 했냐 그 힘 있으면 서울 경남 북과 평택 해라 라고 했는데 또 정작 지도부는 그런 전북에 당력을 집중하는 거에 비판에 대해서 왜 우리 당을 흔드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2: 좀 요약을 하면 저는 눈에 좀 띄었던 게 야당은 야당답게 하는 거지만 여당은 여당답게 해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여당인데 선거를 치르는 거나 당을 운영하는 게 여당답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수성을 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야당 대표 때는 공성을 하는 입장에서 창을 들고 날카롭게 싸웠지만 나 따라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나 따라할 때가 아니라 나 야당 대표 때 하는 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한테 지금은 성을 지어줬으면 그 안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통합하고 포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갔었어야만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런 그 지도력으로는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여당의 어떤 방향을 잡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자격론에 대해서 솔직히 아예 혹평을 한 것 같아요.
1: 예.
2: 정리 대표 이제 당신 자격 없어. 그러니까
1: 그다음에 소영수 선생님도
2: 예?
1: 소영수 선생님도 세요.
2: 아니
1: 정청래 대표 담 자기 없어라고 대통령이 암시한 걸로 풀이한다는 거죠.
2: 풀이한 거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예. 풀이한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주목되는 게 김민석 총리에 대한 호평을 합니다. 호가 기억 하나 차이지만 호평을 하면서 다른

0: 역할에 대한 암시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봐서는 집권여당은 김민석 총리처럼 잡음이 없고 나름대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겠어? 라는 것까지 덧붙여줘요.
1: 내각을 정말 큰 소리, 잡음 없이 잘 이끌었다라고 평해요.
0: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딱 대조군으로 어제 보여서 작정하고 작심 비판을 했구나.
1: 그러면 이제 한동훈 덜깍이인 김경률 비대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니 뭐두 분의 뭐 말씀에 크게 뭐 어긋날 것도 없고, 저 역시 이제 앵커분께서 인용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이 부분이 조금은 귀담아 들리더라고요. 결국은 제 기억이 맞다라면 정청래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했던 것으로
1: 그렇죠.
2: 기억을 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그건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그러면 뭐 정청래 대표 디스라고 들어도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덧붙이자면 나올 수 있는 말들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당내의 어떤 역학 관계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당대표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 사실 ABC론도 나온 거잖아요.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누가 듣든 아, 이것은 유시민 ABC론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이다, 이렇게 들릴
1: 언론이다.
2: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라면 김민석 그 총리의 손을 들어주고 정청래 대표 너의 이제까지의 행보,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성적표는 적어도 뭐 ABCD로 따진다라면 AB는 아니다, 뭐 C
1: AB는
2: 내지
1: 아니다.
2: D다, 뭐 이렇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0: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잠깐 빼뜨렸는데 김용남 후보에 대한 저는 언급도 있었다고 봐요. 우회적으로. 단어 중에 보면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서 온 거지?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1: 이게 이제 김용남 후보에 대한 민주당 일각의 비판, 비난,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0: 비판 비난
2: 그렇죠.
0: 플러스 유시민 작가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2: ABC론이 그
0: ABC론이
2: 그렇습니다.
0: 비슷한 거예요. 언제든지 뭐 어려움에 처하면 배신하고 나갈 사람들이다. 뭐 이런 간첩 얘기까지 나오는 거를 저는 굉장히 경계하면서 정체적으로 이번 선거에 있어서의 태도와 전략 자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이기려고 했지라는 그런 아쉬움을 지적한 게 아닌가. 이거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에요.
1: 6월 4일 날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더불어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론 서울을 탈환하지 못한 건 아프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대통령은 이길 것을 졌다,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 이 표현도 나왔고요.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청래 대표와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다 라고 볼 수가
3: 그러니까
1: 있을 것
3: 짧게
1: 같아요.
3: 말씀드리면은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적당히 좀잘 뭐라고 할까요? 잘좀 두드려 맞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크게 이겼어도 굉장히 또 오만해질 수 있을 텐데, 아, 선거 참 만만치 않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래서 차기 전당대회는 어쨌든 결국은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은 2028년 총선을 누가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정청래냐, 김민석이냐, 뭐 송영길이냐, 이걸로 이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겠죠.
1: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두 당의 리더십 문제를 얘기할 텐데, 그거 다시 이제 정청래 지도부의 얘기, 민주당 전당대회 조금 뒤에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요 얘기를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보안수사권, 또 그리고 조작기소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공소취소, 조작기소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정확한 워딩으로는 만약에 잘못된 게 드러나면 이게 취소하면 되고, 드러나는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또 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이걸 잘 해석하면 공소취소 권한 들어가는 게 무슨 문제냐. 잘못한 게 없으면 행사 안 하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모두 까기부터 들어볼까요?
3: 뭐 이거는 진짜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예, 그 보수 진영 저기 야당 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본인의 죄를 예, 자기 재임 기간에 없애려는 어떤 야욕을 드러냈다. 저 고집을 확실히 다시

0: 뭐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1: 예.
0: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그냥 원론적인 얘기다. 그럼 안 해? 그러면 공소취소 아니 공소취소가 아니라 그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행동이 나왔고 녹취록도 나왔고 그런데 이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나? 일단 해야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이제 하겠죠. 민주당에서 하는데 이 특검 법안의 그 디테일들이 좀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0: 그러니까 가장 이게 지금 논란이 됐던 거는 이 조작기소 특검법 안에 공소취소 권한을 줌으로 인해서 정확하게는 이제 공소유지 권한인데 그거는 취소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뭐 문제가 있네. 그래서 검찰이 안 하고 그거를 특검에게 이제 칼을 쥐어줘서 이렇게 대통령에게 그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의심을 민주당이 핸들링을 잘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법안들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그 디테일들이 부각되진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문제가 많은 법안이었어 그리고
1: 예.
0: 공소취소 법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온갖 것들 그 영장 전담 판사도 여기에 따로 두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만약에 공소유지가 안 되면 변호사를 데려와 가지고 이거 공소유지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1: 그렇죠. 특검 검사가 이거 안 되겠다 취소. 그다음에 이제 그냥 변호사가 할 수 있게
0: 예.
1: 특검 수사로 들어간 변호사가 할 수 있게끔 누룩 돼 있었던
0: 뭐 그런
1: 있어요.
0: 식의 것들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의 내용을 놓고 좀 더 한 판 더 붙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1: 예.
0: 봅니다.
1: 역한 예. 대통령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죠. 뭐 이게 법과 상식에 맞다라는.
2: 그게 거. 법과 상식이죠. 뭐 잘못되지 않았으면 그대로 두고 잘못했으면 취소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주체가 특검이어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그 공소 취소 권한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검찰이나 법원이어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예.
2: 저는 이게 그냥 원론과 본질에 충실한 대통령의 워딩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공소 취소 특검이라 하지만 우리가 이 특검이 추진되는 진짜 원하는 조작 기소를 한 검사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라는
1: 예.
2: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언제까지 검찰이라는 조직을 보호하고 눈치를 보기 위해서 잘못한 검사들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사적이든 권력에 줄을 서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검사들 일부 검사들이죠.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는 그 조작 기소에 대해서 그냥 둘 수 없다.
1: 예.
2: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사법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한 거고 저는 이 잘못됐을 때 취소한다 이거는요 주체를 특검으로 두지 않았다고 봐요.
1: 아 그래요?
2: 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걸 특검으로 두려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고민하지도 않고 청와대에서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굳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게 없다. 공소유지 권한에 대한 부분을 특검에 둠으로써 본질적인 조작 기소한 검사들을 처벌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라서
1: 예.
2: 저는 이게 뭐 굳이 이거를 대통령이 용인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번지수가 틀릴 수 있다. 그런
1: 수가 있다.
3: 전
1: 김경일 비대위원님은요.
3: 예. 박성준 의원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국민들 공소취소 모른다. 조작기소 특검이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1: 사실 이 자리에서 했던 말입니다.
3: 아, 네네. 네. 지금 이 순간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국민 다수는 오히려 공소취소 조작기소 이런 말이 나올 때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알러지 반응 내지는 반대되는 반응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 예.
3: 무슨 이것들은 무슨 연장선상이냐면 저는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상태는 재판관 여러 가지 재판 관련 어떤 상태이냐면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이었고 심지어는 대법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까지 받은 상태란 말입니다.
1: 예.
3: 이 상태에서 본인이 혹은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인 즉슨 무죄라면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무죄를 받는 방법은 재판에서 판결이 있을 수 있을 테고 가장 유력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것 말고는 생각할 수 없을 텐데 지금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공소를 취소하겠다.
1: 예.
3: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잘한 것 같은데 알기 쉽게 뭐 재판을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또 그 이전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저는 그래요. 뭐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도 잘했지만 본인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한번 공소시효 특검을 해라. 그렇게 확신한다라면

그게 보다 알기 쉽고 어떤 사회적 비용이 덜하지 않냐.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우회로를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단계들 안전판을 설치하면서 하려고 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다기보다는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도 이와 같은 공소

0: 처벌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두루뭉술하게. 근데 이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 개혁을 하고 그게 속도감 없이 추진되면서 이제서야 조직기성 검사들을 만찬의 특검을 통해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예.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공소의 유지 권한, 공소 취소 부분이 붙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조작기소한 이 정말 책임을 면치 못할 검사들의 이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아, 이 공소 취소가 결국에는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특검이구나라로 나는 걸로 정책 변질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고집해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1: 앞서 김영진 의원도 이 자리에서 둘 다 수기해서 가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제 당에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당에서는 사실상 제가 한 발언은 몇몇 법사위의 강경파 외에는 예. 전반적인 분위기는 공소 유지 권한은 덜어내고 가자예요.
1: 아, 덜어내고
0: 어차피
1: 가자.
0: 의견만 줘도 특검에서 의견만 줘도 그게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받아들여서 충분히 이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예. 굳이 거기까지 뭐 이제 토를 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2: 짧게 제가 한 마디만 하면은 이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라고 제가 보는 게 조작 기소가 확정된 게 아니라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검사가 뭐 죄가 있으면 법원에 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유죄가 나야지 이게 조작 기소라고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검 6개월 안에 그 재판이 다 끝납니까?
1: 보통 대법까지 가면 뭐 3에서 5년이 걸릴 수가 있죠.
2: 그렇게까지는 길게 안 걸리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예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얘는 죄가 있으니까 기소를 하고 재판 중인데 공소 취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저는 뭐 이거에 진상은 규명해야 된다고 보지만 너무 성급하다. 이거 특검한테 주는 거는
1: 예, 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맞죠. 네, 그러면 다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표용지 부족 사태 2030 세대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CBS 기자를 아침에 연결을 했었는데 어제 오후부터는 1월부터는 부정선거 목소리도 좀 많고 그러니까 처음에 부정선거 다시 재선거, 다시 부정선거 이렇게 약간 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해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맥수연님.
0: 사실상 이게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리고 그 정당한 우리 청년들의 참정권 침해, 그다음에 재투표, 일부 지역에 대한 재선거 주장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저는 중앙선관위가 큰 과오로 제시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치권이 받아들여서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들은 마땅한데 예. 장동혁 대표가 거기 가고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 전 대표 그다음에 어제 보니까 김민수 최고위원도 거기 있는 것 같고 전한길 씨 예. 예, 그런 분들이 가서 혹세무민의 선동을 하고 있는 게 저는 그 이 정당한 주장에 대한 오염의 근원지다.
1: 예. 예. 오염시켰다라고. 네. 김경률 비대님.
3: 그렇죠. 뭐 이제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 오세훈 당선 무효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직접 그렇게도 주장을 하고 계시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2030 세대들이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4050 세대들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예측치 못한 그런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되게 놀랬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종의 이분들 눈에는 이른바 2030 세대들 눈에는 우리들이 보지 못한 구세대들이 윗세대들이 보지 못한 어떤 뭐랄까요?
1: 예.
3: 뭔가를 본 것 같아요. 뭔가를 봤고 그것이 이제 분노로 치밀어 오르는데 이걸 또 부정선거 세력 부정선거 운동하는 사람들 뭐 누구죠? 이제 말한 전한길 씨라든가 예. 김민수 그리고 저는 장동혁 대표도 그 범주에서
1: 예.
3: 뭐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그 어떤 흐름들을 왜곡하고 있다.
1: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나머지 얘기는 유튜브로 조금 뒤에 본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조금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 그렇다면 K-금융은?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 이상을 어부바하는 신협.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합니다. 평생 어부바
2: 신협.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현대 오피스.
6: 네, 오늘 박성태의 뉴스쇼 본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부터는 조태임 미제가 진행하는 유튜브의 한칼 댓글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CB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8: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0: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1: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0: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1: 문의전화 서울 771-1932.
2: 당신의 생에 있어 가장 눈부신 날은 흔히 말하는 성공의 날이 아니라 비탄과 절망 속에서 생에 대한 도전을 느끼고 장차 올 성취를 기대하는 날이다. 프랑스의 소설가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말입니다.
3: 날씨와 생활입니다. 당분간 심한 더위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오늘은 한낮에 어제보다 덥겠는데요. 일교차 큰 날씨 속에 아침에는 선선하게 시작했지만 낮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16.1도의 최저기온을 기록했는데요. 한낮에는 28도까지 예상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부산의 낮 기온이 24도, 대전과 청주 28도, 대구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시간에 강원 내륙과 산간, 경북 북동 산간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우량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3: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4: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났어 또 못 지켰네.
4: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이순환 우수 제품.
10: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9: 무상 방문 수거.
10: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10: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3: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